21일이면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절기가 다가옵니다. 소만절기가 되면 산책길에 날벌레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요즘이 산책하기 딱 좋은 무렵이니까요. 그 좋은 무렵,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부지런히 산책하고 계시겠죠? 저는 지난 4월부터 틈이 날 때마다 걸으려는 노력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젠 하루 일과 중에 걷는 습관을 꼭 포함시켜 놓아서 일상화시켰습니다. 무언가를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실행에 옮긴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마음의 산책길 말고 실제 두 발이 움직이는 산책의 습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 오늘 산책길 첫 음악으로 보호자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이 산책하기 아주 좋은 무렵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1일이 소만인데요. 소만절기만 해도 산책길에 날벌레들이 출몰해서 좀 귀찮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무렵 산책하는 시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달에도 산책을 꼭 실행에 옮기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께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를 실행에 옮길 때 누군가와 약속을 해놓으면 그것이 책임처럼 느껴져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약속대로 지금 실행에

잘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국악산책의 산책길도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지만 실제 두 발로 뚜벅뚜벅 하는 산책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요. 막상 걷는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요. 건강이 좋아지니 기분도 밝아지고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산책 매일 해보시라 권해드리려고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로 두 발로 걷는 산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아니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러신 건지요? 그렇다면 정말 더욱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라 예송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입니다. 이 곡은 영화 헤어화의 OST로도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음악인데요. 물론 영화에서는 편곡이 된 노래였지만 이 곡의 서정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원곡을 듣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별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이런 노랫말인데요. 운전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이 음악을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시면 이 선율의 아름다움 그리고 거문고 연주와의 조화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듯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별단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잠을 한 잠도 못 잤다면 임을 꿈에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임은 잠을 잘 잤나 봅니다. 이 시조 씨 소개해드릴 때마다 밀당하는 느낌, 또 서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경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6, 17세기를 살았던 인물 김상룡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 임을 꿈에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임은 잠을 잘 잤나 봅니다. 이 시조시 소개해드릴 때마다 밀당하는 느낌, 또 서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경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6, 17세기를 살았던 인물 김상룡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첫 번째 줄 항상 1열 첫 번째 줄에 앉아서 문자 주셨어요. 요즘 산책을 자주 하신다니 조만간 좋은 책이 출간될 거로 예상되네요. 부담 막 주시네요. 저는 요즘 남성용 양산을 사용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침 산책은 큰 즐거움입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자외선이 좀 강하죠. 좀 가릴 필요도 있겠죠. 남성분들도 양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양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의 책이 좀 지필이 늘 밀리네요. 열심히 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어린이날 어린이 체험 행사와 6살 손자 그림입니다. 달리기도 유치원 전체 1등이랍니다. 북을 잡은 표정은 성인 고수같이 흥이 있네요. 하시면서 사진 여러 장이 있는데 아우 너무 귀여운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실력이 여하 6살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구도도 그렇고요. 색감도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 눈에 보이거든요. 미술을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북 잡은 표정을 보니까

보수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초실님 6살 손자 모습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운 사진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현악 취타입니다. 이 취타 계열의 음악 5곡을 가야금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복원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 이렇게 5곡을 연주하는데요. 이 중에 취타는 이미 가야금 선율이 전해져 왔지만 나머지 4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삼주금보나 서금보 같은 옛 악보에는 현악기 선율이 남아있지만 연주 전승이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옛 악보에 보이는 현악기 선율을 복원해서 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5곡을 이어 연주하는 현악 취타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연주했죠. 현악 취타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옛 악보에 보이는 현악기 선율을 복원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행악 계열의 음악을 이렇게 현악기를 포함시켜 연주하니까 색다른 분위기네요. 418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간 일요일 종묘에서 열린 종묘대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표현하기에 어떠한 수식어도 부족합니다. 대제가 진행될 때 울려 퍼지는 음악과 팔일무가 천하일품이었어요. 장엄하고 절제 있고 격조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향연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 주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4188님 종묘대제 아주 잘 다녀오셨어요. 종묘대제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제사 의례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종묘대제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188님은 본 분에 속하게 되네요. 저는 거의 해마다 가봤는데 올해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4188님께서 현장 분위기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감동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6944님께서 연초록 나뭇잎 사이로 하얗게 피어난 아카시아 꽃향기가 기분 좋은 아침을 선사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향기는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6944님 주변의 아카시아 꽃향기는 향기도 좋군요. 네, 그리고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에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숙종 영조대 활동했던 인물 김유기가 지은 시조십니다. 경성출 경운 흥하니 이루어리 광화로다.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이런 시조신데요. 경성출 경운 흥의 경성 경운은 도가 있는 나라의 태평성더에서만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별, 상서로운 구름을 말합니다. 경성출 경운흥하니 상서로운 별이 나오고 구름이 일어나니 1월이 광화로다. 1월이 광화라는 건 해와 달의 광채가 아름다운 태평세월이란 의미고요.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는 예약과 문물이 삼황오제의 같은 그런 시대와 같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사해라고 하면 온 천하를 말하는데요. 이 사해로 태평주를 빚어서 온 백성과 함께 취하여 즐기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조시를 남창가곡 평거 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 경성출 경운흥 준비했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송인길의 가야금, 김응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성출 경운 흥하니 1월이 광화로다.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라.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송인길의 가야금, 김용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행복해지는 우리 음악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윤혜성님 출석해 주셨고요. 마들제님, 마들제에서 산책하다가 가볍게 인사할게요. 그냥 함께하는 길이라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고니고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안막 있는 양산 하나 집었더니 아내가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래요. 밉상 박혀서 그런 거겠죠? 아, 재밌네요. 두 분 알콩달콩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3719님께서 오늘 첫째 주 목요일 음악가 소개 기대합니다. 국악산책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음악가 소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예인 라예송. 작곡가 라예송, 그는 최근에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5월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공연되는 화가 이중섭의 삶을 그린 작품 중섭 빛깔 있는 꿈이란 제목의 공연이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극단 두근두근 스여터가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힘겹지만 꿈과 같았던 시간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중섭이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하나의 극을 만든 것이다. 이중섭의 제주도 피난 시절은 가족들과 있었던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되고 있는데 라야송은 바로 그 작품의 음악감독으로 음악을 제작했다. 12개월 이상의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연의 음악이고 특히 아기들이 보기에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신선했다. 지난주 토요일에 공연을 오픈했는데 그곳을 찾은 아이들이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귀여웠다. 라야송은 아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다. 제주 토송 민요 선율 느낌으로 음계를 써서 곡을 만들었다. 악기도 가야금, 해금, 양금, 피리, 생황, 대금, 퉁소와 북, 소리북, 박, 꽹과리, 나발, 나각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악기도 직접 보고 우리 악기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작은 오브제 타악기들도 나오고 연주자들은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소화했다. 몇 안 되는 연주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악기를 골고루 연주하니 아이들은 악기 소리에도 귀를 쫑긋 눈을 깜빡이며 소리에 집중한다. 이중섭의 제주도에서

어렵게 지냈던 시절을 그려놓으니 객석에서는 간간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인형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사람이 함께하기도 하는 넌버벌 음악극.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어른들은 안 웃기는데 아이들만 까르르 웃는 장면들도 많아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 코드가 다른 지점이 어떤 곳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아직 4회가 더 남아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수작이란 공연에서 도드리라는 작품을 올렸다. 우리 전통음악의 아명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무대였는데 라예송은 오히려 아명보다는 본명 도드리 이름을 살려서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 전통 풍류음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창작곡을 써보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조가야금과 단소, 해금, 장구와 같은 자주 쓰이는 악기를 사용했다. 산조가야금의 조율은 지난날 김죽파 명인이 했던 조율 방식을 그대로 썼다. 특히 연주자들에게 간격을 제대로 지켜서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창작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니 이 시대의 새로운 풍류지만 지난날의 풍류음악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다. 라예송은 지난 2017년부터 특별히 무용음악을 많이 작곡해왔다. 당시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안무가 안성수의 안무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의 음악을 맡아 작곡했다. 안성수 단장은 어느 공연에선가 라예송의 무용음악을 듣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국악기로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라예송은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면 제 멋이 나지 않을 거라 하고 음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라예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나오는 강렬한 리듬보다 더 강렬하고 섬세한 리듬을 구사했다. 15박, 13박과 같은 긴 리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9개로 챕터가 나눠지도록 작곡을 했다. 리듬이 섬세해서 연주를 맡은 타악 연주자들은 그 음악을 모두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악보를 보고 넘기고 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난도 리듬의 음악을 구사한 음악이니 연주자도 연주자지만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국립현대무용단 단원들의 춤도 섬세하게 계산된 춤이 아니면 안 되었다. 치밀하고 섬세한 동작이 이어져서 어느 한 부분이 삐끗하게 되면 음악도 춤도 무너지는 그런 섬세한 춤이었다. 다행히도 안성수 감독의 안무와 무용단원들의 실력은 그 음악을 난이도 높은 춤으로 소화해냈다.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대로 익힌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 춤은 이후 지방 여러 곳을 순회하며 다녔고 해외 공연도 여러 차례 다녀와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라예송의 음악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이 더욱 빛이 날 수 있게 해주었다. 내년에도 안성수 선생과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의 삶에 대한 작품이 될 것이고 라예송이 작곡한 낙하라는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더 키우고 더 긴 서사를 만든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 될 것이다. 이제 내년쯤이면 새로운 모습의 무용음악 작품이 하나 더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예송은 어느 순간부터 무용음악을 자주 쓰게 됐다. 어렸을 때 무용을 배우기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무용에 관심을 가져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 무용계에서도 무용과 긴밀하게 연관 되는 창작음악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생각만큼 무용음악이 많이 흡족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역시 갈증이 심한 영역이기도 하다. 무용과 음악의 치밀한 호흡은 무용계에도 음악계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작곡가 라예송은 앞으로도 무용음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작곡가 라예송의 첫 번째 추천 음악 태평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최경만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라예송, 그는 아기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었다. 말은 못해도 노래를 따라 하려고 웅얼거렸고 기저귀를 찬 아기가 어디선가 음악만 나오면 리듬에 맞춰 아장아장 춤을 추었다. 아버지가 노래도 잘하시고 어릴 때에는 학교 밴드부에서도 활동하셨다니 아버지의 음악성을 이어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나이 7살 때부터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무용을 가르쳐 주었고 무용 장단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장구도 가르쳐 주었다. 다양한 장단을 배우니 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가

가야금 병창도 가르쳤는데 언니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병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멋진 음악이라 생각했다. 자신도 이내 배우겠다 결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됐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곳까지 다니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무용과 타악기 배우기는 일단 중단이 됐다. 그래도 피아노 배우기는 계속 이어져서 오랜 기간 취미로 쳤다. 예송의 어린 시절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었다.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에서는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늘 수상을 했다.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는 이유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미술 전공을 하셨다. 결혼과 함께 미술 활동을 접으셨고 딸에게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그림을 그리겠다 하니 말리셨다. 그렇지만 물려받은 재능이 어디 숨겨지겠는가. 어머니의 반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더욱 자극했다. 예송은 용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모아서 학원을 등록했고 미술 도구도 하나하나 사서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걸 보신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셨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마음이셨던 듯하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중학교가 있다고 했다. 바로 국악중학교였다. 그곳에서는 늘 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예송은 자신도 친구 따라 그 학교에 같이 가겠다 하고 지원을 했다. 당시 학교 시험 과목은 시창청음이었고 학교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음악성을 타고난 예송에게 시창청음은 쉬운 과목이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니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정작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친구는 떨어졌다. 아이러니였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하니 가야금 전공을 하라고 정해주셨다. 가야금 반의 다른 친구들을 보니 이미 가야금을 오래전부터 배워서 모두 연주를 잘했다. 예송의 실력은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뼈가 약한 편이라 연주할 때 손이 뒤집어지기도 했고 이래저래 조건이 안 좋았다. 1학년 동안에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산조를 배우기 시작했다. 산조를 배우면서 가야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산조라는 음악이 자신과 무척 잘 맞았다 생각했다. 그때부터 가야금이 재미있어졌고 중2부터 고3까지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 상도 탔고 서울시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의 수석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했다. 가야금 전공은 했지만 예송은 한편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도 가졌다. 알바를 하면 악기를 하나하나 사 모았다. 해금, 대금, 아쟁과 같은 악기를 샀고 친구들에게 악기를 배웠다. 곡을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 이미 작곡가로서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릴 때 접어두었던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미술을 부전공으로 택했다. 부전공으로서 학습점도 모두 이수했으니 라예송은 음악가와 화가의 기본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공연과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다. 굿 음악의 다양한 세계를 배웠고 여러 음악 체험을 해보았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시켰고 전시회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표현이란 차원에서 미술 세계도 또 하나의 자기 확장의 방식이라 생각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고 미술적 표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고리로 이어졌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송은 작곡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다. 작곡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 2년 만에 졸업을 했다. 창작의 관점에서 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기보법 연구라는 논문을 썼다. 전통음악 악기들의 창작 방식은 모두 오선보를 통한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작곡을 하면 음악이 오선에 갇히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예송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대금 산조 대금을 위한 새로운 기

기보법인 운지기보법을 제시했다. 나혜송의 작곡 활동. 나혜송의 작곡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음악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복녀 신정혜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라예송의 두 번째 추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중간에 제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가 라예송의 그 이후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졸업 논문은 헤테르포니성에 의한 가곡의 합주 양상 연구를 주제로 썼다. 국악 앙상블 중에서 선율이 풍성한 음악이 가곡이라 생각했고 가곡이란 음악을 작곡자의 눈으로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곡의 노래와 반주를 볼 때 그 음향적 특성을 주력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치 우리 산수화라 비슷할 것이란 시각으로 음악을 새롭게 확인했다. 가곡이 가지고 있는 음향의 층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가곡이란 음악의 모습이 제대로 설명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쓴 논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에는 제4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평론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국악 현대화 담론과 학교 교육에서의 국악 창작 문제라든지 인류세와 작곡의 종말, 한국음악이란 논문도 썼다. 연주와 작곡, 비평, 논문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작품들을 쓴 작곡가 라이에

창작 문제라든지 인류세와 작곡의 종말, 한국음악이란 논문도 썼다. 연주와 작곡, 비평, 논문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작품들을 쓴 작곡가 라예송. 그에게 우리 음악은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도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내는 그런 작품이 될 것이다. 매월 작곡가 라예송의 작품은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국악 영상 명상음악 마음 쉼이란 음악도 있고요. 2005년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검은돌 모래의 기억이란 작품이 작년 서울무용영화제에서 댄스필름이란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역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위한 인형극의 음악도 작곡했고요. 무용음악, 실내악, 명상음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은 물론이고 비평, 논문까지 전천후 음악가, 비평가, 연구자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그의 작품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활동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작곡가 라예송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도풍류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변석의 음악입니다만 오늘은 피리독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준의 피리 연주입니다.

연불 타령 시나위, 타령 국거리로 이루어진 서도 풍류 들으셨는데요. 서도 지역의 특별한 음계와 요성이 매력적인 음악이죠.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서도 풍류는 국가무형유산 제17호 봉산탈춤 반주곡으로도 쓰이는데요. 황해도 출신의 인물 박동신의 탈춤 반주 피리 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한 음악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이어듣겠습니다.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 뱃노래를 이희문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민요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 뱃노래 이문의 소리였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발걸음 많이 바쁘시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하나, 그냥 용돈만 보내드려야 하나,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을까, 전화만 드려야 하나, 저마다 상황이 다르실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은 1년에 단 하루란 사실 생각하면 이날 그냥 지나가신다면 아쉽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0: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당신과 만나지 못한 날이었지. 집으로 돌아와 들고 간 꽃다발을 생수병에 담가 놓았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가구가 하나 더 는 셈이다. 이동욱 시인의 시 내성의 꽃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건 화려한 겉모습보다 은은한 향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느낌이 드네요. 첫 곡으로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 봄 듣고 왔습니다. 아, 최근에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뭐 금세 지고 말 꽃이니 의미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의 향기가 더 그윽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꽃다발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음미하도록 해주는 아주 멋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어버이날 꽃선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옥은 교수님과 함께 동양 고전인 장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승석의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자. 향을 피우고 책을 보십니까? 딸아이 노는 양은 보십니까?

한승석의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저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좋겠네요. 242번으로 아카시아 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문화시대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아카시아 꽃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와, 여기 지금 스튜디오까지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178번 쓰시는 분 출석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날씨처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고 태승아하님 푸르른 목요일 문화시대 인문학 시간 잘 듣겠습니다. 덩덕쿵 얼씨구 이렇게 또 취임새도 주셨네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셀프로 이렇게 흥을 돋우는 그런 말들. 자, 흥겹게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님과 함께 장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5월 저희가 한 달 동안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문화시대와 함께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략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0: 네.
1: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백유학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성리학 이쪽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0: 학교 다닐 때

0: 때부터라면
1: 고등학교 때
0: 고등학교 때부터 네. 동양 철학에 네. 관심이 있었어요.
1: 운이 좋았죠.
0: 아 그걸 또 운이 좋았다 표현하시는군요.
1: 네. 제 데미안을 만났거든요.
0: 아
1: 그때.
0: 예. 네. 자 그렇게 시작하신 네. 동양 철학의 이제 전문가이시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유학과 동양 철학 전공하시고 논어, 맹자, 주역 이런 동양 고전을 강의해 오셨고 이번 달에는 저희는 그 중에서 장자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 주제 가운데 왜 지금 장자인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뭐 제가 쓴 책 이름이 혼돈의 시대에 장자를 읽다
0: 아.
1: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지금 혼돈의 시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를 읽으면서 장자가 어떻게 그 어려운 난세
0: 네.
1: 혼돈기를 사유의 힘으로 또 문학의 힘으로 돌파했는지를
0: 네네.
1: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자를 골랐습니다.
0: 네, 아주 맞춤한 네, 딱 적기에 예, 가지고 오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동양고전, 동양철학을 생각하면 왠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곰돌이라는 분은 역시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문화시대와 한 달 동안 장자 공부 네. 잘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역시 아기 수준이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기 자,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 아, 그런가요? 아, 호기심이 일단 충만하니까. 네. 자, 그럼 장자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장자는 사실 생물령조차도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일단 이제 학자들이 그 텍스트, 그 문자 장자라는 책을 분석을 해서 연대를 비정해서
0: 네.
1: 기원전 36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89년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실제로 장자의 신상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0: 예.
1: 추정치일 뿐입니다.
0: 아, 지금 우리가 네. 생각할 때 장자라 하면은 네. 굉장히 유명한 철학 중국 사상가인데
1: 예, 인기 작가인 것처럼
0: 어떻게 생물도 알 수 없을 정도였을까요?
1: 네.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0: 아. 당시에는
1: 그런 게 많죠.
0: 네, 아 중국 그 전국 시대 사상가인가요?
1: 예.
0: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1: 중국을 이제 고대 동아시아 그 중에서 이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먼저 이제 문화가 꼽힌 곳이
0: 네.
1: 이제 중국 중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 역사를 후대 역사가들이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는 어쨌든 기원전 7, 8세기 무렵부터 진나라가 이제 중국 전국을 통일하는 게 기원전 221년이거든요. 그 전체고 그중에 춘추 시대는 이제 기원전 7, 8세기부터 기원전 463년까지고요. 기원전 46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가 전국 시대입니다.
0: 네.
1: 그런데 역사서에 보면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0: 네.
1: 춘추 시대 200여 년 동안 전쟁 횟수가 483차례가
0: 아,
1: 기록이 돼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1년에 두 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던
0: 아이고,
1: 거죠.
0: 예.
1: 그런가 하면 전국시대는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0: 네네.
1: 그 역시 200여 년 동안에 전쟁 횟수가 10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0: 너무 어려웠던 시대군요.
1: 예. 예. 뭐 자고 나면 전쟁인 거예요.
0: 네.
1: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자기 생존조차도 보장하기 어려운
0: 예.
1: 그런 어려운 시대를 장자는 이야기를 쓰면서
0: 네.
1: 예.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야기 철학자입니다.
0: 이야기 철학자다. 예. 이 이야기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1: 특별한 의미가 있죠.
0: 예.
1: 왜냐하면 기존에 그 장자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공자. 공자는
0: 예.
1: 이제 물론 한참 앞이네요. 기원전 551년 또는 552년 태어난 걸로 비정을 합니다.
0: 네.
1: 그건 거의 정확해요.
0: 네.
1: 맹자는 이제 기원전 372년 이렇게 되니까 장자는 이제 기원전 369년
0: 네네.
1: 이때 태어난 걸로 되니까 약간 이제 뒤의 인물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기존의 그 공자나 맹자가 남긴 책들을 보면 공자는 이제 의록이 남아 있죠.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니라
0: 네.
1: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자의 제자들에 가서 비로소 기록으로 남긴 게 논어라는 책이거든요.
0: 네네.
1: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공자가 한 말씀을 제자들이
0: 후대
1: 예, 예. 후대에 제자들이 기억을

0: 통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죠.
1: 네.
0: 전부 대화예요. 공자와 뭐 제나라 경건과의 대화, 또 뭐 공자와 제자 안녕과의 대화, 자공과의 대화. 이게 전부 대화록입니다.
1: 네.
0: 그런가 하면 이제 맹자도 마찬가지인 게 맹자 이제 제나라 선왕과의 대화, 양나라 혜왕과의 대화, 그리고 맹자 제자 뭐 공손추나 뭐 공도자 등등의 대화.
1: 네.
0: 이런 대화록인데 장자는 대화도 물론 있지만 전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야기라 하면 이야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0: 그렇죠,
1: 마치
0: 그 이야기.
1: 마치 소설 같이 예, 예 그런
0: 소설의
1: 이야기.
0: 소설의 효시이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예. 예.
0: 그 중에서 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꿈 속의 이야기 뭐 이를테면 남가 일몽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나라에도 구운몽이라든지
1: 네.
0: 이런 꿈 이야기의 첫 버전이 장자에서 나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 굉장히
0: 이런 건 다 이유가 있죠.
1: 예, 흥미롭네요.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이 난세에 그 사유를 남겼는지
0: 네.
1: 궁금한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이제 장자와 조금 앞서서 이제 태어난 맹자가 네. 그래도 동시대에
0: 네,
1: 함께
0: 동시대.
1: 공존했었던 네. 인물로 볼 수 있는데 두 인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0: 엄청난 차이가 있죠.
1: 예.
0: 그래서 맹자는 아주 그 강인한 철학자입니다.
1: 예.
0: 투쟁적이고요. 그 혁명론자죠.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제나라 왕이 맹자를 만났습니다.
1: 예.
0: 그 제나라 왕은 이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맹자에게 선생님 훌륭한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훌륭한 신하는요. 임금이 잘못을 하면 말립니다.
1: 네.
0: 예, 군유과적 간. 그게 원문이 그래요. 임금이 잘못을 하면 말리고
1: 예.
0: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1: 직언을 그리고, 해야 한다는 거죠.
0: 예. 예. 그리고 반복지 불청. 반복해서 말렸는데도
1: 안 불청. 들으면.
0: 임금, 예, 안 들으면 여기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1: 거예요. 가히 혁명론자 같은
0: 네, 발언이. 거의 뭐 그 돌직구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신하가 임금을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요.
1: 네.
0: 그럼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구는.
1: 네.
0: 그래서 제 한 명 필부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왕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게 맹자예요.
1: 예.
0: 그럼 맹자는 우리가 이제 공자, 맹자 모두 불우한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뭐 불우이웃이라고 할 때 불우와는 의미가 달라요.
1: 네.
0: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서 왕도 정치, 득치를 펼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불우한 정치인, 지식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공자가 뭐 제나라 가면 제나라 경공이 불우고요. 맹자가 양나라 가면 양나라 혜왕이 모셔가고요.
1: 네.
0: 제나라 가면 제나라 선왕이 또 추나라 가면 추나라 목공이 모셔갑니다.
1: 네네.
0: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불우하다고 하진 않죠.
1: 그렇죠.
0: 뭐 어느 나라 가도 왕을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독대를 하고
0: 예.
1: 그 지혜를 나누고 싶어 했었으니까. 예.
0: 엄청난 권력자예요 사실은.
1: 예.
0: 그리고 이제 학문 권력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유가학파 공자 맹자 순자거든요.
1: 네.
0: 다릅니다. 장자는 완전히 무명의 작가예요. 그런 식으로 직관할 기회조차 없고
1: 네.
0: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1: 네.
0: 주변의 권력자라고는 권력에서 쫓겨난 친구 혜씨밖에 없고
1: 아.
0: 그러니 이건 이제 잘못 한마디 말을 그렇게 대화식으로 직관을 했다고 하면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인 게 이제 장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한 거죠.
1: 그러네요. 예. 왜 우원? 아까
0: 예,
1: 설명하셨죠.
0: 예,
1: 왜
0: 우화라고 보시면 돼요.
1: 우화.
0: 우화.
1: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처럼
0: 예.
1: 왜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0: 예.
1: 없었는가.
0: 예.
1: 그 시대의 장자의 삶의 조건
0: 예.
1: 이런 것들이 그 앞서 살았던 공자나 맹자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0: 다릅니다.
1: 네. 예. 이렇게 그 언어의 방식, 표현의
0: 네.
1: 방식을 달리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장자를 읽는다, 또 맹자를 읽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장자, 맹자는 이들의 철학을 한 권으로 집대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세분화된 갈래가 있나요?
0: 예, 세분화된 갈래는 아주 복잡합니다.
1: 네.
0: 급박해도요.
1: 거기까지는
0: 예, 예.
1: 들어가지 말죠.
0: 근데 이제 그 문헌학적으로 굉장히
1: 네.
0: 골치 아픈 문제예요.
1: 네,
0: 모노도
1: 네.
0: 한계가 아니고 맹자도
1: 네.
0: 한계가 아니고 맹자도
1: 아.
0: 외편이라고 따로 있는데 삭제.
1: 네 편의 구성이 그 일곱 편이 어떤
0: 예,
1: 식으로
0: 예.
1: 이루어졌을까요?
0: 예. 예. 이제 제일 첫 번째 편이 소요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소요유.
0: 예.
1: 예.
0: 유가 이제 논다는 뜻이에요.

0: 그 장자는 이제 그 전라는 시대를 살면서 노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론 이렇게 나옵니다.
1: 예.
0: 재물론은 재는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이고 물은 이제 세상 천지 만물이에요. 장자는 우선 천지 만물을 모두 동등하게 바라봅니다.
1: 아.
0: 평등주의자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양생주 편이 나오는데 양생은 삶을 양 기른다는 뜻이에요.
1: 아.
0: 육아에서는 공자나 맹자는 이 양자를 쓰면 주로 수양이에요.
1: 네.
0: 나의 인격의 도야입니다.
1: 네, 다스리는.
0: 그러니까 인격을 네.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의미인데 도덕수양이죠. 그런데 장자가 양생하는 건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1: 아.
0: 중간에 요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끝까지 누리는 것.
1: 네.
0: 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세편 나오는데 인간이란 말이 처음으로 장자에 나오거든요.
1: 그렇습니까?
0: 그전에 네. 인간이란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거기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장자가 추구하는 건 원래 이제 장자보다 앞서서 장자와 같은 학파로 분류되는 양주 같은 도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자는 오로지 그냥 극단적 이기주의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명입니다.
1: 네.
0: 그래서 천하를 뭐 내가 가진 털 한 오락에 뽑아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이제 거기서 상당히 바뀝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삶도 온전히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1: 네.
0: 자전 나 스스로 온전한 삶을 누리고 또 전인 다른 사람의 삶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 네.
0: 이게 이제 인간세편에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덕충부편이 나옵니다. 덕충부편은 덕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외형이 이 그 장애를 가진 결함이 있어요.
1: 네.
0: 그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면의 그 충실함은 외형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도리어 외형에 결함이 있을수록 내면이 더 덕으로 충만했을 가능성이 높다.
1: 네.
0: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0: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결함을 보고 내면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과는
1: 그렇죠.
0: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 편의 마지막이 응지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자가 생각하는 통치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육아의 통치론 뭐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한비자의 통치론 이런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연에 의한 무위의 통치예요.
1: 네.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내 편에 골고루 실려 있습니다.
1: 와.
0: 물론 모두 이야기로요.
1: 예, 예. 총 7편이 예. 담겨 있는 내 편, 장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그 내 편 구성을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엄청난 그 리더십의 가이드라고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0: 예, 예.
1: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리더가 갖춰야 할 어떤 덕목을 훨씬 뛰어넘는.
0: 예, 뛰어넘는다는 말씀이 맞아요.
1: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예.
1: 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예. 장자는 말씀하신 대로 우화, 우원 이렇게 이야기. 거기에 뜻을 숨겨서 글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 해석하는 자에 따라 이건 또 다르게 읽힐 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장자의 행간을 어떻게 주로 읽으셨습니까?
0: 저도 원래 장자를 읽을 때는 장자 첫 번째 소유편을 딱 펼치면
1: 예.
0: 대붕 이야기가 나와요. 대붕이라는 이 동물인데 원래 이제 곤이라는 물고기가 이 북쪽 바다에 사는데 이 물고기의 그 기럭지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새로 바뀝니다. 날개가 생겨요.
1: 네.
0: 그것도 참 기발란 상상인데
1: 예.
0: 우리가 이제 뭐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로 우화하는 걸
1: 그렇죠.
0: 생각하면 뭐 그렇게 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제 붕새, 새로 바뀌어요. 그런데
1: 예.
0: 이제 붕새의 크기도 역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놈이 이제 날갯짓을 하면
1: 예.
0: 북쪽 바다에서 날아오르거든요.
1: 네네.
0: 그 날갯짓을 한번 하면 물이 이제 튀어오르는데
1: 그렇죠.
0: 3천리가 넘게 물이 튀어오르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양불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솟구치는데 9만리를 솟구쳐 올라요.
1: 예. 너무 허풍이 예. 심한 거 아니에요?
0: 엄청난 허풍이죠.
1: 판타지스러워서 굉장히 예. 상상력을 발휘하게 예. 되는데 예.
0: 그리고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1: 와.
0: 뭐 그런 걸 보면서
1: 네.
0: 야, 이게 엄청난 판타지가 딱 맞는 거거든요.
1: 네네.
0: 황당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줌 아웃 됐다가 줌인 됐다가 정신이 없어요.
1: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0: 지금 바로 제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1: 예.
0: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 예.
0: 뒤에 막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존재 붕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0: 예.
1: 야마지네, 아지랑이라든지 티클이라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또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0: 예.
1: 아 이게 내가 맞이한 이게 공공함이나 뭐 어떤 시궁창 같은 현실이나 이런 걸 아주
0: 잊게 된다는
1: 가볍게
0: 거죠.
1: 잊어버리는 그런
0: 아.
1: 현실 도피적인 위안
0: 예.
1: 이런 쪽으로 읽었어요 원래는.
0: 네. 그렇게 읽게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이제 판타지나 이런 걸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나니아 연대기나
0: 예.
1: 뭐 또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고단한 현실의 위로를 받고 또
0: 그렇죠.
1: 어려움을 잊고
0: 예.
1: 힘을 내고 뭐 좋잖아요.
0: 예.
1: 예,
0: 그랬는데
1: 그랬는데 함석헌 선생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0: 네.
1: 이분이 이제 30년 넘게 옛날에 아주 오랜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니까 그 YMCA 그 강당에서 노자도 강의하시고 장자도 강의하시고 지금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분은 이 장자를 어떻게 읽었냐면 저항의 문학으로 읽었어요.
0: 아, 전혀 다르게
1: 예, 완전히
0: 해석하셨네요.
1: 반대로 읽은
0: 예.
1: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저도 입장을 바꿔서 아
0: 예.
1: 이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도피 텍스트가 아니라 아 이게 저항의 문학일 수 있구나 이렇게
0: 네.
1: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읽어보니까 예, 이 장자의 그 낮잠이라고 하는 것도 저항일 수 있고 반전일 수
0: 아,
1: 있고
0: 네.
1: 비전일 수 있다.
0: 예.
1: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읽게 됐습니다.
0: 아, 갑자기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 장자의 네 편을 굉장히 읽고 싶어지게 우리
1: 그러니까 정말
0: 교수님께서
1: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0: 그렇습니다.
1: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 예. 자,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예,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일의 피리 연주 간 듣고 오겠습니다.

0: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예.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1: 네. 이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0: 예. 장자 이제 여기서 이 소요유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소요라는 말 자체가 원래 시간을 헤아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 소요하면 요즘 시간으로 계산하면 48분 정도가 돼요.
1: 네.
0: 왜냐면 소요가 이제 그 하루 전체가 30소요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10진법을 쓰지만 뭐 시간을 헤아릴 때는 12진법도 쓰고 1년 이제 주기에 맞춰서
1: 네.
0: 그리고 그 24진법 또는 60진법으로 그 60분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30진법을 쓰던 시기가 있고 그런 문화권도 있습니다.
1: 예.
0: 그 시기에 만들어진 용어가 요 소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소요가 사실은 뭐 약속 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소요 정도는 1소요 정도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우리는 지금 휴대폰 시간에 맞추니까
1: 네.
0: 1분 1초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예. 그만큼 이제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게 소요예요. 그리고 방황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우리는 방황하면 뭐 헤맨다 이런 뜻으로 쓰기 때문에 목표,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상태이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장자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 이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전쟁의 시대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기는
1: 살상.
0: 거잖아요.
1: 예, 이기는
0: 이긴다는 건. 게 내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 그렇죠.
0: 살상이잖아요.
1: 예.
0: 전쟁터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건 남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고
1: 그러네요.
0: 실패했다고 하는 건 내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시대에 이제 장자가 소요를 얘기하면서 낮잠 나는 낮잠이나 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굉장히 게으르고 때로는 이적 행위일 수도 있고
1: 예.
0: 반역이 될 수도 있지만
1: 예.
0: 전쟁이라는 목적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으니까 그런 악에 가담하지 않는데 어떤 부지런함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고귀한 가치가 자격으로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낮잠 자는 행위조차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1: 아.
0: 그런 맥락이 이 유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예. 아까 그 저항정신, 저항의식이 예. 바로 이 네 편을 살펴보다 보면 느낄 수 예. 있다는 게 또 바로 드러나네요. 예.
0: 그냥 그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 예.
0: 공자, 맹자와는 다릅니다. 공자, 맹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왕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자기의 뭐 통치 비전이나 전략이나 왕도주의나 이런 예. 걸 주장할 수가 있고
1: 네.
0: 그걸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0: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1: 예.
0: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고 하죠.
1: 네.
0: 장자는 처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천하를 어떻게든 이 혼란을 다스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자 맹자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던지기 때문에 숭고하죠.
1: 네네.
0: 뭐 살신성인 이런 말은 장자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어나 맹자에는 살신성인이라든지 나를 죽여서 인을 이룬다든지 견위치명 이 공동체 또는 뭐 국가가 위험을 당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킨다.
1: 네네.
0: 안중근 의사 휘호로 유명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숭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장자는 그런 통치자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당장 생명이 보장되기 어려운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가장 절실했던 인물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1: 가장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0: 예.
1: 이 민생과 아주 예. 닿아 있는 우리의 예. 당장의
0: 그렇잖아요.
1: 고민,
0: 예. 예.
1: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예.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장자의 유일한 그 권력의 맛을 조금 본
0: 예.
1: 친구 한 명이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0: 해시라고요.
1: 예. 예. 실제로 그 장자와 논쟁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한다면서요.
0: 예.
1: 해시는 어떤 인물일까요? 예. 그러면
0: 그 장자의 신상 중에서 가장 그 확실한 것은 장자가 해시의 친구였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1: 예.
0: 장자 전편에 이 해시가 골고루 등장하거든요.
1: 아, 예.
0: 뭐 장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장자 그 외편에 보면 그 장자의 아내도 나와요.
1: 네.
0: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장자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0: 자식까지 놓아서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를 시시하는 대목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후세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뭐 초나라 임금이 장자를 초빙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역시 후세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장자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어떤 왕이 데려가겠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자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불분명하고 혜씨가 친구였던 것만은 명확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혜씨는 위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서쪽에 강대국 진나라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위나라의 재상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높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혜씨가 위나라 자주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진나라와 협력해서 진나라에 복종하면서 위나라의 생존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1: 네.
0: 진나라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철학자거든요.
1: 네.
0: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진나라가 거의 중국을 통일하는 건 거의 뭐 확실해질 정도로 막강했어요.
1: 그렇죠.
0: 현실을 잘 못 읽은 쓸모없는 정치인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1: 네.
0: 이제 재상에서 쫓겨나요.
1: 예.
0: 그 쓸모없다고 낙인 찍혀서 쫓겨난 혜씨가 친구였던 거죠.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친구가 아니라
1: 예.
0: 쫓겨난 다음에 친구였던
1: 좀 우픕니다. 예. 씁쓸하고요. 예. 예. 예. 서로가 쓸모없다고 예. 사회로부터 예. 예. 폄하당한 예. 그 시절에 예. 서로는 통했던 예. 그런 친구이자 또 예. 논적이기도
0: 아주
1: 했던
0: 아주 절실한 가까운 친구였어요.
1: 그러면 왜 장자는 뭐 유일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했겠지만 왜 혜씨를 등장시켜서 자신의 사상을 좀 펼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일단 상대가 있어야죠.
1: 예.
0: 혜씨가 장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혜씨의 무덤을 지나면서
1: 예.
0: 이제 내가 말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한탄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또 드는데 이 초나라 영이라고 하는 초나라 수도가 영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사는 이 어떤 사람이 목수였던 장석과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목수면 이제 도끼를 연장으로 쓰는
1: 그렇죠.
0: 사람이잖아요.
1: 네.
0: 장석의 도끼가 장석이 도끼를 휘두르는 솜씨가 거의 신기해요. 그래서 그 초나라 영 사람이 코끝에 회치를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1: 네.
0: 장석이 이 도끼를 바람 소리가
1: 휘날릴
0: 날 정도로,
1: 정도로.
0: 예. 빠르게 휘둘러서 그 횟칠만 탁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1: 예.
0: 그 묘기죠.
1: 예.
0: 그 이야기를 듣고 송나라 임금이 장석을 불러가지고 나한테도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
1: 예.
0: 내 코에 횟칠을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휘둘러서
1: 네.
0: 이렇게
1: 없애봐라. 예. 예.
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석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1: 네.
0: 그 기술을 펼치려면 그 기술에 적합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지만 펼칠 수 없다.
1: 얼마나 생명의 네.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뭐 윌리엄 텔 이야기도
1: 네.
0: 있듯이
1: 예.
0: 사과를 쏘아서 맞추려면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1: 그렇죠.
0: 그렇지 않으면 움직여버리면 정말 사람이 맞을 수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이제 그만큼 상대가 중요하다 이거죠.
1: 그러니까
0: 장자의 상대 혜씨. 서로 이렇게 마치 앙숙처럼 서로 욕하고 이러지만
1: 네.
0: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는 허물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관계였던 게 혜씨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혜씨를 등장시켜서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1: 혜씨,
0: 그리고 뜻밖에도
1: 예.
0: 혜씨만이 아니라 공자도 자주 등장시킵니다.
1: 아, 그런가요?
0: 공자의 권위가 있죠.
1: 그러니까
0: 공자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있고
1: 네.
0: 공자를 비판하면서 자기 뜻을 드러낼 때도 있고 역시
1: 예.
0: 상대가 중요합니다. 좋은 그렇습니다. 상대를 만나야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쉽게 번역한 장자 소유유 5편
0: 예.
1: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혜씨가 예. 장자에게 말했어.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 하더군. 커다란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먹줄에 맞춰 자를 수 없고 작은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그림쇠나 곱자에 맞질 않아.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데도 목수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네. 지금 자네 말도 이 나무와 같아서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게야. 와 이거 한판 싸웠겠는데요. 그러니까 혜씨가 장자의
0: 읽어주시는 글 들으니까 오디오북처럼
1: 혜씨가 그러니까 장자 말을 너

0: 별 말은 이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듣고 다 떠나는 거야. 지금 비판하는 건 거죠? 예.
1: 엄청나게 지금 장자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0: 예.
1: 안 그래도 아무 이야기를 재미나게 이제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아픈 데를 혜씨가 건드린 거죠.
0: 그러네요.
1: 너 이야기 아무도 안 듣는데 왜 그런지 알아? 이 나무처럼 대의무용 그래요. 대는 크다는 뜻이고
0: 네.
1: 무용은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0: 예.
1: 크기만 크지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그 나무의 그 특징을 쭉 방금 이제 읽으셨잖아요.
0: 예.
1: 뭐큰 나무면 큰 목재니까 잘라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0: 예. 아,
1: 뭐
0: 너무 아픈데요, 이
1: 예.
0: 말은.
1: 그래서 뭐 기둥으로 세우면 조미 슬어서 무너져 버리고 문으로 만들면 뭐 진액이 흘러나서 손을 댈 수가 없고
0: 네.
1: 쓸모가 없지 않냐?
0: 예.
1: 그러니까 네 이야기도
0: 딱
1: 쓸모가
0: 그렇다.
1: 없어.
0: 예.
1: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지. 봐봐야 아마 이런 식이에요.
0: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을 장자는 아닐
1: 아,
0: 것 같습니다.
1: 물론이죠.
0: 예,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자네는 정말 큰걸쓸줄 모르는구나. 예.
0: 아, 예.
1: 저게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크게 써야 할걸 자꾸 작게 쓰려고 하니까
0: 와,
1: 쓸모가 없어 보이는
0: 예.
1: 거야. 이렇게 대꾸를 하거든요.
0: 네.
1: 장자가 회시를 한방 먹입니다.
0: 그러네요.
1: 나 같으면 그큰 나무를 잘라서 뭘 만들 생각을 할게 아니고
0: 예.
1: 난그 나무 밑에서 소요치막이야. 낮잠이나
0: 아, 그또 자요.
1: 자고, 예. 그리고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아무런 목적지
0: 와,
1: 없이 방황하겠다.
0: 네.
1: 그럼 나도 좋고, 나무도 좋잖냐.
0: 그렇죠.
1: 너왜꼭 나무를 잘라갖고 그 나무를 해치려고 하느냐. 근데 장자가
0: 전혀
1: 얘기한
0: 다른
1: 건, 예,
0: 시각이네요. 예.
1: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0: 예.
1: 우리가 그 전란의 시대에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뼈아프게 다가오죠.
0: 이게 돌직구로 직언을 하지 않고 우원 이야기의 방식을 썼기 때문에 더 강력한
1: 그렇죠.
0: 문학적이면서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걸 각성하는 순간에 이제
0: 그러네요. 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예. 와. 근데 그할 일이 없어서 뭐 낮잠을 자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삶을 굳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정말 극한의 전쟁의 시대에, 엄혹한 그런 시대에 쓸모없음이 오히려 쓸모가 된다. 이런 표현일 텐데요. 이거는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1: 역시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우원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0: 예.
1: 그 장자가 이제 어느 사당에 갔더니 엄청나게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장자가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수 장석도
0: 네.
1: 역시 큰 나무를 보고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서 있으니까 장석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역시 목수죠.
0: 예.
1: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보고 한참 쳐다봐요.
0: 예.
1: 그런데 자기 스승인 장석은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물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라다닌 이래로 이렇게 좋은 제목은
0: 처음
1: 처음
0: 봅니다.
1: 봤습니다. 근데 왜 그냥 가십니까?
0: 예.
1: 이렇게 장석이, 야, 그 쓸데없는 삽목이다. 삽목은 이제 우리가 잡동사니 할때 산자거든요.
0: 예.
1: 잡목이다. 쓸모없는 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장석이 집에 왔는데 꿈에 그 나무가 나타나요.
0: 예.
1: 나타나가지고 너야말로 잡이니 누구대로 잡목이라고 하느냐
0: 예.
1: 이런 식으로 장석을 꾸짖어요.
0: 아, 꿈속에서 그큰
1: 예.
0: 나무가. 예.
1: 그러면서 참 고맙다 그래요 나무가.
0: 아.
1: 왜냐하면 나야말로 쓸모 없어지기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0: 그렇죠. 배워지지
1: 지금
0: 않기
1: 네가
0: 위해서는. 예.
1: 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 뭐 이런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장자가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장자를 읽고 있으면 정말 장자가 바라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제
0: 예.
1: 재물론의 그 우화를 또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0: 네.
1: 흠뻑 맛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오늘은 이제 장자 첫 시간으로 함께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물론 네,
1: 재물론 이제
0: 2편으로
1: 나비 꿈 이야기도 나오고
0: 나비의 꿈 이야기
1: 그림자 이야기도
0: 그 유명한
1: 나오고
0: 호접몽을 이제
1: 예,
0: 하게 되는
1: 호접몽.
0: 건가요? 예.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호근 교수님과 장자 읽어보겠습니다.

0: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소금티라고 쓰시는 분, 박이문 교수님 책 예전에 읽었는데 기인적인 면 그리고 엄격한 다스림 이런 것만 기억에 남으셨었다고 오늘도 즐겁게 좀 들어주셨겠네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또사님께서는 몇 해 전에 선생님의 저작 한국 철학사 통해서 혼자서 우리 사상사의 흐름을 대략 간추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자는 글쓴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 보아야 합니다. 전호군 교수님의 책 장자 강의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검은고 팩토리의 자유로운 세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고 그림은 저마다의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관서지인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지금이야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익숙한 세상이지만 과거 선비들에게 필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죠. 평생을 함께하는 귀한 벗이었습니다. 종이와 붓, 먹과 벼루를 일컬어서 문방사우, 즉 글 쓰는 집의 네 벗이라 부르면서 곁을 지키겠는데요. 오죽하면 몽당 붓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붓의 장례를 치르고요. 파초를 심은 이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붓 한 자루에 혼을 달래기 위해 분 무덤 곁에 파초를 심어주던 그 지극한 마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은 대상을 끝까지 아끼고 또 예우할 줄 알았던 그 애틋함이 오늘따라 더 근사한 풍류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드오의 연주로 푸름의 놀량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제가 여느 말에서 평생 붓과 먹을 벗삼아 살았던 옛날 그 문인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대제학을 지낸 숙종대의 김진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먹을 거리가 떨어지니까 좁쌀 몇 대박을 얻으려고 금쪽 같은 붓 그리고 먹을 내줬대요. 그러고는 평생 물건이 없는 선비가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벗을 잃었다라면서 밤잠을 설치고 통탄했다고 하네요. 참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일보다 마음을 나누던 붓 한 자루를 떠나보낸 그 슬픔이 훨씬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영정조 시대 문인 이덕무라는 사람은요. 못 쓰게 된 붓들을 다 모아서 무덤을 만들어줬답니다. 이것도 대단하다 싶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곁에 파초를 심어줬대요. 붓의 혼이 파초 잎에 맺히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외롭지 않게 쉬어가기를 바랐던 그 지극한 마음. 감수성이 참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깊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근사하게 느껴지죠. 선비의 집에는 가난이 끊이지 않아도 선비의 벼루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잖아요. 비록 세상은 바쁘게 변해가도 우리 마음의 벼루만큼은 옛 선비들처럼 늘 맑은 정취로 가득 채워두고 싶은 정오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육자백이 준비했는데요. 김준수의 피처링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듣고 옵니다.

육자배기 듣고 오셨어요. 김준수의 피처링 두 번째 달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붓을 친구로 생각했던 선비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2242님께서 음악마루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진다 하시면서 그리고 붓글씨 도전하려고 하신대요. 아, 연습하다 보면 예쁜 글씨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습하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그 악필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아 이게 그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아, 글씨체가 예뻐지던데요. 아, 화이팅입니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분홍 아카시아 보셔요. 예쁘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와 아카시아 그 분홍색도 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아카시아는 다 흰색 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한 분홍빛에 아카시아가 아 송이송이 이렇게 피어있는 예쁜 꽃사진 보내주셔서 덕분에 분홍 아카시아 꽃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설님 12시에 벗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장 좋은 벗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178님께서는 오늘은 외근 겸 자동차 점검을 했어요. 이상 없이 점검 마치면서 하루하루 수많은 길을 함께 동행해주는 자동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청취자분들도 항상 동행해주는 자동차에게 애정어린 한마디 해주는 거 어떨까요? 하셨는데 진짜 나의 발이잖아요. 나를 편하게 여기저기 원하는 곳으로 다 데려다주는 고마운 차. 그래서 이렇게 애칭도 붙이고 막 그러지 않나요? 붕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으시고 진짜 사람처럼 추울 때는 따뜻하게 담요도 덮어주고 더울 때는 햇빛 피해서 그늘에 놔두고 뭐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차도 사람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릴 수 있답니다. 아, 1178님 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2190님 문자 보면서 아 웃음이 났어요. 아 어쩌나 아들이 비싼 돈 주고 산 하트 모양의 흰색 티를 흰색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돌렸는데 어디서 파란색 자국이 났어요. 따로 베이킹 파우더, 식초, 세제 넣고 미지근한 물에 비닐에 넣어서 담궈놨더니 이번에는 빨간색 로고가 묻어서 번져있네요. 한번 입은 흰 티가 걸레가 되어버렸어요. 괴로워하는 아들 때문에 제가 티셔츠 값을 배상해줘야 할 것 같은 이 기분 뭘까요? 곧 어버이날인데 선물하고 퉁치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 유난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살 수 없는 경우들, 품절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아, 속상할 수 있겠다 싶지만 아,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키워줬는데 이거 가지고 막 배상해달라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아, 이 정도는 엄마 깨끗하게 빨아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드님도 2190님 어머님의 마음 잘 알 겁니다. 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사과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끼는 옷이라고 하니까. 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서 잘 봤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권다원의 어시장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겨운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곳 어시장인데요. 바다 내음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미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련이 남다 할 때 미련이라는 단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2부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시면 돼요. 우물정 03.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무동이라는 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무동은 궁중잔치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사내 아이를 말하는데요. 단원 김홍도의 작품 무동을 그린 연주곡이에요. 서승미의 대금, 하가영의 가야금, 조경선의 검은고, 김효영의 피리, 김백만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리죠.

0: 무동 듣고 오셨어요. 서승미의 대금, 하가영의 가야금, 조경선의 검은고, 김효영의 피리, 김백만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확실히 5월은 푸르네요. 일상으로 돌아온 날 이렇게 함께 하는데 지난주에 몸살이 와서 3일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동안 피로가 몰려왔었나 봐요. 어머나, 지금 괜찮으세요? 3일 동안 누워계셨으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툭툭 털고 일어나셨으니까 이렇게 문자도 보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애청자님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두들 정말 요즘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7208님께서도 참석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국악인가요의 노래와 연주로 방아요 듣고 올게요.
1: 한 곳을 당도하니 부인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하여보시오 봉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 네, 그럼 한번 찧어볼까?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아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고 가지. 아니 멋이었죠? 공연히 방아를 좀 찧어줘. 아 방아를 찧어주면 이것 저것 다 주지요. 거실 없이 여러 가지 것.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찧어볼까?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얼음을 쪼개는 둔탁한 소리가 어시장을 깨운다. 수조의 물결은 울음처럼 퍼져 골목에 번지고 외침은 안개를 갈라 길목마다 스민다. 물기 도는 바닥 틈에서 막 태어난 언어의 알맹이가 꿈틀거리는 꿈틀거린다. 바닷내가 코끝을 스치면 차양살이 두터운 바람에 미세하게 떨린다. 고요히 번지는 새벽이 그 위에 내려앉아 오늘의 말을 시작한다. 장판의 움직임이 늦어지면서 상인들은 종이컵을 두 손에 감싼 채 김을 불어 날려보낸다. 곁에 쌓아둔 생선을 가리키며 봉지를 흔든다. 곁들인 한마디에 손님이 멈춰서면 갑 대신 정과 손길이 흥정의 막줄을 메운다. 갓 튀긴 꽈배기를 나눠 씹는 소리 사이로 북적임이 쉼없이 이어진다. 커피향과 비린내, 웃음과 덤의 말투가 뒤섞여 오후의 장터가 한층 무겁게 익어간다. 마감이 오면 언어는 껍질만 남는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다. 정적이 가장자리에 머물고 저녁빛이 흙바탕에 덮인다. 오늘의 단어는 시장 바닥에 자국으로만 박혀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더듬는다. 생선보다 언어다. 팔려간 말과 남겨둔 이름. 얼려둘 문장이 서로 얽혀 그물코를 만든다. 느린 것은 깊은 층으로 잠기고 빠른 것은 수면에 다 반짝인다. 방문 앞에 서면 시장의 웅성거림이 거둬지고 손바닥 위로 글 한 줄 내려앉는다. 그 여운은 마르지 않은 채 귀 속에 남아 내일의 온유를 부른다. 한때는 가표 하나가 집안 살림의 무게로 내려앉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문장으로 살아나 나를 붙든다. 살아있는 말과 얼어붙은 말이 함께 어울려 내 안에서 퍼덕인다. 저녁 식탁 위에선 대화가 꽃게탕처럼 끓어오르고 웃음 속에서 던져진 말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낸다. 그때의 어투는 기록된 구절과 달리 이내 흘러가지만 남은 소리는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며 되살아난다. 언어는 남겨진 자리에서 여전히 숨을 고르고 아직 쓰이지 않은 글결을 향해 다가간다.

류, 끊임없는 흐름 듣고 오셨어요. 더 클라이머스의 연주였는데요. 영원한 바다의 풍경을 그린 곡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권다원의 어시장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외침,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작가는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생선이 오가는 어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이 태어나고 살아 움직이는 언어의 시장으로 그려낸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글의 속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고단한 일상이 곧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새벽 공기를 가르는 상인들의 거친 외침도, 값을 깎아달라면서 건네는 손님의 정겨운 말투도 작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속 그물에 걸려드는 귀한 글감이었던 셈이에요. 어시장의 그 치열했던 시간의 흔적은 글 한 줄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표현이 오랫동안 귓가에 머무네요. 삶의 무게가 담긴 가표 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을 문장으로 길어올리는 작가의 마음. 그 마음 따라가 봤어요. 권다원의 수필 어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Song of the Sea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술비타령을 소재로 만든 곡이에요. 블랙스트링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볼게요.

블랙 스티링의 노래와 연주로 Song of the Sea 전해드렸어요. 1716님께서 아이고 소리도 애달프네요. 가슴 저리게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그 술비타령이 고기잡이 하면서 부르는 곡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흥을 돋울 수 있는 좀 신나는 곡인데 이 곡은 특히나 이제 그 어부들의 고됨이 느껴질 만큼 한이 서린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달프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벌써 1부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가야금 영재의 연주로 바다 이야기 준비했어요.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어른.

풀니망상불의 연주로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만나봐야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미련이라는 말에 대한 유래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 쓰기란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이 공간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셔도 좋겠어요. 3014님께서요. 이모티콘입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저희 그 음악이 흐르는 마루 누리집에 그 제 사진 올라와 있는 그 사진 활용해서 이모티콘으로 표정이랑 손동작 이런 거 다양하게 만들어서 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우리 이모티콘 그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만들어주셨는데 어머 너무 예쁘고 멋진데요? 어머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주셔서 어머나 세상에 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네요. 아, 감사드려요. 저 이거 이모티콘으로 사용해야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7589님께서요. 자주 참여 못해 죄송한데요. 내일 어버이날인데 우리 집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시는 회심곡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라고 하시면서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일 나갈 음악을 오늘 예약 주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음악마루가 예약 주문도 받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날 지정하셔서 미리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기억해놓고 있다가 말씀해주신 그 지정된 날짜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준비한 곡은 224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2242님께서 아까 그 분홍색 아가씨 꽃나무 사진도 보내주셨었거든요. 제가 흰색은 봤는데 분홍색은 처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허락받아서 오늘자 선곡란에 올려놨으니까요. 2242님께서 보내주신 그 분홍색 아가씨 꽃나무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자, 224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최재구의 노래로 사이다 지금 전해드릴게요.

0: 그 사이다 먹기 딱 좋은 날씨네.
1: 최재구의 노래로 사이다 전해드렸어요. 224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노랫말이 너무 재밌죠. 평생 이도령은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나 봐요. 근데 최재구 씨 이렇게 보면 되게 동글동글하고 인상 좋고 귀염상이시거든요. 이도령 못하면 어때요? 그 외에도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1716님께서 푸하하 노래가 정말 재밌고 신이 납니다. 점심 먹고 잠도 오는데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진짜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이죠. 그 청량감이 느껴지는 2242님께서도 들으시고 사이다 땡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2242님께서 아까 그 말씀드렸었죠. 분홍색 아가시 나무 꽃사진 보내주셨다고요. 아, 지금이 딱 그 땐가 봐요. 5월의 화사한 햇살 아래 바람결에 실려오는 아가시 나무 향기가 달콤하게 전해져 오는 요즘입니다. 아, 벌써 그런 때가 됐네요. 아, 이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어린 시절로 마음이 달려간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죠. 주변에 모든 게 다 놀거리고 먹을거리고 막 그랬어요. 껌처럼 질겅질겅 씹던 연한 삐비. 저희 동네에서는 삐삐라고도 했었는데 삘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소꿉놀이의 주인공이었던 토끼풀. 뭐 들판 전체가 다 거대한 놀이터였죠. 주변에 흔한 나뭇잎 하나만 있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 가위바위보 해서 이파리 하나씩 떼어내기도 하고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렇게 한 장씩 떼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꽃잎 점을 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그 아가시나무 줄기를 꼬아서 머리를 말던 파마놀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그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잡고 그 줄기를 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풀면 아 이게 제법 어른들처럼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해져서 괜히 막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던 어른이 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서툰 손놀림 속에 하루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던 그 순수한 소망이 또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았나 싶어요. 눈부신 햇살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던 친구들.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정말 푸르름 가득했던 자연이 어느 분들 그리워지네요. 그리운 기억들을 소환하는 따뜻한 선율. 이어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가시 나무라는 연주곡이에요. 작곡가가 한 기사를 읽고 만들게 된 곡인데요. 꿀벌의 양식인 아가시꽃,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로 나무가 점점 사라지자 꿀벌들의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편해짐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주곡이에요. 피리와 가야금의 연주 11부녀의 긴 호흡으로 준비했는데요. 숨의 연주로 아카시나무 전해드리죠.

생황과 피리, 가야금의 연주가 담긴 수매, 아까시나무 전해드렸어요. 4510님, 며칠 전에 전라도를 다녀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양옆에 그야말로 초록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처음엔 도로변에 입함나무가 질비하더니 충청도인지 전라북도인지 그 즈음에 이르니까 산의 숲 사이사이로 연보라색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보니까 커다란 오동나무들이랑 향기가 유년의 추억을 소환하는 등나무들이었습니다. 아, 등나무 정말 그 보랏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생긴 그거 맞잖아요. 또 요즘 너무 예쁘던데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돌아가신 친척 어르신이 유품으로 남겨주신 귀한 중국 벼루와 멋진 황금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먹들이에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등꽃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등나무는 도서관 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시면서 그 보라색 등꽃이 정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등나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나무 보면 참 푸릇푸릇하니 그 잎들을 점점 더 넓게 만든 모습이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푸르러 보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김현성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나무 노래 듣고 올게요.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1: 아,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 그 낡은 카메라 말이야. 결국 못 버리고 다시 들고 왔어.
0: 당신 정말 못 말려. 아, 고장나서 고치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들고 와. 참, 이럴 때 보면 미련도 많아.
1: 아니, 미련이 아니라, 아, 이게 내가 처음 돈 모아서 산 카메라라서, 아, 정이 남달라서 그래. 내가 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름을 좀 날렸었지. 추억이 가득 담겨 있다고.
0: 그걸 우리는 미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련이 남으면 간직하는 것도 좋지 뭐.
1: 아, 미련이 아니고 추억이라니까.
0: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할 때, 혹은 이미 끝난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일 때 우리는 흔히 미련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눅눅한 마음을 뜻하죠. 그런데요, 이 미련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절하고 사연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익힐 련자에는 사실 연복련이라는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지극한 효를 다했습니다. 그 엄격한 상례 절차 중에서도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소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비로소 거친 삼베옷을 벗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익힌 명주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옷을 바로 연복이라고 불렀죠. 거친

옷을 부드럽게 익혔다는 의미의 련자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복 련자 앞에 안일 미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 자식의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부모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차마 그 이별을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때죠. 문을 열면 부모님이 계실 것만 같고 해가 저물면 돌아오실 것 같고 그리움이 온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미련이란 부모의 죽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차마 연복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자식의 우직한 슬픔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조차 이별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짧다고 느끼는 그 지극한 효심이 단어 속에 녹아있는 거죠. 미련. 그저 우유부단해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요. 그 뿌리에는 차마 끊어낼 수 없었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니. 미련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더 뭉클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별 전해드린 곡이었는데요. 신날세의 해금, 함춘호의 기타, 김영민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고 왔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미련. 이 단어 속에 담긴 조상들의 효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미련을 손에 쥐고 살아가잖아요. 떠나간 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서성이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앞에서 조금만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를 되풀이하면서 마음 아리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무거운 미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뎌지기도 하지만 사실 미련이라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니래요. 부모님의 죽음을 차마 인정하지 못해서 부드러운 연복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했던 그 아픈 마음이 미련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께서 품고 있는 그 마음 또한 누군가를 또 뭔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미련은 상대를 억지로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를 기다려주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혹시 미련이 남아서 마음이 무겁다면 예를 갖추어서 이별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미련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그 깊은 진심도 언젠가는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미련이었습니다. 2242님께서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 그 큰 은혜에 묵념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은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게 되죠.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애원성 전해드릴게요.

예결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애원성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4510님께서 등나무 사진도 보내주시고요. 또 2242님께서 흰 아가씨 나무도 보내주셔서 이 사진 오늘자 성곡란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에메랄드 에일에 전해드릴게요.

요즘에 마트나 꽃집에 놓인 카네이션 꽃바구니들 보게 되는데요. 저절로 눈길이 가고 또 마음은 있지만 아, 좀 더 실용적인 선물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나치게 될 때도 많죠. 하지만요, 많은 말을 보태지 않아도 그저 내미는 것만으로 진심이 전해지는 데는 꽃 한 송이만한 것도 없다 싶어요. 실용성이라는 계산은 잠시 접어두고요.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 혹은 장미 한 송이 들고서 쑥스러운 고마움을 슬쩍 담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집안 가득 환한 웃음을 피워낼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2시간 함께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푸르른 5월, 소중한 인연과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제200회 정기공연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춤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궁중정제의 우아함을 담은 박전무와 춤무를 비롯해 흥과 생명력을 전하는 강강술래,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구놀이와 소고춤까지 다채로운 전통춤이 이어지며 한국무용의 다양한 매력을 펼쳐냅니다. 특히 연록이라는 이름처럼 푸르른 봄의 기운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아내며 삶과 시간의 흐름을 춤으로 풀어내

하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전 시립 연전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를 중심으로 판소리와 민요, 대중가요, 그리고 파페라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립창극단의 간판 배우였던 소리꾼 김준수, 국악신동으로 주목받아온 김주리, 그리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울림의 선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 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18연금 사중주 이어도사나 그리고 새롭게 위촉된 창작곡 지금 금바울을 비롯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가야금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한 악기가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찾으셔서 우리 음악의 깊이를 가까이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가야금의 선율처럼 마음도 차분히 내려앉는 시간. 이번 주말엔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화투의 상사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와, 우리 국민 254만 명이 앓는 국민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0: 짐작이 되시나요?
1: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바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0년 새 35% 늘었다고 하던데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장한 게 2000년, 24시간 동영상 서비스 채널이 등장한 게 2005년이니까 스마트폰과 거북목의 악연도 그 정도는 됐겠어요.
1: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고개를 숙인 그 자세가 목뼈 변형까지 일으킨 거죠.
0: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함께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하고 가도 좋을
1: 좋아요.
0: 것 같아요.
1: 자, 벽에 등을 기대고요.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목도 벽에 붙이는 자세. 이런 것도 바른 자세에 좋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거북목은 거북이에게 맡기고 자, 오늘 목요일 우리는 토끼처럼 깡총깡총 한번 뛰어볼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7일 목요일이고요. 안숙선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토끼 이야기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1: 네. 와, 우리 국민 254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군요.
0: 그러게요.
1: 진짜 국민 질환이네요.
0: 네.
1: 이 목뼈는 원래 좀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이루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일자목은 말 그대로 목뼈가 일자로 펴진 그런 상태로 목이 앞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 알고 계시죠?
0: 네, 거북목.
1: 네. 네.
0: 이런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254만 명 정도라면은 진짜 엄청난 수치인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요건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나온 결과예요.
1: 조심해야겠다.
0: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1: 벽에 대고 또 이렇게 좀 그런 네. 식으로 스트레칭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0: 네.
1: 아무튼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신경을 써가지고. 또 스스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귀와 어깨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0: 이게 또 이제 신경 쓸 때는 되는데
1: 네.
0: 무신경할 때는 자연스럽게 또 다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1: 그치.
0: 목이.
1: 그치.
0: 그래서 신경을 좀 자주 쓰셔야 돼요. 아 맞다. 내가 지금 또 거북목이구나.
1: 신경 써야 돼.
0: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습관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1: 또 그 건강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5월.
0: 네.
1: 가정의 달 아닙니까?
0: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1: 너무 네. 많아요.
0: 일단 어린이날은 통과하긴 했어요.
1: 자, 하나 끝냈고.
0: 자만 보면은 이제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죠.
1: 어버이날 있고요.
0: 다음 주 되면 또 스승의 날도 있고요.
1: 부처님 오신 날도 있죠.
0: 그렇습니다. 신기할 게 너무나도 많은 신경 쓸 게 많은 5월인데.
1: 네.
0: 그럼 뭐 여러분들은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1: 5월 달.
0: 네.
1: 가정의 달에
0: 네.
1: 신경 쓰시고 있는 거 어떤 게 있으신지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0: 우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꼭 뭐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뭐 평소에 말하는 걸 신경 쓰고 있다라든지 네. 요즘 좀 자외선 차단제를 또 다 잘 발라줘야 돼요.
1: 선크림.
0: 네.
1: 오.
0: 뭐 그런 걸 신경 쓸 수도 있고.
1: 뭐 크고 작은 것들.
0: 그렇죠. 크고 작은 신경 쓰고 있는 것들 문자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그나저나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세요? 지금 비가 여기
0: 날씨?
1: 상암동은
0: 네.
1: 비가 지금 올랑말랑 굉장히 갑자기 막 좀 어두워져.

0: 졌다?
1: 네, 맞아요.
0: 그런 느낌입니다. 좀 춥기도 하고.
1: 예보를 보니까 한 5시 정도까지는 비가 오는 걸로 예보되어 있긴 하던데, 서울은. 자,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날씨 얘기도 해주시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신경 쓰는 것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바라지의 휘산조 듣고 왔습니다.
1: 자, 5월이고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신경 쓰는 것들은 무엇인지 네. 문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 일단은 3014님께서 여기 인천인데 여기는 비가 옵니다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곧 오겠네 서울도.
1: 네.
0: 저는 조카들 용돈을 줄 걱정부터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지출이 좀 있네요 하시는데 그렇죠. 5월이니까
1: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머릿속으로 잘 계산을 또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그냥 뭐 에이 기분이다
0: 안돼
1: 하고 이제 지출 나가는 순간
0: 안돼
1: 예, 다음날 현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0: 가만있어 봐. 1098님께서 저 오전에 세차했어요. 신경 쓰여요.
1: 빨리 지하주차장에 피신시키십시오.
0: 아 하셨구나.
1: 아 1098님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는 거네요 그러면.
0: 1098님 탓이야.
1: 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세차만 했다 하면 비가 내린다.
0: 어피 법칙처럼. 아 근데 요즘 꽃가루가 워낙 심하니까 미세먼지랑 아우 차가 금방 막 더러워지더라고.
1: 세차해도 다음날 다시 뿌얘지죠.
0: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잘 피신 하시기 바라고요.
1: 2242님 지금 이곳은 청주인데요 흐리멍텅합니다 날씨. 요즘 청소를 좀 과학적, 효율적으로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그게 뭘까요?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1: 알려주세요.
0: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효율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0: 과학적? 뭐 이를테면 뭐 과탄산소다, 뭐 이쪽 베이킹소다 이쪽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
1: 아니면 과학적이니까 막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식으로
1: 로봇 청소기 구매 비용을 지출하고 과학적으로 효율성을 늘렸다.
0: 아무튼 그게 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0: 네. 네. 2630님께서 이번에 시험관 10번째이시래요. 10회. 근데 배아 이식을 했는데 성공하셨대.
1: 아하.
0: 와 축하드립니다.
1: 어머.
0: 그래서 5월 14일에 피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은경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데
1: 그렇죠.
0: 사실 신경이 좀 쓰이는데 네. 축하드려요. 그거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는 사실 남자라서
1: 네.
0: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알지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쵸. 모르지. 근데 진짜 힘들대.
1: 그래요.
0: 아프고 힘들고

0: 힘들고 그다음에 그 기다림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
1: 제 주변에도 어느 순간부터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성공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막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몸 관리 먼저 좀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0: 진짜로
1: 같습니다.
0: 잘 쉬십시오.
1: 마음 관리도.
0: 무리하지 마시고요.
1: 그렇죠.
0: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0506님께서 요즘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1: 네.
0: 결혼
1: 아,
0: 축의금입니다.
1: 요즘 또 많이 나갈 때죠.
0: 왜냐? 제 조카가 곧 결혼인데
1: 네.
0: 적게 할 수는 없고
1: 아, 이런 거 신경 쓰이죠.
0: 신경이 쓰여요. 5월에는 왜 이렇게 결혼식이 많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5월 달이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인데.
0: 피크죠.
1: 그렇죠. 사실상.
0: 아니면 이제 90, 10일 뭐 이때로 가든지.
1: 네.
0: 얼마
1: 그냥 뭐
0: 조카
1: 친한 사람이면은 얼마 내면 되는데 한 요즘에 얼마인가요? 축의금 기본이 한10 단위에서 위아래로 가지 않나요?
0: 그래? 모르겠어. 이제 저는 연령대가 있으니까 40대
1: 네.
0: 중반이니까 기본 한 2, 30? 10은
1: 그래요?
0: 좀 그래.
1: 아, 그래요?
0: 그치. 그 대신 네 이제
1: 2, 30씩이에요?
0: 해야지. 10은 이제 제 나이에는 좀 그렇고
1: 그래요?
0: 조카가 결혼한다? 한 50에서 100 가야 되지 않을까?
1: 오늘 세게 부시네요.
0: 아,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 네.
1: 네.
0: 친한 가족들은 거의 100 정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생겼죠, 마인드가.
1: 그러면 한 10명 결혼하면 1,000만 원 나가시겠네, 축의금으로?
0: 그럼 이제 벌어야지, 이제.
1: 그렇게 많이
0: 만약에
1: 쓴다고요?
0: 조카가 결혼한다.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의 김봉영 씨는.
1: 그러니까 이제 10을 기준으로 위아래라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조카는 어쨌든
0: 가족이잖아.
1: 그쵸.
0: 친하고.
1: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최소 20을 봐야 되지 않을까.
0: 20.
1: 가족이니까.
0: 가족이니까.
1: 근데 너무 높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0: 근데 형편껏.
1: 맞아요.
0: 마음을 담아. 편지도 쓰고 좀 그러면 더 낫죠.
1: 아, 뭐 가능한 만큼.
0: 그래.
1: 근데 이런 거 진짜 은근히 신경
0: 신경
1: 쓰여.
0: 쓰여.
1: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0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0: 그래.
1: 뭐 이제 넉넉하다면 그 이상 쓰는 건 누가
0: 아,
1: 뭐라고
0: 그치.
1: 하겠습니까?
0: 그치, 그치.
1: 그죠?
0: 에.
1: 근데 10 해도 뭐 조카가 아, 이거밖에 안 하셨어?
0: 아, 그래?
1: 설마 그러지도 않을 거야. 아닌가?
0: 아이,
1: 아, 어려워, 이런 거.
0: 안 하겠지, 그렇게.
1: 네, 이건 진짜
0: 근데
1: 각자 상황에 맞춰서.
0: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1: 그래야
0: 되는
1: 돼요.
0: 거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예.
1: 아니, 돈 많으면 상하시처럼 100! 착! 하면 되지,
0: 아니,
1: 뭐.
0: 돈 없어. 없는데도
1: 야,
0: 저는 이제,
1: 우리 상원 씨가
0: 아,
1: 통이
0: 그래?
1: 이렇게 큰지 몰랐네.
0: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1: 그래요.
0: 그렇게 마인드가 생겨버렸어.
1: 그래요.
0: 예.
1: 큰 마인드.
0: 다행인데 제 또래는 다 결혼해 버려 가지고. 예.
1: 아, 아깝네.
0: 정말 다행입니다.
1: 9073님, 날이 궂으니까 어깨부터 허리, 다리가 아픕니다.
0: 아.
1: 얼마나 아플지 통증이 신경이 쓰입니다. 찜질이라도 해야겠어요. 딱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0: 그치.
1: 정말 그
0: 그쵸.
1: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0: 통증
1: 공감
0: 있으시구나.
1: 메시지죠.
0: 아이고.
1: 저희 어머님도 비가 올라 그러면 계속
0: 그래.
1: 허리도 무릎도 안 좋으셔가지고.
0: 네.
1: 자, 참 가슴이 아픈데 9073님께 떡 선물
0: 그래요.
1: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네요.
0: 네.
1: 네.
0: 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1: 네.
0: 1967님께서 저는 돈입니다. 돈. 버는 것도 현찮고 나가는 것은 많고 돈이
1: 이게
0: 웬수예요.
1: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물가는 오르고
1: 맞아요.
0: 수입은 뻔하고.
1: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이번 달도 아 지난달도 엄청 많이 올랐던데요. 아, 이거 지금
0: 아유.
1: 쉽지 않아요. 다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 버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힘내야 될것
1: 개인의
0: 같습니다.
1: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0: 네.
1: 또 이런 시절도 잘 버티고 일어나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자, 5월 여러분들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 소통해 주시고요.
0: 네.
1: 원초적 음악 밴드 이드의 배치기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더 함께합니다.

0: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배치기 듣고 왔고요. 자, 5월에 들어서 여러분들 신경 쓰이는 것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1: 2242님께서 아카시아가 요즘 한창입니다. 소싯적에 아카시아 꽃들 참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오. 청정 지역에서는 효소도 담근답니다 하셨는데. 아,
0: 옛날에는 예, 그렇지.
1: 아카시아 꽃이 또 이렇게 쪽 이렇게 빨아 먹으면 달달해요.
0: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런 것도 있고.
1: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아카시아 꿀도 많이 나오죠.
0: 어, 네, 맞아요. 네. 맞네. 옛날에 그게 막 먹었는데.
1: 그렇죠.
0: 고드름도 따서 먹고.
1: 지금이야 단맛이 제일 싼 거지만 그때는 단맛 구하기가 쉽지 않죠.
0: 맞아요. 네. 7019님

0: 그래서 오늘요 제가 머리를 안 감고 나왔는데 신경이 쓰여요. 모자를 하나 사서 쓸까? 그것도 이상하겠죠?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나오신 거 아닐까요? 모자 쓸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셔서 나왔을 테니.
1: 확실한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0: 그래요.
1: 예.
0: 어때요? 지금 약간 갈라진 상태인 것
1: 아니, 떡져 있지만
0: 같아요. 그러니까
1: 않으면.
0: 뭉쳐 있나요, 애들이? 어떨까요?
1: 그리고
0: 네.
1: 은근히 막 이게 자기가 재발 저려가지고,
0: 어.
1: 막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0: 안 돼,
1: 이렇게
0: 안 돼, 안 돼.
1: 티만 안 내면 아무도 몰라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당당하십시오.
1: 당당하게.
0: 그것도 패션이다.
1: 그렇죠.
0: 생각하시면서.
1: 요즘에 떡진 머리가 유행인 거 몰라? 이러면서 당당하게 밀고 나가세요. 예? 어쩌겠습니까?
0: 그래요.
1: 남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0: 홍명숙 님이 송중가루도 신경 쓰여 가지고 하루 종일 걸레를 손에 들고 삽니다. 그리고 돈도 신경 쓰이고요. 월급은 제자리고 물가는 오르고 벌어도 벌어도 제자리 걸음이네요 하시면서
1: 아,
0: 요즘에
1: 그런 딱 이런 느낌이에요. 송진가루 딱 청소를 해놓으면 다시 쌓이고
0: 그래 눈처럼
1: 해놓으면 다시 쌓이고 이런 것처럼 벌어도 돈이 없고
0: 쌓이는 재미가
1: 네,
0: 없어.
1: 쌓이는 재미가 없어.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0: 그러니까
1: 실제로.
0: 참 그래도 힘들다 힘들다 해도 어떻게든 우리 다 버티고 있는 것
1: 아,
0: 같아. 그게
1: 그럼요.
0: 참 신기해.
1: 할수 있어요. 8480님, 요즘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백내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0: 그
1: 하셨는데
0: 정도세요?
1: 의심이 들면 빨리 가보세요.
0: 그래요. 일단 빨리.
1: 예.
0: 예. 일단 검사 받아보시고 솔루션이 나올 테니. 예.
1: 제 주변에도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 계시는데 잘
0: 어르신이셔.
1: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0: 그래
1: 천만다행으로.
0: 그래.
1: 그러니까 병원 가보시면
0: 네.
1: 길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0: 네, 잘 드십시오. 3034님이 저는 요즘 휴대폰 발열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게임을 안 하는데 인터넷 검색, 라디오만 들어도 발열이 너무 심해서 밝기를 최저로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요거는 서비스 한번 가보셔야 되지
1: 이건
0: 않을까?
1: 설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0: 뭐, 그렇죠.
1: 예. 네.
0: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1: 그
0: 같고.
1: 뭐라 그러죠? 백그라운드?
0: 아, 그래?
1: 그러니까 계속 작동을 하고 있으면,
0: 안 쓰는 앱들 좀
1: 그렇죠.
0: 지우고, 이렇게.
1: 그러니까 한번 열어놨던 앱이 계속 구동되고 있는 상태면은
0: 그러니까.
1: 발열이 심할 수 있죠.
0: 에.
1: 잔소리꾼님께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무슨 밀어놓고 코앞에 닥친 숙제하듯이 나를 맞이하는 게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셨어요.
0: 그치. 오, 가정의 날이
1: 예. 네.
0: 힘들긴 해.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할때 기준치가 약간 있거든.
0: 아,
1: 서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0: 그래.
1: 근데 개인 주머니는 점점 이제 얇아지니까 그 기준은 못 맞추고
0: 그치.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제가 되는 느낌이고 이런 약간 악순환 같은 느낌이 있는데
0: 아유.
1: 끝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같이 힘을 내봐야 될것 같고요.
1: 네.
0: 자, 2009님께서 여기 광주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는 청소를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도 닦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송진가루가 집 안으로 막
1: 맞아
0: 들어오신대
1: 맞아
0: 들어온다고.
1: 송진가루를 그렇게 좋은 친구
0: 다 나를
1: 모셔요 이렇게
0: 높여 있지.
1: 아이고 송진가루님 어서 오세요
0: 바람이 부니까.
1: 아 근데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0: 맞아 요즘
1: 송진가루가
0: 대박입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은혜의 수군가 중에 별주부 호랑이 대결하는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낱 같은 발톱으로 엄동

빠졌구나. 호랑이가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노말은 새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나를 불렀나?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호통을 치니 자래 겨우 이뿌리만 내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치워져 온대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온 팔주부 잘해라 하오 호랑이가 잘해란 말을 듣더니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워져 온대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요. 그러면 이가 무엇이냐? 나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의 주님의 약이라 말.

사랑하는구나. 자라 겨우 이뿐이 많네요. 호랑이 앞으로 목을 길게 빼고 바싹 달려들어 저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래. 여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아 그 조그마하신 분이 목이 들락날락 퇴음치기를 자르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오래 수국 대라 커요 천역한 기와 집을 대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덜컥 떨어져 희병신이 되었으니 명이 더러 물은지 호랑이 쓸개가 좋다오기로 자기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뒷갈정 호랭이니

0: 호랑이 다리 사이 거기를 그냥 꽉 물고 앙 하고 꽉 채놓으니 어떻게 아팠던지 훌쩍 뛰어 도망을 한 것이 척 의주 압록강까지 갔던가 보다.
1: 소리 진짜 잘하시네요. 자, 정은혜의 수근가중 별주부 호랑이 대결 듣고 왔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 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파투의 상사리야
3: 아리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4: 닿니 아따 신난다 송아야 인자 어디로 가볼 거나
5: 네 아버지 얼마 전 대나무 축제가 열린 담양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4: 담양
5: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69만 명이나 왔다 갔다고 하는데 담양에서 대나무 축제 보고 갔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4: 하하 그라제 여름에는 대나무가 딱이제
5: 아, 그리고 아버지 여름에 햇볕을 막아주는 발부터 부채 또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어살도 대나무로 만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 활 그리고 우리 악기들 뭐 피리, 단소부터 대금, 퉁소도 다 대나무로 만들지 않을까요?
4: 예끼 송아야 해금하고 장구채는 왜 빼는 거지요?
5: 아 죄송해요
4: 호랑이 담배 필 때 쓰는 곰방대 담배대도 다 대나무로 맹근 거지요?
5: 아 네 맞아요 비 온 뒤에 쑥쑥 큰다고 우후죽순 이라는 말도 있는데
4: 그라지.
5: 대나무 한 마디를

0: 그래서 밥통에 찜통에 또 술잔으로도 쓰고 바구니도 짜잖아요.
1: 대나무 껍질에 색색으로 물을 들여 다양한 무늬를 넣어 상자를 엮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하지. 그래도 나는 바람 불 때 대숲에서 나는 소리가 이 예비는 그렇게 좋더라.
0: 저도 좋아요. 대나무는 사람의 마음, 정서에도 아주 좋은 그런 모양이에요.
1: 사람이 말이다. 무엇을 꼭 틀어잡으려면은 무엇을 꼭 내비려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여. 속이 핀 대나무가 꼭 그리야. 어디냐 그 앞장서 보거라. 우돌도 그러면 대나무 숲이 있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꾸나.
0: 네 아버지.
1: 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0: 강병하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자진머리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대금도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악기인데,
0: 그렇죠.
1: 야,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에 대나무가 다 들어가네요. 생각해보니까
0: 옛날에는 진짜.
1: 예. 그만큼 귀한 대나무고 또 그 안에 어떤 정신, 철학,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전통은 공부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지요.
1: 네.
0: 선물도 받고 퀴즈도 풀 수 있는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0: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히시면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하고 빠르게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체중 조절을 위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는 이것이 당뇨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의는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전 단계에 추정 인구가 국내에 약 1,409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0: 그렇게 많아요?
1: 엄청나네요. 자, 시판되는 이것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니다. 많이 달아요. 달기 때문인데 조리되거나 가공된 곡류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시리얼, 2번 강냉이, 3번 견과류. 일단 맞아. 봉영 씨가 달다고 했습니다. 달다고. 네.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보면 뭐 아침에 뭐 급하니까 네.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간단히 먹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1: 빈속보단 낫다 생각하고.
2: 낫다고 생각했는데
1: 우유에 많이 말아 먹죠?
2: 그렇죠.
1: 네.
2: 와, 근데 1,409만 명이나?
1: 네. 와. 추정 인구입니다. 추정 인구.
2: 엄청나네요.
1: 네.
2: 조심해야겠다, 진짜.
1: 당뇨병의 전 단계인데 위험성이 있는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자, 수치입니다.
2: 이게 뭐냐? 네.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시리얼, 2번 강냉이, 3번 견과류. 달다고 했습니다.
1: 옛날에는 자연 속에서 단맛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아카시아 꿀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제일 싼 맛이 단맛이에요. 아. 생각해보면.
2: 자,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
1: 일단 우유에 말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사각사각거리죠. 넘버도 있잖아요. 이제 다른 거지만.
2: 그쵸.
1: 제품에 이것 넘버.
2: 좋다.
1: 고유 식별 넘버죠. 여기 붙어있죠.
2: 뭐 A632Z
1: B9427HU
2: 그렇죠.
1: 뭐
2: 이런 거.
1: 네.
2: 그거
1: 식별이 가능하게.
2: 네.
1: 그래서 서비스센터 맡길 때 이거 번호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치. 불러주죠.
2: 그것도 있고.
1: 네.
2: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가상세계 아니야? 현실이야? 진짜야? 했을 때 두자 한번 좀 따봤습니다.
1: 뒤에 두자.
2: 네.
1: 아니면 그것도 있죠. 사과사에서 쓰는. 으야. 아, S사
2: 네?
1: 말고.
2: 네. 네, 네 주인님.
1: 네. 주인님이라 그러나?
2: 아, 뭐랬어.
1: 뭐 저 네, 쓰지 네. 않아서.
2: 이거에 대해서.
1: 공영님이라고 하네.
2: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나요? 뭐 이런 거지.
1: 근데 답답하죠.
2: 맞아.
1: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2: 그래. 그것도 네. 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8878님께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1: 2시 50분밖에 안 됐는데요.
2: 몇 시간 더 남았죠? 한 두어 시간 남은 것 같은데.
1: 한 5시 정도의 퇴근 아니지?
2: 조금만 버티십시오.
1: 네.
2: 자, 아무튼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이들도 많이 먹죠. 그래서 1078님도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1: 진짜
0: 저도 되도록이면 이거 아이들한테 안 먹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래도 빈속보단 나으니까 가끔은 먹이는데 네. 가끔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습관이 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네. 과일 주스.
1: 아 그렇지.
0: 액상과당 엄청 들어가거든요.
1: 그러니까
0: 요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1: 자 시리얼, 강냉이, 견과류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0: 네.
1: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시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시리얼. 어이구야.
0: 어떻게 보면은 시리얼도 이제 패스트푸드인 셈인데
1: 네.
0: 아 시리얼이 일단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해서 허기와 혈당을 함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어우 많은 분들이 의견과 함께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1: 네.
0: 나도 우유에다 시리얼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2628님.
1: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 아, 그렇죠. 무조건 네. 드시지 마시라는 아니고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다.
1: 그러니까.
0: 네, 이런 얘기입니다.
1: 1년에 한두 번은 괜찮겠죠. 이를테면.
0: 1년에 한두 번?
1: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좀 줄여야지.
0: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떡선물은 8878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0: 퇴근까지 잘 버티세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AI 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빠르게 맞손을 잡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승복인 장삼의 가사를 두르고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대들지 않고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 후에 합장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명예 스님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의 법명은 법명도 있네요.
1: 법명이 있어.
0: 예, 이것이라고 하네요. 석가모니의 자비를 뜻하는 불자 로봇의 법명은 무엇일까요?
1: 1번 석자, 2번 가비, 3번 모자. 석가모니의 자비를 뜻하는 거라고 하네요.
0: 네.
1: 불자 로봇. 오, 그래.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0: 봐야겠네요. 아직 못 봤습니다.
1: 재밌다.
0: 세상에. 근데 불교계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진짜.
0: 예.
1: 그런 것 같아.
0: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1: 그렇지.
0: 이 흥미 뒤에 또 의미를 담잖아요. 생명을 네. 존중하고 사람한테 대들지 않고 과충전하지 않겠다. 사람의 어법으로 바꾸면 또 이것도 메시지가 되는
1: 그렇습니다.
0: 거라서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 생각이 듭니다.
1: 석자, 가비, 모자 중에 이 불자 로봇의 법명을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0: 네.
1: 힌트를 어떻게 드릴까? 저는 이 지금 석자, 가비, 모자 중에
0: 네.
1: 앞에 아자를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자.
0: 아.
1: 그래서 뭔가
0: 될 것 같았었는데.
1: 이렇게 해볼 걸 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 아 그때.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 그때 매도할 걸
1: 그러니까.
0: 이런 거
1: 네. 아자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앞에 아
1: 예 네. 아석자 아까비
0: 아니
1: 아모자
0: 죄송한데요 네. 된 발음 아니거든요.
1: 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0: 아, 예.
1: 네 이렇게 힌트를 드려봅니다.
0: 저는 가운데 딱 리를 한번 넣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리 가운데 예. 리
0: 가운데 딱 리 네 네. 한번 넣어보세요.
1: 저요?
0: 네
1: 아, 직접 해보세요.
0: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조개, 예 가운데 리 넣으면 성리자, 가리비, 모리자.
1: 아주 적절한 애가 하나 있지요.
0: 네.
1: 걔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정답이 아까비로 많이 들어오네요.
1: 아니 아니 보기는 석자, 예. 가비, 모자였습니다.
0: 힌트 그만하시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1: 아무튼 이거 좀 찾아봐야 돼요.

0: 네.
1: 자, 정답 발표해도 되겠죠?
0: 네.
1: 자, 정답은요. 2번. 가비가 정답이 됩니다. 가비가 가비. 로봇 불자 로봇의 법명이라고 합니다. 가비. 석가모니의 자비를 뜻한다고 하네요.
0: 네. 자, 윤리 기준을 또 제시한 이 불교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네. 관심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유산균 선물
1: 유산균
0: 드려야죠.
1: 2047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네. 잘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 짓고요. 1부 끝곡 송소희의 강원도 아리랑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늘부터 경남 밀양에서는 밀양알이랑 대축제가 열리네.
1: 나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 오늘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아름다운 영남루와 밀양 강변

0: 일원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미량 아리랑 대축제가 열린대요.
1: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은 2012년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만의 노래 아리랑이 세계로 미래로 알려지기도 했지.
0: 경남 유일의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미량 아리랑 대축제는 1957년 영남루 대보수 기념행사로 시작했다면서
1: 무려 68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밀양의 대표 축제로 올해는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축제가 열릴 거래요.
0: 아리랑이 전통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새로운 컨텐츠를 더해서 미래 세대와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세계의 문화 컨텐츠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7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경성구락부의 신창북가락 등 아리랑 디지털 맵을 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배포에 나선다고 하죠.
1: 좋은 것 같아요. 이 반크의 아리랑 디지털 맵은

0: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중심으로 지역별 아리랑과 함께 해당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네.
0: 지도를 통해서 뭐 정선, 밀양, 진도, 강릉 등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과 문화유산 관광지 정보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여러분들도 이제 아리랑 그러면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 민요 이렇게 알고는 계실 테지만 네. 각 지역별로 특징이 다 다르고
0: 네네.
1: 어떤 느낌이 다 다른 걸 직접 체험해 보시면 네. 너무 신기하실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네. 어떻게 지형에 따라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아리랑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전통 민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 각 지역의 어떤 삶 그리고 역사 문화까지 그 안에 다 살아 숨쉬기 때문에 또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그게 또 현재와 만나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의미와 가치가 되살아나는 쪽으로 잘 가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까지 한번 담아봅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2부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판슐랭 함께 가봐야겠죠? 지금 갑니다. 판소리 헤레본
2: 손대목 극장
3: 판슐랭
0: 어제는 여름처럼 덥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선선합니다.
1: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김수영이 있거든요. 더울 때는 선선하게, 선선할 때는 따숩게. 그야말로 냉난방을 다 갖춘 목소리의 주인공 김수영 성우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3: 지금은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 아, 좋네요.
3: 너무 늦겠나요?
1: 아니 너무 좋았어. 아 이런 고급진 목소리.
0: 아니, 그나저나 네. 여기 상암동도 이제 막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0: 맞습니다. 그나저나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3: 네. 네네.
0: 조카가 있습니까?
3: 조카는 있는데 네. 제가 어른이날이 된 날이었어요.
0: 어른이날?
3: 네.
1: 그게 무슨 말일까요?
3: 제가 어린이처럼 네.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함께 놀러 갔다 왔죠.
0: 오.
1: 그러니까. 지출이 있을 것 같은 조카는 안 만났다. 여행에는
3: 제가 어린이 역할 했어요.
1: 효도했네 그러면.
3: 얻어먹고 왔어요.
1: 잘했네.
0: 어쩐지 더 에너지가 좋아 보이는데.
3: 그렇죠.
0: 그나저나 오늘이 이 적벽과 마지막? 일까요?
3: 그렇죠. 끝이 보입니다.
0: 어허.
3: 지난 2월에 시작해서 무려 14주에 걸쳐 판소리 적벽가 정주행 중이죠.
0: 어허.
3: 적벽에서 패하고 도주하던 조조의 무리들이 조자룡을 피하니 장비를 만나고 장비를 피하니 마지막 관문인 관운장을 만나는 대목까지
0: 네.
3: 함께 하셨는데요.
0: 네.
3: 조조의 운명은 데스티니 과연 어떻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시 화용도로 가볼까요?
4: 네 이놈 조조야 네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나의 청룡도를 받아라.
5: 아이고 정우가 정우가
6: 예.
5: 저것이 누구냐.
6: 아이고 저 풍채가 듬직한 것이 어휴 관운장이 분명하옵니다. 아이고
5: 왜야 관우? 관우라면 내가 도망갈 곳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는데 아이고 이를 어찌면 좋으냐. 어? 할 수 없다. 한번 싸워 보는 수밖에.
6: 아이고 조승상 무슨 소리입니까요?
5: 말리지 마.
6: 아니야 진짜 그러지 마.
5: 진짜 그러지 마. 말리지 마.
6: 아니야 진짜 큰일 나 진짜. 운명이 바뀐다니까. 관우라면은 그 옛날 승상께 또 은혜를 입은 것도 있고 하니까네. 조승상이 한번 그냥 빌어나 보시오.
5: 빌어?
6: 응.
5: 와 나 진짜. 야 나 그런 거 못해 못해. 나 진짜 못해.
6: 할 수 있다.
5: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지금 내가 빈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6: 이미 어? 비웃고 있다니까 이미.
5: 차라리 내가 죽은 척 할 터이니 그 거적대기 뒤집어 씌우고 거짓 장사를 한번 좀 이렇게 지내다오.
6: 그게 더 부끄럽사옵니다. 그냥 빌어요 제발. 얕은 꾀 그만 내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무릎 딱 끌고 그냥 빌어나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5: 나 진짜 그런 거 못한다고. 못해.
6: 할 수 있다.
5: 아, 나 진짜
6: 할 수 있다.
5: 알았어.

0: 장군님.
1: 그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0: 예. 우리 장군님. 아이고 백만 군사 거느리고 천리 전장터 나왔다가 이리이리 패배하고 허둥지둥 가는 길에 장군님을 만나오니 얼마나 반갑고 그래요. 응? 장군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한번 살려보내주시면은 얼마나 좋아.
2: 내 이놈 조조야. 내 비록 옛날에 너의 은혜는 입었으나 서로 적이 된 마당에 어찌 사사로이 부탁을 하느냐. 세상이 어지럽고 너 때문에 요란하니 잔소리 말고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너를 잡으러 내가 여기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보낼 소냐. 하,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말고 내 칼 받아라.
0: 잠시만. 아이고 장군님, 어? 호통 소리에 그냥 쪼까 남아있던 애간장까지 다 녹네요. 아이고 여보 장군님,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아니 저 옛 일을 잊지 않으셨죠?
2: 황건적
0: 때문에 도원 형제 흩어지고 우리 장군님 머물 곳이 없어 떠돌적에 내가 그 장군님을 그 제 나라로 모셔와가지고 무엇이냐 무려 3일 잔치 5일 잔치를 벌려드리고 금은 보화 아끼지 않고 돕지 않았어.
1: 아이 뿐입니까요. 아침 저녁 문 안 오고 정성으로 모시다가 다시
0: 황건적 때문에 도원 형제 흩어지고 우리 장군님 머물 곳이 없어 떠돌적에 내가 그 장군님을 그 제 나라로 모셔와가지고 무엇이냐 무려 3일 잔치 5일 잔치를 벌려드리고 금은 보화 아끼지 않고 돕지 않았어.
1: 아이 뿐입니까요. 아침 저녁 문 안 오고 정성으로 모시다가 다시 도원 형제 만나려고 가실 때에는 원망 없이 호의까지 했습죠.
0: 그렇지. 아이 그러니 장군님은 옛정을 버리시고 원수같이 미워하니 이거 참으로 섭섭하오.
2: 아니 그게 그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그때 운수불길하여 네 나라에 갔을 때 아니 나는 그냥 있었더냐. 너의 수많은 군사를 베어 그냥 있기 미안하여 신하로 자청하고 벽산도 천리 땅을 한 번에 모두 빼앗아 너의 장부에 기록했거늘 이미 그 은혜는 다 갚았고 오늘은 너를 잡을 때일 뿐이니 다시 잔소리 말고 내 칼을 받아라.
3: 우리 간 전원 통소리에 조조그야 까나한 분길 천우가 아니다 놓는다. 여보시오 장군님 시간에 죽일 마음 정나 그 한 말을 들어보오.

와 도원 형제 분산하고 그 주를 모르실제 내 나라 모셔드려 3일 소연 5일내 연상 바전금이요 한마의 백금이라 그물과 깨지 않고 말로 드려 쌓고

0: 이라고 하신 말씀 그한 지허사니까 환공이 듣고서 우지유왈 얻다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그때 운수불기라야 내 나라 갔을 적에 하북태양 알량 본추가 내려다주다 장졸 시없이 모두 죽이건 할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있긴 미안해요 나로서 잘 지우고 전장을 나갈 적에 네 손으로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건 할 잔을 잠깐 머무르고 적토마산에서 뜻 올라다는 너희 달려가서 일고성 한칼 끝에 알량분 조양장 머리를 선뜻 땡그렁 피어들고 내 진으로 돌아오니 소리를 식기가 아니했고 적장이 황급하야 백마위진 무너지고 벽산도 증은 땅을 일전에 무도하산에 내안치라 기록은이 눈에 갚혀있고 오늘날 너를 잡을세라 불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잔말 말고 칼을 받으라
1: 내 칼을 받아라!
2: 아이고, 장군님, 살려주시오.
1: 네가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피할 망정, 그 옷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2: 글쎄옵시다, 그 경련이 날 것 같으니.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마옵소서.
1: 네 이놈, 나더러 인정 있다 하면서 어찌 가까이는 서지 말라는 것이냐?
2: 아 그것이 장군님은 인정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청룡도는 인정 없이 예정을 패일까 염려가 돼서.
1: 아유 입만 살아가지고 이걸 화.
2: 아이고 아이고 군사들아 군사들아. 내 목 붙어있나 한번 봐라. 붙어있냐?
1: 어디서 죽은 조조가 말을 하느냐?
2: 제가 멘탈이 좋아서 그냥 말은 겨우 하는디 호는 벌써 피난간지 오래로소이다. 그러니 장군님 제발 좀 살려주지요. 살려주오.
1: 아, 거참 조조를 놓을까 말까. 아, 그것이 문제로다.
3: 장군 의하여 척할의 폐일 조조를 여태 살려두는 것이오. 조조는 난세계 간신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주시면 소장이 잡겠습니다. 내 이놈 조조야 어디로 피할 수냐?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 주창이라고 하셨소? 여보 주별감 내가 술 많이 받아들이리다. 날 좀 놔주시오. 제발 날 좀 놔주시오. 아이고 관운자.
3: 네, 갈만하네.
1: 주창은 나서라.
3: 예.
1: 아, 그리 마라. 차마 볼 수가 없구나. 목숨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꾸나. 말에 태우고 군사 둘이 붙으면 될 것이다.
4: 초조가 달아난다.
2: 아이고, 나는 간다.
1: 이런 내 이놈 내 명령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달아나니 내 이놈 조조야 그 죄로 죽어먹어라.
2: 아이고 떨어졌네. 무서워서 말해서 떨어졌네.
5: 아이고 관훈장님 관훈장님 제발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조승상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승상을 살려주오. 높고 높은 장군님 은혜 본국 천리 돌아가서 만세를 외려 부를 테니 제발 살려주시오.
2: 아이고 우리 군사님 우지 마라.

0: 죽는 것은 괜찮으나 힘없는 너의 형편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구나.
1: 아닙니다, 조승사.
0: 아니야. 모징풍파의 커다란 신세로 고향 가는 길에 관우 장군님을 만났으니 너그러운 처분으로 살려주시지 설마 죽이겠느냐?
2: 네 이놈 조조야, 내가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련장에다 맹세를 하였다. 너를 놓아주면 내가 죽을 것인데 그것은 원통하지 않겠느냐?
0: 유비현덕과 공명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믿으니 하찮은 이 조조를 잡아가지 않더라도 군법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오.
2: 그래, 돌아가자.
3: 사람들이 노래하되 슬프고도 즐겁구나. 슬프고도 즐겁구나.

0: 하지만 대장부는 관운장인가 하노라.
1: 관우, 돌아가 공명께 여쭈어대. 어리석은 관우는 조조를 잡고도 놓았사오니 법에 따라 다스리옵소서. 관운장,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까닭에 내가 관운장을 그곳으로 보냈사오니 그 일을 네가 알리오.
0: 제갈량.

0: 번 잡아 드렸고 장비는 어만을 도와주고 관우도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역사의 길이 남는 늠름한 대장군은 관운장 관공이라
1: 그 뒤야
0: 네가 알리 터질
2: 조조를 놀까 말까 위해 미결하던 차에 주장이 달려들며 장군님은 어찌가야 적하리 백일 조조 여태까지 달려두니 옛일 모르시오 강동 모진범이 함양을 화관 후 홍문전 안진 대공 무심히 그 전후와 함양을 달랜 날이 쓸 곳이 없었고 개명날 후야 오래 양양 옥통수 한곡조 슬피 부르 팔천군사를 얻었으니 오광풍랑 잡은 사람 하물며 조맹덕은 지세이 능신이요 간세니 다는기라 장군이 만일 옷 싸고면 소고장이 잡으리라 벼랑간 달려들어 조조 맥사를 깜짝고 안지맹 현은 조창순아 내 손에 달린 목숨 내 어디로 도망을 갈까 내 이로 하고 냅다 흔들어 놓으니 조조 오줌을 질금질금질금 싸며 아이고 요무시오 주별감 내 이 다음에 고향에서 만나면 막걸리 많이 사드리리다 제발 여기는 좀 놔주시오 관공이 보시더니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못 부린 견이로구나 어디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죽이지는 말고 사로잡아가자 좌우 제장 군조를 양편으로 갈라세우고 관공이 마루 위에 선뜻 올라 말 머리를 두르실 적에 조조가 급히 말을 잡아타고 일마장을 나러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을 내어 내 이놈 내 분부도 듣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달아라니 그 죄로 죽어봐라 이놈 하고 호령을 해놓으니

장졸들이 황급한 피난이다. 살려주고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고.

아주가 기가 막혀. 우지마라 우지마라 불쌍한 창졸들하고 이를 봐라. 나 죽기는 설자누나 장야간 떠정상 불을 켠지 먹이로구나. 풍파의 고난 신세 군기고향

말이요. 내 이놈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적에 군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은가. 조조가 애근이 피는 발이

뒤를 오른팔로 밀사군지 초수 같은 짐 훔쳐줘. 아니 잡아 가더라도 굴을 시행은 안 오리라. 상공의진 마음 조주를 괴히 놓고 회마하여 돌아가니 세지 노래를

길에 맨들기가 살아간 이 지원주의 능력을 대장분을 한수영 무신간호매라.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을 짜오되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았으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급히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을 사람이 아닌지라 장군을 그것으로 보냈으니 그 일을 뉘알리오. 세갈량은 질종일금하고 장의 떡은 의석음만 하고 관공은 활

0: 야, 이렇게 해서 적벽가가 이제 판슐랭이 마무리가 되네요.
1: 네.
0: 자, 김일구의 소리로 적벽가 더질더질 맨 마지막 부분이죠. 들었고요. 그 전에 적벽가 중 관우가 조조에게 칼을 휘두르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우리가 진짜 완창을 한 건 아닌데.
3: 네. 네네.
2: 왠지 모르게
3: 완창한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에요. 네. 뿌듯함도 있고요.
3: 네. 맞아요.
2: 이 긴 서사 몇 주라고요? 14주. 야, 14주에 걸친 적벽가 정주행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3: 그러니까
2: 연등불님께서 적벽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3: 네.
2: 아유, 잘 나가다가 끝에 삑사리 크크크 하셨고요. 이사사1님께서 늘 행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0: 그 지금 판소리 대표 오바탕 중에 벌써 4개나 오르네.
3: 그러니까요.
0: 네. 한 거예요.
3: 와. 그리고 뭔가 이게 그동안보다 저는 이번에 적벽가가 특히나
2: 네.
3: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완창한 것처럼 진짜 제대로 뭔가 이제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느낌이 이번이 저는 조금 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우리 오바탕 오바탕 중에 사실 적벽가가
3: 네, 조금
2: 제일 어렵고
3: 맞아요.
0: 사설도 어렵고.
2: 네, 네.
3: 네네.
0: 소리는 멋있는데
2: 맞아요.
3: 드디어 뭔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0: 서로가 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네. 맞아요.
0: 자, 퀴즈 한번 또 가야죠.
3: 네. 적벽가는 전쟁과 죽음에 관한 판소리지만 무엇이 사라졌는가 보다 무엇이 끝내 남는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 그럼요.
3: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군사들의 소리가 남았고 음흠. 관우가 조조를 풀어주는 것 단순히 예정 의리가 아니라 역시 전쟁 이후를 남겨두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요.
2: 그렇네요.
3: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쯤에서 판소리 여러분 눈대문극장 판쇼올랭 판소리 적벽가 마지막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소리 적벽가의 눈대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2: 네.
3: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1번 적벽강 불지르는 대목, 2번 추월만정, 3번 자룡 활쏘는 대목.
2: 너무 쉽잖아요.
0: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어.
2: 아니 그리고 지금 보기에 진짜 단어들이
3: 네.
2: 적벽가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있고
3: 그러니까요.
2: 하나 이제 심청가에 나오는
3: 네.
2: 드라마에서도 정년이
3: 네.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번 적벽강 불지르는 대목, 2번 추월만정, 3번 자룡 활쏘는 대목.
2: 너무 쉽잖아요.
0: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어.
2: 아니 그리고 지금 보기에 진짜 단어들이
3: 네.
2: 적벽가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있고
3: 그러니까요.
2: 하나 이제 심청가에 나오는
3: 네.
2: 드라마에서도 정년이? 드라마에서도
3: 네네.
2: 이 대목이 나와가지고 많은 그렇지. 분들이 좋아하셨죠.
3: 맞아요.
0: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여기죠.
2: 네네.
0: 아버지 이거죠.
2: 그게 태양 아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0: 태양은 아니야.
2: 태양은 아니야.
0: 네. 네. 구름도 아니죠.
2: 구름 아니죠.
0: 네. 네.
2: 저 음한 거 있어요.
3: 음한 거 있어요.
2: 그 밑에서 네, 부르던 그 소리 하나 골라주세요.
0: 자, 그리고 두 번째 판슐랭 가야지요.
3: 네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주 아주 쉽지만 쉽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2: 뭘까요?
3: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효자.
2: 아.
3: 지금 한수 배워보시죠.
0: 옛날 옛적

0: 그래서 아들은 어디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맨 먼저
1: 어머니!
0: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지요.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2: 아이고 뭐라고? 안 들려. 귀에 따대고 크게 말해줘.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2: 아이, 더 크게 얘기해.
1: 어머니! 오늘 뭐 하셨냐고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 물! 물!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2: 아이 또 너무 커 목소리. 예. 물 마셨냐고 물어봤지.
1: 네네.
2: 아 방금 마셨어.
1: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 근데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오늘 장터에 갔는데요. 쌀값은 한 말에 단냥이고요. 무명은 한 필에 7냥이었어요.
2: 아이, 그랬구나. 예. 고기는.
1: 아유. 고기는요 값이 너무 올라서 한 근에 10냥이나 하더라고요.
2: 아이고 그랬구나. 예. 그러면은 그 손에 든 건 뭐냐?
1: 아 어머니 이거 따끈따끈한 찹쌀떡. 아이고. 찹쌀떡이요 찹쌀떡. 찹쌀떡. 드셔보세요. 찹쌀떡. 네, 드셔보세요. 아 해봐요. 아
2: 아이고 이거 맛난다.
0: 아들은 눈이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늘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큰 소리로 들려드렸어요.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요 논에 갔더니 우리 벼가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2: 아이고 이번엔 비가 와서 그랬구나.
1: 맞아요. 네 어머니. 아주 모내기하고 걱정했는데 벼가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2: 아이고야.
1: 예, 논두렁에 심어놓은 콩도 엄청 잘 크고 있어요.
2: 아이고 그리야. 네, 그 밭에는 안 갔어?
1: 갔죠. 아, 갔죠 어머니. 예. 밭에 갔더니 고추가 막 열리고 있더라고요.
2: 아이고 그리야.
1: 예예. 밭에 심은 그 호박 있죠 호박. 예, 호박도 그새 이렇게 자랐어요.
2: 그만큼 자랐다고?
1: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2: 아이고야. 아이고 좋다.
1: 예예.
2: 그만큼이나 커.
1: 예, 예,
2: 아이고
1: 예, 예.
2: 깻잎은.
1: 깻잎.
2: 상추는.
1: 상추. 아유 걔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
2: 그냥.
1: 금방 따다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냥.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 건너마을 박서방이 사위를 봤어요.
2: 그냥,
1: 네, 그리고 어머니 근데 피곤하세요?
2: 아니야.
1: 좀 피곤하신가? 어머니 주무실래? 아니죠?
2: 아니야,
1: 예, 어머니,
2: 아니야.
1: 어머니 그리고 앞동네 최대감 아시죠? 최대감.
2: 아, 최대감.
1: 예, 예, 최대감 그대 딸이 내일 시집을 간대요.
2: 아이고, 그리야.
1: 예, 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서방네 아들이 아니 글쎄 자다가 어머니 왜?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오줌을 쌌다고 피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길래 제가 꿀밤을 그냥 하고 한 대 먹였어요.
2: 아이고 그래. 근데 너도 그랬어요 녀석아. 너도.
1: 제가요.
2: 그래.
0: 아들은 하루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며 새로운 소식까지 모든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어머니께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생기 가득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셨지요.
1: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곱다 고와. 아 저 여보 마누라 그리고 얘들아 할머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니까 자주자주 오며 가며 들며 날며 들여다보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자꾸나.
0: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들의 행동을 보고 흉보기에 바빴어요.
3: 아이고 저 참말로 저 말이 너무 많아. 도대체 왜 저러는가 모르겠어 나는.
4: 진짜 시끄러 진짜. 진짜 짜증나. 아니 생각해봐. 지만 효자여? 어? 아이 그러고 뭔 말이 저렇게 많대. 그러고 막 미주알 고주알 아이고 시끄러. 아이 사내가 말이여 저잘 저잘 저잘. 그거 아니지.

0: 아주 소리를 어찌나 지르는지. 시끄러!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1: 아, 그러게 나 말이야.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귀에서 피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0: 떨어지더라. 피가 떨어져.
1: 와,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0: 하지마 듣기 싫으니까.
1: 다 그것도 들어보면은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잖아.
0: 그렇지.
1: 옆집에 누가 사회를 보든 말든 방구석에 놓친 내가 알면 못할 거요.
0: 아니 젊은 사람이 하여튼 이상해. 엄청 이상해.
2: 사람들이 나를 흉보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매일매일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라고.
0: 이보게 친구.
2: 많이 잤구나.
0: 아니 근데 친구.
2: 어 그래.
0: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게나.
2: 응?
0: 아니 사람들이 다들 자네를 비웃는 거 몰라?
2: 자네들이 흉본다고 내가 자식도리를 멈출 순 없지. 자네들도 부모님이 더 늙으시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게 정말 기뻐하실 걸세.
3: 아유 우리더러 자네처럼 미주알 고주알 조잘조잘 떠들란 말이여?
2: 그럼 어머님이 기뻐하신다면 뭘 못하겠는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터 이야기, 논두렁 밭두렁에서 크는 채소 이야기, 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돈이 드는가 몸이 힘든가, 이렇게 손쉬운 효도를 하는 게 뭐가 창피한가.
0: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은 소상히 말씀드리면 된다니. 아 진짜 참으로 쉬운 효도기도 하네.
2: 그럼.
3: 근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너 억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진짜야.
2: 소갈머리가 작아서 그래.
3: 얘 너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나도 그 미주알 고주알 한번 이야기 효도를 한번 해볼 거나.
2: 아 좋아. 한번 해보게. 틀림없이 기뻐하실 걸세. 젊어서는 바깥 세상 들락거리시다가 나이 들고 기운 없어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니 궁금한 것이 많으시더라고.
0: 아 진짜 그치. 하루 종일 외롭기도 하실 텐데.
2: 그치.
0: 자식들이 두런두런 이야기 효도를 하면 진짜 그만한 효도가 없겠구만.
2: 그치.
3: 아이고 그럼 지금 당장 나도 이야기 효도를 하러 가야겠구만. 나 먼저 감세.
0: 나도 감세.
4: 이렇게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늙으신 부모님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5: 헐 뭐라고? 아 야 그 아주 그냥 참말로 재밌다.
6: 아 그런 일 있었어? 아유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좋고 나 좋아.
4: 그때부터 해질 역이면은 그 마을은 부모님께 이야기 효도를 하는 효녀 효자들의 큰 소리로 시끌벅적해졌다고 합니다.

0: 판소리 연구회 소리 다음에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두 번째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8572님께서는 아 효도가 쉽지 않지요. 너무 미주알 고주알은 또 부모님도 피곤하니까 적당히 자주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0: 그 적당이란 선이
1: 어렵죠.
0: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좀 쉽지 않아.
2: 때도

0: 다르고.
1: 네. 그래도 이야기를 그 해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어떤 것 같아요.
2: 그럼요.
1: 캐릭터는.
0: 그쵸, 그쵸, 그쵸.
2: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젊고 네. 일이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어쩌면 공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이고, 우리도 네. 나이가 들면. 네네. 막 이렇게 찾아와줘서 얘기 걸어주고 물어봐주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0: 그쵸, 그쵸. 네. 문득 그 생각 들었어요. 그 어르신분들이 특히 애기들 이뻐하시잖아요. 네. 근데 애기들이 항상 그렇게 이가느냐
2: 질문이 많죠.
0: 이절고절하잖아요. 네. 그걸 참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1: 애기니까.
0: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 우리가 너무 또 그러면 엄마 있잖아요.
0: 지금
2: 일단 어투부터가 약간 킹받고요.
1: 약간 짜증나지. 약간 네. 그 선을 참 지키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0: 턱에 수염 있는데 엄마. 방금 저희가 봤는데
2: 땅만느냐 그래서
0: 네. 안 본 눈 사요.
1: 자, 857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2390님이 네. 적벽가가 끝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떤 거 하나요? 하셨습니다.
0: 아직 요게, 남았죠.
1: 이게 좀 복선이죠. 지금 퀴즈가 네네네. 다음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정답 어떻게
2: 발표하면
0: 되나요? 네. 판소리를 본 눈대목전 판슐라인 퀴즈. 다음 중 판소리 적벽가의 눈대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죠. 정답은 2번 추월 만정이었습니다.
2: 아, 추월
0: 만정은 갑자기 부끄러웠어요. 판소리
1: 심청가
0: 판소리 심청가의 눈대목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예.
2: 자, 떡선 선물은 3065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진짜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심청가를 하잖아요. 심청 네. 판슐레
0: 네.
1: 캐릭터가
0: 그러니까 과연 네. 이번에 역할 선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1: 수영성우는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심청이일 것 같고
0: 의외로 또 딴 게 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작가님께 부탁드린 게 남자는 그만
1: 남자는
0: 아, 하도 쉬어, 많이 쉬어, 쉬어. 해서 예 아. 남자는 그만
1: 공영 씨는 이제 신봉사
2: 우리 그렇게 많이 갔었죠 그죠
1: 그렇게 될 것 같아요
0: 그렇긴 했는데
2: 아유 뺑더
0: 기대됩니다.
2: 축하드립니다 정상화 씨
0: 기대가 되면 어떻게
2: 근데 우리 수군 갈 때 네. 제가 토끼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영 씨가 토끼 목소리 제일 잘 내는데
0: 그렇다 그렇다.
2: 제가 토끼를 했었거든요.
0: 그러면 심청이?
2: 이것도 모를 일이야.
1: 심청이?
2: 다음 주 가봐야.
0: 아 가봐야겠네.
2: 안 돼.
1: 궁금하긴 하다.
0: 아버지.
2: 안 돼.
0: 벌써 어질어질? 네.
2: 그리고 이 심청가가 사실 네. 어린 심청이가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그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들이 또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영 씨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둘이 하면은 그게 또 약간 해악이 네. 돼버려.
0: 근데
2: 아버지 이게
0: 근데 또 너무 잘해주셔서
2: 아 그런가
0: 또 소화가 돼버리니까
1: 아버지
0: 웃기다 웃기
1: 이렇게?
0: 웃기다
2: 또 수염난 심청이도 재밌을 것 같긴
0: 아니 어스키해가지고
2: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에 네. 결정이
0: 기대해
2: 되겠습니다.
0: 주십시오.
1: 네,
0: 예.
1: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오늘 우리 수영 씨
0: 네.
1: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고요.
0: 네, 다들 일교차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2: 네. 네.
1: 심청가 많이 듣고 한번 네. 오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고맙습니다.
2: 네, 김수영 성우와 함께했습니다.
1: 그나저나 지금 막 비가 막 쏟아지네요 지금.
2: 아 그런가요?
1: 네.
2: 저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우산 가져오셨어요?
1: 우산 있어요?
2: 저는 있어요.
1: 저도요.
2: 아깝다.
1: 아, 나 입을 줄 알고 미리 챙겼어.
2: 아, 그래요?
1: 혹시 했는데. 예.
2: 저는 비상용으로 가방에 언제나 그 작은 우산을 챙기고 다니거든요.
1: 그래요.
2: 예. 비가 오는데 우산 못 가져오신 분들은 빨리 편의점에서라도 하나 사셔야겠네요.
1: 그리고 요즘 의외로 감기 걸리신 분들이
2: 많아요.
1: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건강. 일교차가 큽니다.
1: 그러니까. 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이러다
2: 맞아요.
1: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신경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 이하나90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자 교육 왔는데요. 옆에 남자가 조용한 교실에서 사탕을 쩝쩝거리며 먹고 있네요. 이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째려봤습니다. 어떡하죠? 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걸까요? 하셨는데
1: 아,
2: 이런 거 신경 쓰이죠. 공부해야 되는데
1: 긴장돼서 그런가 보네요.
2: 네. 네,
1: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2: 네. 네.
1: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릴 거고 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네.
1: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병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떤 마을에 늘 불평만 하던 가난한 남자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던 부유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들어 모두가 힘들어할 때 가난한 남자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젠 다 망했어 라며 절망합니다. 반면 부유한 남자는 가뭄 덕분에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군. 남은 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의 결과 짐작이 가시죠. 절망에 빠진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더 가난해졌지만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남자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이 때문에와 덕분에 중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6개월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이 원망의 언어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 덕분에 알게 됐다는 긍정의 마음,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덕분에 이 음악 공부, 전통 예술 공부하면서도 하다 보면 이제 막힐 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다가 이 왜라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보다는 어떻게가 훨씬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왜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작용이 있던데 아무튼 이 명인 명창들의 노래 들을 때마다 저분들은 그 어떻게를 어떻게 극복을 해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박초선, 한농선 두 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흥타령 개구리 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박초선 한농선의 소리로 남도민요 흥타령 개구리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남 지역의 성주풀이 중에서 당산풀이, 지신밟기 노래 중에서 당산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조상용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조상용의 소리로 당산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명인, 명창, 학자, 평론가들의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도 성경린 명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경린 선생님은 이왕지악부 아학사장과 국립국악원 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셨고요. 거문고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국악 발전과 계승에 공헌한 분입니다. 선생이 저서 국악 감상에 담긴 글 중에서 경기 입창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속가는 앉아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입창으로 나뉜다. 좌창은 반드시 방 안에서 앉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늑하고 아름다운 소리인 반면 성긴 듯 씩씩하니 뛰어난 기상이 있는 소리가 곧 입창이다. 입창은 선소리패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무리를 져서 같이 익히고 소리판에도 같이 불리곤 하였다. 이름 있던 선소리

패들로는 뚝섬패, 방아다리패, 과천패, 호조다리패, 왕십리패, 성북동패, 진곡의패가 있었다. 다 각기 잘하는 게 있고 훌륭한 모가비들을 자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뚝섬, 산타령패가 단연 으뜸이었고 과천패가 다음이었다. 그러나 입창도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어 아쉽다. 법제를 잃지 않은 지난날의 입창을 아는 이는 아주 적다. 입창이라고 하면 놀량, 놀량하면 입창이라고 할 만큼 입창의 대표적인 소리가 곧 놀량이다. 서도 소리에도 놀량이나 산타령이 있는데 가사는 비슷하지만 쓰는 목이 다르고 부침새가 서울보다 조금 빠른 것이 틀리다. 서울에서 흘러간 서도의 놀량은 신놀량이라고 부르고 서울의 것은 구놀량이라고 한다. 놀량은 산천초목이로 시작하는 짧은 사설이 있고 그 밖에는 큰 소리 입타령으로 판을 짰다. 대개는 원마루와 후렴인 여음을 갖는데 놀량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마루인지 한계를 잡기가 힘들다. 이른바 통절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장단도 일정한 한 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따라 장단을 맞춤으로 그 장단이 사람마다 흔들린다. 선소리는 찌르듯 높은 상청인데다 그것도 모자라 속소리까지 몰아서 쓰고 있다. 황용주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입창 놀량 보내드립니다.

경기 입창 놀량 들었습니다. 황용주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는데요.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경기 입창을 소개한 성경린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해서 읽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어로 조금 수정을 한 부분들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산조병주 중모리부터 단모리까지 보내드릴 텐데요. 성금연 지순자의 가야금 지영이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산조, 병주, 중무리부터 단무리, 대무까지 들었는데요. 보통 같은 음역대에 같은 선율로 연주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옥타브를 나눠서 연주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금연, 지순자의 가야금, 지영희의 장고, 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매물 차영녀의 소리로 나나니 타령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앞사나 땡겨라
1: 예수야
0: 뒷사나 밀어라
1: 예수야
0: 서산 낙조
1: 예수야
0: 흩들어 전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어서 하소
1: 예수야
0: 법비 가자
1: 예수야
0: 어떤 데 살아

0: 에아소리야
1: 에아소리야
0: 잘해줬어

0: 한사
1: 예수야
0: 하늘 품고
1: 예수야
0: 남방 이래
1: 예수야
0: 주축 밑에
1: 예수야
0: 주장 한사

0: 가사
1: 예수야
0: 아래를 품네
1: 예수야
0: 수다하고
1: 예수야
0: 북방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그복하사
1: 예수야
0: 노라하난다
1: 예수야
0: 중앙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이너비 한사
1: 예수야
0: 털을 잡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허라차
1: 허라차
0: 우리 혈아
1: 예수야
0: 영권 내다
1: 예수야
0: 발마야 주사
1: 예수야
0: 넘어가서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이낭구라
1: 예수야
0: 배여하다가
1: 예수야
0: 이방구

0: 천년 만년
1: 예수야
0: 가다를 해도
1: 예수야
0: 내가 살고
1: 예수야
0: 내 놀 곳에
1: 예수야
0: 자리를 찾고
1: 예수야
0: 터잡으며
1: 예수야
0: 만대유저
1: 예수야
0: 내 후손들
1: 예수야
0: 천만 년 가도
1: 예수야
0: 발복을 한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수야 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앞서나 땡기라
1: 예수야
0: 뒷산아 밀어라
1: 예수야
0: 저기 저산
1: 예수야
0: 나를 하네
1: 예수야
0: 어서 가고
1: 예수야
0: 바삐 가자
1: 예수야
0: 예수야

아침에 들으면 상당히 위험한 노래입니다.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 에에수야 이걸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손영만 명인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나무 끄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도 잡가 세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신영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열두 골머리 한테로 압수우차 청방자 지방자 건독 좋구요 방울이 먹그 음자 건너 팽풍서이다 아주 꽝꽝 맞죠 때려 산이 울렁거죠

신영희의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작가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민요 호미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요즘은 호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사용할 일이 잘 없죠. 예.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팔린다는 뭐 그런 소식들도 간혹 들리곤 하는데요. 이 호미, 서도 지역에서는 대부분은 호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노래 속에서도 호무라는 말로도 들릴 텐데요. 아, 그게 호미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이문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허물레야
1: 김정현 이문주의 소리로 서도민요 호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판소리를 듣다 보면 점고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점고는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을 뜻하죠. 적벽가에서는 전쟁에 지고 도망가던 조조가 군사들을 점고하는 대목이 있고요. 춘향가에는 변학도가 남원에 부임하자마자 기생들의 인원과 명단을 파악하는 기생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보가에도 이 점고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바로 이 제비점고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루는 흥분의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서 새끼를 낳고 사는데요. 그런데 이 중 한 마리가 날기 공부, 그러니까 나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흥보는 명태껍질과 명주실로 부러진 다리를 동여매주죠. 그 뒤 그 제비는 다리가 나아서 다시 날기 공부에 힘을 쓰고 9월 9일이 되자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강남에는 제비 중에 왕인 제비 장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설에는 두견새가 왕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에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국 중원에 갔던 명맥이, 이렇게 부르면 이제 제비들이 나와서 점고를 하게 되는데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미국 나갔던 초록제비, 일본 나갔던 분홍제비, 이런 식으로 나라와 제비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에 갔던 흥보제비도 점고를 합니다. 흥보제비는 중중머리 장단에 맞춰 들어오는데요. 부러진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아서 절뚝거리며 들어오자 제비 장수가 네 다리는 왜 그런가 이렇게 사연을 묻습니다. 그러자 흥보제비는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아뢰고요. 제비 장수는 이번 봄에 나갈 때는 날짜를 받아줄 테니 그 날짜에 나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설에는 제비 장수가 흥보를 칭찬하며 보은표 박씨를 물어다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흥보가 중 흥보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부터 제비 점고 대목 그리고 제비 노정기까지 안양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렇다시 집터 글자를 새겨볼 적에 하루 난 제비 한 쌍이 들어와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마음씨 착한 흥보가 탕사실로 칭칭 덩여느니 흥보 운에 갚을 제비니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펄펄 날아 말리 강남을 들어가는디 떴다 보아라 고만장 제안 돌피 떠

날아가서 대척이 되고 주안쪽 한신이도 일제수가 없어 쓰대.

좀 많이 잘 가고라. 제비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

지역 각국 나갔던 제비 전보를 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하니 가져서 전동가 그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전노 흥부제비여 짜오되 소주가 아르르다 소주가 아르르다 나를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주군수 불기라야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잠깐 부르거든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제는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혼유는 의뢰를 갑소리까지 말 턱부를 통축하고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오는 뒤 꼭 이렇게 찾아오던 것이었다 허군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떠 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 허구나 중흉봉을 나가니 주작이 넘노온다 소육도 왈격도 고작교 바라보지요 초동남가는 흥패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허야 저간이 원포 귓불미기 아니냐 손벽산 명장한테 불송정원 강필이라 날아오난 저기로기 가르떼를 입에 물고 일점이 조금은 떨어지니 병사나가니기 아니냐 백골백로 짝을 이어 청판상은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인도라 휴안봉을 넘어 황릉류 들어가 25년 다자원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기 원성을 와다보고 왕대 올라가니 봉고대공은 강자유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등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소장가 도그르게다 난들 와르르 툭 사무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둘러 장려방은 간구덮고 난병산 올라가니 칠송난이 피는 터요 연주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마루장안 구경하고 경양문 대달라 장단문 지내 동가를 들어가니 산비대기 백우기요 유동 칠백리를 숙숙히 지내요 의주를 지내요 석벽강을 넘어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광 자우령을 넘어 부산 파말 할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을 여는 광정 불병무를 대경무공 대동강 장님을 지내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촌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질강을 실강에 건너 삼박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중정으로 걸리죠 금하금성 분개하고 준당 용춘이 휴두라 도봉방 월대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이하얀 만만세 지금 땅이라 경상도는 안양이요 전라도 난 문봉이라 문봉 한양 두월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봐 박씨를 집에 물고 남대

딸배 배달이지 내 애국애를 얼른 넘어 공작강으로 승방을 지내요. 난 다용국에 넘어 두쪽 찢을 베끼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떡무집을 남고 안으로 벌을 벌 날아들어 집이 말로 군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구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한지표지 내 집에요 흥보가 보고서

0: 유지 거지 연지 구지 배우 낙지 덕지 절지 연지 은지 덕지 수지 자로 한지 표지 내지 배우
1: 안양년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부터 제비 점고 대목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제비 노정기 제비가 강남에서 출발해서 흥보 집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제비 노정기 대목까지 안양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은관, 김옥심, 이은주의 소리로 양산도 보내드립니다.

이은관, 김옥심, 이은주의 소리로 양산도 보내드렸습니다. 고학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끝곡은 검은고 아쟁 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앞서 들은 가야금 산조 병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악기가 이렇게 음역대를 나눠서 연주한 곡이었다면 지금 들으실 곡은 이제 이 선율을 다른 악기로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해서 연주한 것인데요. 원장현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산조 병주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국악무대 청초가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화요국악무대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매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악의 여러 매력을 소개하는 무대인데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다 가까운 호흡으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신화위, 서도민요 기나리와 자지나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국악 눈물꽃 지다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 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 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와 잔양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짓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시나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의 경기 시나위 정기 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시나위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의 이종대, 이용탁, 오세진, 대금 김방현과 문영희, 해금 홍홍미, 김정림, 그리고 타악의 신찬선, 최성묵, 무용의 양승미, 연봉리, 오유진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데요. 대풍류를 시작으로 태평무, 취타풍류, 살풀이, 그리고 경기 시나위와 판꾸까지 전통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나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혼돈 속의 질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시나위 보존회의 경기 시나위 정기 연주회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느 시집의 제목이죠. 그런데 아마 이 시집을 펼쳐본 적 없더라도 누구나 같은 제목으로 구구절절히 자신만의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네 인생이 한결같이 깨달음은 늦고 후회는 많은 법이니까요. 그걸 먼저 시로 써서 선수 친 그 유명한 시인은 과연 무엇을 후회했나? 꽤 길게 쓰인 시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구절들을 옮겨보면요.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그런데 정말 시인이 가정한 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그 모든 후회를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주옥 같은 시는 탄생하지 못했겠죠. 후회를 통해 더 확실하게 배운 삶의 가치가 한편의 시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시에 어떤 구절을 쓰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전영랑의 노래로 인생 그 길에서 들으면서 5월 7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유명한 시집

특집의 제목으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 씨와 시인이 엮어낸 잠언 시집이었죠. 이 시집이 1998년에 처음 나왔으니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시집의 표제작이 된 작품은 미국 작가 킴벌리 커버거의 시였고요. 원래 제목은 If I Knew인데 이걸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해서 더 큰 울림으로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이런 종류의 후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요. 정말 우리 각자 같은 제목으로 시를 쓴다고 해도 모두가 아, 이 구구절절 명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집 제목을 아예 이야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을 주제로 여러분 각자의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 그리고 그걸 통해 배운 삶의 가치에 관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비 오는 저녁 시간에는 맛있는 라디오가 더 생각나요 해주셨네요. 왜일까요? 운치가 곁들여져서 그럴까요? 촉촉하게 봄비 내리는 감성과 만나가 또 제법 어울리지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이팝나무 꽃입니다. 푸르른 이파리 위 새하얀 쌀밥을 소복소복 쌓아놓은 듯하여 이팝나무라 하지요. 제사를 준비하다 제사밥에 떨어진 검댕이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새댁의 묘에서 자라난 나무라는 이야기까지 갖고 있는 나무로 가로수로 인기가 있어서 거리마다 장관입니다. 이팝나무 아래에서 연초록에 얹어진 새하얀 꽃색과 5월의 푸르른 하늘을 담아보니 그 풍경 또한 멋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이팝나무가 피기 시작하면 저는 마음이 참 설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왔구나라는 걸 이 이팝나무 꽃이 핀과 동시에 느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도 이렇게 1790님의 사진으로 보니까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 터지게 기다리다가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즐겁게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유, 목 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사연 주시면서 동그라미에 가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김인설님께서요. 6시 후회하지 마시고 맛있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출석합니다. 내일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님 감사합니다. 거미의 부모님은 신청해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삼승할부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동그라미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 노래하고요. 김인설님의 신청곡 거미의 부모님은 이 두 곡 모두 저희 방송국에서 네, 국악방송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은 느긋하게 버스에 몸을 싣고 편하게 만나를 들으며 퇴근하고 있습니다.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 만나를 듣는 귀는 열려 있어도 소통하는 손은 닫혀 있어서 매번 아쉬웠는데 이부제로 강제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니 늘어난 출퇴근 시간만큼 손과 마음의 여유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네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지만 제 생일이기도 하네요. 아, 정말요? 와, 우리 바람바람님 생신 맞으셨어요. 아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날, 아유, 좋은 날 이렇게 또 네, 생일 맞으셨네요. 참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운전을 저도 하다 보면 라디오를 듣다가도 아, 이건 좀 내가 문자 참여 좀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만 갖게 되잖아요. 아, 그런데 저

또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문자도 가끔 우리 참여도 하고 국악방송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들으면서도 가끔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유로움이 있죠. 네. 그게 문자 보내고 싶을 때 문자 보낼 수 있는 그런 손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5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5월 너무 빠르게 흘러가네요. 오늘은 촉촉히 비가 와서 차분하네요. 따뜻한 만나와 함께해요. 첫 곡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5월은 뭔가 일정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간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벌써 7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드들강님께서요, 봄비 내리는 저녁, 감성과 감정이 마음속 깊게 스며오는 만나, 사람 사는 내음이 곱게 스며오는 먹과 낭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시간, 만나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는 이 시간 참 좋죠. 네. 자, 그리고요, 1967님께서요, 와, 이거 어떡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5월 중순 비도 내리고 일도 안 하는데 출출하고 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사진 보내주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떡볶이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이 색깔이 여러분 아시죠? 떡볶이 국물 색깔만 봐도 무슨 맛날것 같은지. 딱 단번에 알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스타일의 그런 떡볶이 국물 색깔이에요. 쌀떡볶이죠, 이거. 저는 쌀떡파입니다. 또 밀떡파, 쌀떡파 난이죠, 우리 떡볶이 파들요. 네, 저는 참고로 쌀떡파입니다. 자, 음악 띄워드릴 텐데요. 아까 바람바람님께서 내일 생일 맞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축하곡으로 천년만세 양청도들이 부탁드려요 해주셨거든요. 이 천년만세 참 좋은 의미를 또 갖고 있죠. 천년만요.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우리 바람바람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천년만세 중 양청도들이 띄워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천년만세 중 양청도들이 바람바람님 네, 생일 축하드리면서 띄워드렸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이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지연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9171님께서요. 이 시간 늘 기다리는 방송입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신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요양시설에 1년 사시다가 보내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늘 생각나신다고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정말 그래요. 우리 9171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아주 오래오래 네 그렇게 남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또 그 마음 이해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6623님께서요. 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알고 있는 주식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부자가 됐을 텐데 라고 해주셨어요. 와 이거 지금 요즘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 이런 거 진짜 미리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6700님께서요.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 너무 애쓰지 말고 속상해 말아라. 그때 알았더라면 항암치료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6700님께서 투병을 하셨던 건가요? 잘 이겨내신 거겠죠?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진짜 좀 나중에 뭔가 좀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약간 어렵긴 하네요. 자 그리고요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바람바람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네 우리 인설님께서도 축하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웃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더 다정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알려줄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뭔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족들과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 그런 거 더 많이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참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한오백년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1: 기사님 괜찮으세요? 휴지 좀 드릴까요?
2: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괜히 손님 앞에서 막 주책이네. 예.
0: 가끔 택시에서 수다쟁이 기사님을 만나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되고 그 이야기에 맞장구치다가 나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될 때가 있다. 오늘 만난 기사님도 처음엔 수다쟁이이신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아마 MBTI가 극 F이신 모양이다. 운전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신 기사님은 또 처음이었다.
2: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0: 70대 엄마를 모시고 택시를 탔더니 당장 엄마의 나이부터 궁금해하시는 기사님의 아 오늘도 수다쟁이 기사님을 만났구나 싶었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아직 70대 초반이신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엄마 연세를 최소 80대 이상으로 넘겨짚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백발 노인이시기 때문이다. 엄마 또래 어르신들 대부분이 머리에 염색을 하시기도 하지만 아마 염색을 안 해도 우리 엄마만큼 머리카락 전체가 다 하얗게 센 분은 70대에선 흔치 않을 것이다. 엄마를 닮아 나도 20대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 30대부터 염색을 하고 다녀야 했던 걸 보면 흰머리도 유전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 엄마는 외관상으로만 일찍 늙어버리신 게 아니었다. 원래도 걸음이 빠르지 않으셨지만 근력이 떨어지니 걸음도 더 느려지시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못하게 되셨다. 움직이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한 발씩 옮겨 얼른 균형을 잡고 서는 일이 다리와 허리의 근력과 균형 감각, 순발력까지 얼마나 많은 신체 기능을 요하는 일이었는지 그걸 못하게 되신 엄마를 보고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못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덕분에 알게 됐다. 물론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모든 출구에 다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동선이 엄마의 느린 걸음과 만나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체력 소모로 이어진다. 게다가 출구에서 대합실로, 대합실에서 또 승강장으로 엘리베이터만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위치를 찾아 우왕좌왕 헤매는데 또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고 이게 내가 타야 하는 방면의 승강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직관적인 안내 표지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엘리베이터 위치랑 환승 방법을 알아보려고 폭풍 검색을 해보는데 이 또한 공개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오히려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객차 출입문 번호까지 지도 앱에서 친절히 알려주면서 각 승강장별 엘리베이터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 했다. 그나마 내가 이용할 환승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각종 커뮤니티에 남겨진 질문과 답변 게시물을 폭풍 검색해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오늘 지하철 이용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아니 글쎄 1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1호선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7호선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까지 한 15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 보고 그냥 포기하고 택시 탄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리 먼 길을 택시로 가시는가 봐 얘. 저야 뭐 돈 벌어서 좋지만 손님은 매번 이래 돈을 써서 하면 우야입니까 이거. 그러고 보니 기사님이 먼저 우리 엄마의 연세를 물으시긴 했지만 그 바람에 여태 수다쟁이처럼 떠들고 있던 건 나였다. 후덜덜한 장거리 택시비를 쓰게 된 사연을 택시기사님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었다니 나도 참. 그래도 친절한 기사님 만나서 편히 가니 좋네요. 사실 저도 제가 운전면허 안 딴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젊을 때야 뭐 엄마도 잘 걸어 다니셨으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빨리 늙으실 줄 몰랐죠. 제가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맞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에. 사실 머리 하얗신 어머니 보니까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연세를 여쭤봤어요. 아이고 어머니 생각하니까네 눈물이 또 나네. 우리 어머니도 살아만 계시면 내

김대일의 소리로 판소리 적벽가 중 사친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이렇게 빨리 늙으시고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운전면허를 따둘 것을 하고 후회를 했네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택시기사님은 운전면허가 있든 없든 어머니가 살아만 계시면 뭐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텐데

네, 라고 후회를 했겠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길일 텐데요. 오늘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뒤늦게나마 알게 된 삶의 가치는 그만큼 더 소중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앱 사연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1319님께서요. 밥 먹고 있는데 노래가 왜 이래요? 눈물 나고로 사연도 그렇고 해주셨네요. 아유, 식사하시다가 목이 메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1319님, 네, 꼭꼭 씹어서 맛있게.

독자입니다. 제목, 어르신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소리 달래미 뜹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희는 내일 아주 설레는 외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소리 달램은 국악을 전공하는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익산의 실버의 집 요양원으로 재능 기부를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팀 이름인 소리 달램에는 저희의 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다는 따뜻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은 그 이름처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적적한 마음을 저희의 흥겨운 가락과 소리로 환하게 달래드리고 오려고 해요. 공연을 준비하며 어르신들께서 박수치며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희 소리 달램의 진심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이 되어 내일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J님, 저희 소리 달램이 내일 공연 멋지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운 팍팍 넣어주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보냅니다. 방수미 명창의 개나마 개나마 신청합니다. 소리 달램, 박소민, 송지윤, 손예린, 조하람,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함께 못한 유다영 모두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어요. 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문자에서 이 너무 밝음과 긍정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 이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쵸? 우리 분명히 내일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흥겨운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봉사활동을 하려는 이 마음 얼마나 예쁜가요, 그쵸? 자, 우리 소리달램 팀 여러분, 내일 멋진 공연하실 거예요. 자, 신청곡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방수미의 노래입니다. 개나마 개나마.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한강변을 따라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 물결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내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유채꽃 축제도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존도 마련되고 특설 무대에서 축하 공연도 다채롭게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는 봄비가 내렸는데요. 비구름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물러나겠지만 강원과 일부 전북,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나는 지역은 선선한 공기가 감돌았죠. 어버이날인 내일도 더위 걱정은 덜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을 전망인데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0도, 창원과 부산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수원, 원주 20도, 전주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구름이 걷힌 자리로 햇살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낮 동안 자외선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AMB의 연주한 노래로 사랑비 듣고 왔습니다. 2723님께서요. 오늘 라디오 극장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 다닐 때 똑같이 고생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잘 걸으셔서 다행이에요. 후회하지 않도록 어머님들께 잘하고 감사해야겠어요. 산책길에 찍은 붓꽃인데 검색하니 부채 붓꽃으로 검색되네요. 비를 머금은 붓꽃 한번 보셔요. 그리고 카네이션도 함께요 하시면서 두 장의 꽃사진 또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이 꽃들 참 예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어쩜 이렇게 꽃사진 잘 찍으시는지요. 그리고 6700님께서 앞서 항암치료 문자 주셨었는데요. 부담스러운 문자 드렸군요. 지금은 항암치료 마쳤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덕분에 저녁 시간이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네, 하루하루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1부 마무리할 텐데요. 바이널러그의 연주로 후회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노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가시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앱 사연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얼마 전 알게 된 문장인데요. 오늘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우리 삶은 행복한 일만 있어서 삶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행복도 조금은 불행한 일 혹은 힘든 일, 평범한 일 이런 일들이, 이런 일상들이 또 있어야 그와 대비돼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모든 게 다 함께 있는 것이 삶이죠. 바람바람님께서요. 제가 지금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과거에 내가 알게 되더라도 아마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나라는 사람과 현재 나라는 사람이 똑같기에 알게 되어도 바보같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의 내가 선택했던 모든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라는 존재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으로 인한 결과들이고 그로 인해 지금의 나란 존재가 이렇게 즐겁게 만나를 듣고 행복해하는 걸 테니까요. 만나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와 천년만세 듣고 나니 한오백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정말 우리 바람바람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최선의 선택을 그때도 했겠죠. 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뭐더 뛰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보나명님께서요. 저는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오늘도 전화로 어버이날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엄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른들과 점심을 나누고 윷놀이 한 판을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내일은 카네이션 꽃을 부녀 회장님께서 달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더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더 헝하고 텅빈것 같아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저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참 무겁고 또 보고 싶은 그리움도 더 짙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정한 이웃들이 부모님 곁에 계시니까 얼마나 또 다행인지요. 그렇죠?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오늘 라디오 극장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했는데 1년만 더 무사고 운전을 하면 개인 택시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개인 택시보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인 택시를 포기하고 아내의 허락을 얻어 시골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택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사장님께서 1년만 있으면 개인 택시 받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내고 고향 집으로 이사를 가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옛날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하시면서요. 보미님 4월 6일 당첨된 선물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6일 날 우리 삼승 할부지님께서 선물 받으신 내역을 보니까요. 떡 선물 받으셨더라고요. 이떡 선물이 보통 배송이 한달 정도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달 넘게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만약 혹시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한달 넘도록 지금 떡을 못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서 네, 다음번에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승할부지님도 저희가 한번 네, 업체에다 문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로의 노래, 이예지의 가야금, 그리고 이희윤의 해금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난 너무 소심해.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경남 밀양시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밀양시는 경남 유일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오는 10일까지 영남루와 밀양강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입니다. 오늘 오전 농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축제는 공식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올해는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리랑 그라운드는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나눠 색과 소리, 비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했고요. 아리랑 어드벤처는 밀양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10개 미션으로 시민들이 축제장을 누비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밀양강 오디세이는 사명, 세상으로 간다를 주제로 실감나는 연출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밀양 출신인 사명대사의 호국 서사를 실경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풀어내고요. 특히 드론과 국궁 불화살, 화약 특수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결합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축제 마지막 날 밤에는 드론 처녀대가 밀양강 상공에서 불꽃 드론쇼로 야경을 화려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메이트리의 아카펠라로 동지섣 달 꽃본 듯이 미량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꽃내음님께서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먼저 고백할 걸. 눈치 없는 저 때문에 가슴 졸일 일도 없었겠고 제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지켜보며 아파하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편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할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하자 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미 이루셨잖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8182님께서요. 오늘은 내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비가 오니 비옷을 입고 밤에 일하거든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을 누리세요. 젊어서 너무 무리하게 몸을 사용했나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아우 너무 늦게 와서 지각했네요. 저녁 먹고 치우느라 늦었어요. 내일 또 뵐게요.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8852님께서는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바뀌었겠죠. 일단은 짝꿍이 바뀌고요.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시죠? 이런 재치 있는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9171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8953님 드립니다.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7526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7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아요풍류의 추풍감별곡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게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물 모양 고리에 깃털이 달린 드림캐쳐.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에게 거미가 선물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이 장식은 나쁜 꿈은 걸러내고 좋은 꿈만 내려오게 하는 꿈의 그물이라고 하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삶은 늘 그렇게만 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음속 드림캐쳐 하나쯤은 필요한데요. 매일 저녁 좋은 음악으로 촘촘히 엮어 근심은 걸러내고 행복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원자가 쓴 시에 정보영이 곡을 붙인 푸른 꿈을 꾸는 새, 테너 조민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드림캐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 오지부의 부족의 장신구였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인 고리는 악몽을 붙잡고 깃털과 구슬을 통해 좋은 꿈을 내려오게 한다고 하죠. 바람이 스치면 깃털이 살랑이며 고요한 평온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뒤척이신다면 걱정은 드림캐처에 살짝 걸어두고 머리 위로 희망이 가볍게 내려앉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 작곡, 수선아,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황동규 씨, 이상훈 작곡, 즐거운 편지, 베이스 김대영과 가수 배다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수소나 보내드렸고요. 베이스 김대영과 배다혜가 같이 부른 즐거운 편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서 뽑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벗은 아내가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뮤지컬 배우 카이와 테너 박인수가 같이 부른 정지용 씨, 김희갑 작곡, 향수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장현옥 씨, 임채일 작곡, 대추꽃, 테너 엄정행이 부른 박하목 씨, 윤용하 작곡, 보리밭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대추꽃, 테너 엄정행이 부른 보리밭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사사치로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보리밭 듣고 싶어요. 양준모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엄정행 선생이 부른 보리밭 보내드렸습니다. 악몽은 걸러내고 좋은 꿈만 남겨준다는 드림캐처처럼 저희가 음악으로 촘촘하게 엮은 걸음망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걱정을 걸르고 마음에 남기고 싶은 순간만 차르르 깃털 타고 내려앉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개락 청산도입니다. 강숙현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2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회의 세 번째 정기공연 금암 김병호산조 원가락 프로젝트 웅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회는 2022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창단되던 해에 원가락 프로젝트라는 일종의 시리즈명을 내세워서 첫 번째 공연을 선보였고요. 2024년에 같은 시리즈명으로 두 번째 공연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공연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김남수는 김해시립 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비롯하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초청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수는 1975년에 김정숙으로부터 처음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대학교로 발령받으면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그의 스승인 강문득을 통해서 이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더욱더 다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산조의 역사와 문법을 더욱더 공고히 나가곤 했습니다. 특히 김병호 명인이 1967년에 남긴 녹음 자료를 직접 체부하여 악보로 남기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음악학자 로버트 가피어스 교수가 국립국악원에 기증한 아카이브를 통해서 김병호 산조 영상과 녹음 자료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악보를 재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회는 김남순이 꾸준히 연구의 시간을 이어오면서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와 아카이브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꾸준히 진화시키고 있는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호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고인이 된 명인입니다. 가야금산조는 물론이고요. 판소리, 아쟁산조, 가야금병창에도 능했다고 하는데요. 1936년부터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또 1961년부터 작고하던 해인 1968년까지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와 서울대학교 등에서 후진들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의 산조를 본다면 판소리의 더눔을 받

바탕으로 한 소리더늠 산조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농형과 식임새가 판소리의 성음처럼 상당히 섬세하고 깊게 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병호류 산조만의 식임새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문법으로도 취급되는데요. 완전 사도를 아우르는 깊은 농연을 통해서 그 조와 흐름을 다양하게 이어가기도 하고요. 또 길게 이어가는 여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악기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짧은 소리 구간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 제목이 원가락 프로젝트라는 시리즈명을 내세웠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연주되지 않았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만의 원가락을 특히 복원하여 올린 무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단 구성이 좀 새롭게 다져졌는데요. 원래 없던 다스름을 넣어서 다스름으로 시작하고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끝부분에 느린 중모리를 새롭게 재구성해서 넣었습니다. 특히 전 악장에 걸쳐 2분박과 3분박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복잡한 리듬이야말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장단마다 녹아들어가 있는 흐름과 운용의 구조도 이번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충실히 재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가 선보인 그맘 김병호 산조 원가락 프로젝트 웅비 이제 그 실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느린 중모리로 마지막을 장식하고요. 장구 연주에는 송강수가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은 약 46분입니다.

지난 4월 1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회가 선보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한바탕이었습니다.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그리고 느린 중모리로 끝나는 순이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송강수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 일반적인 산조의 감동 위에 김병호류라는 계보의 원형을 더듬는 연구의 성과가 더해져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 연주된 산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이어갈 것인가를 이번 공연을 통해서 묻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앞부분에 다스름이 붙었죠. 김병호가 그의 조카인 김덕희에게 이 다스름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부산대학교에 임용된 김남순이 그 지역에서 김덕희를 직접 만나면서 원래 다스름이 있었는데 현행 연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무대에 이 다스름 대목을 넣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둘러싼 퍼즐 찾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음원과 아카이브의 역할이 큰 공을 세우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남긴 김병호의 가야금 연주와 목소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으로 김병호

의 가야금병창으로 죽장망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팡이와 집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죽장망에, 먼 길을 떠날 때에 아주 간편한 차림새를 이루는 말인데요. 사실 딱 들어보시면 음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병호의 연주와 목소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기에 그러한 의미에 중점을 두고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호의 가야금 병창으로 죽장망에 듣겠습니다.

난 생각해

네, 일명 빗소리라고 하죠. 유성기 음반 속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 즉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한편으로는 감상에 약간 방해가 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김병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호의 가야금 병창으로 축장망에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으로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가 세 번째 정기 공연으로 선보인 그맘 김병호 산조 원가락 프로젝트 웅비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주자들이 김병호 산조에 담긴 잃어버린, 흩어져버린 퍼즐들을 찾아 맞추면서 이 산조가 원가락, 그러니까 원본대로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날을 기대해 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 만나러 가는 길, 내가 만나 논 것들 모두 그대였습니다. 김선우 시인의 시 사랑의 빗물 환하여 나 괜찮습니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살아온 시간들, 걸어온 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이었다고 말하는 시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이 세상을 그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5월 7일 목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다홍의 그대에게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5월 7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선우 시인의 시 사랑의 빗물 환하여 나 괜찮습니다의 한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만난 것들이 모두 그대였다고 말하는 시였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의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뒤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3033님 인사 말씀 보내주셨고요. 콩콩이 순이님 오늘 대구는 여름 날씨였어요. 너무 더웠어요. 하루 종일 검진으로 병원에서 있다 왔더니 급 피곤해지더라고요. 피곤함 한 시간 동안 함께 날려보낼게요. 시작부터 이쁜 음악으로 너무 마음 편하게 해주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대구는 여름 날씨였군요. 서울은 저는 오늘 종일 낮에는 집에서 일하느라 몰랐는데 비가 이제 오후에 막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운 기운이 도는 그런 하루였고요. 좀 흐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흐린 날이었든 맑은 날이었든 여러분들 모두 저희 그론도 함께 편안한 밤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용운 시인의 시 사랑을 사랑하여요를 음악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을 사랑하여요 전해드렸습니다. 3911님, 5월이 되자 귀신같이 알고 장미가 피네요. 꽃들이 피는 데 순서가 있다는 게 신기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장미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또 반갑고 기분 좋더라고요. 야, 그래 5월은 장미지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장미 가득한 모습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꽃들이 순서를 지켜서 피워주는 덕분에 진짜 그래도 하루하루 가고 한 주 한 주 가는 것들이 또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저는 좋습니다, 정말. 아, 그리고 3967님은 고등학교 선후배 모여 은사님 모시고 점심 대접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지금 일단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곧 다음 주면 또 이제 스승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아, 또 이렇게 은사님 만나가지고 또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일단은 어버이날에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그거 해드렸거든요. 그 아버지 생신 선물이긴 했는데 그냥 겸사겸사해서 부모님 두 분 다 PT를 좀 끊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냥 어버이날 선물까지는 퉁쳐도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PT 비싸거든요. 두 분께 같이 하면. 그래갖고 그냥, 아, 그래, 어버이날 선물은 이걸로 퉁쳐야지 라고 내일 연락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등록해드릴 당시에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아무튼지 간에. 네,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마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마음 담아서 연락하는 것들, 뭐 선물 꼭 대단한 선물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연락 한번 하는 것이 또 아주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선물

특별히 있다면 더더욱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안내사항들 여러 가지 전해드려야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 생방송에선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궁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있죠.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책 선물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맡아서 쓴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인데요. 대만의 좋은 책 함께 읽기에서 2025 최고 아동 도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명혜 작가가 그림을 맡아주었는데요. 세계 3대 그림책상 가운데 하나인 BIB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그런 아주아주 훌륭한 그림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서명을 하기도 했어요. 서명한 책 오늘 이제 추첨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뭐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향가 서동요를 노래로 전해드릴 텐데요. 선화공주와 서동요의 사랑 노래를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햇솜 같은 선화공주, 정혜원과 노래패 예쁜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정혜원과 노래패 예쁜 아이들이 함께한 햇솜 같은 선화공주 듣고 왔습니다. 3677님, 시인님 이번 주는 계속 그론도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 책 읽어주는 시간 기다려지네요. 고마워요. 그론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저희 코너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너는 또 이제 옛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 시간도 또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30님 새싹 사연인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좋네요. 앞으로 꾸준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종종 찾아와 주시고요. 또 사연도 가끔씩 보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야겠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이 이어집니다.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들이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근심이었죠. 그들은 우연히 물을 마시면 젊어지게 만드는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하여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웃의 욕심 많은 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샘물의 위치를 물어 찾아갔죠. 하지만 욕심을 너무 부려서 샘물을 마신 노인은 아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기가 된 노인을 발견한 부부는 그 아기를 들여 키우기로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옛 이야기예요. 아마 줄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 착한 부부는 젊음을 되찾고 욕심 많은 노인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아기가 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의 특징은 권선징악이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야만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에서 욕심 많은 노인이 받은 벌은 젊어지는 것, 아예 아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기로 돌아간다는 건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니까 뭐 관점에 따라서는 일종의 죽음에 가까운 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마냥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기회를 준 거잖아요. 다시 살아갈 기회, 좋은 부모를 만나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참 특별한 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헤이스트링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 전해드릴게요.

이 노인은 과연 가르침대로 착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해볼 기회, 다시 한번 실수를 할 기회를 주는 이 이야기가 아주 각별하고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다시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젊어지는 샘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욕심 많은 노인처럼 다시 아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면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7889님, 옛 이야기하는 밤, 제목이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어릴 때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 밤에 옛 이야기, 귀신 이야기 서로 하면서 웃고 떠들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 시절이 좋았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아기가 된 노인처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더 좋은 아파트, 직장, 돈을 쫓는 불나방처럼 살고 있는 듯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추억을 불러오는 이야기 덕분에 옛 기억도 올리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 봄 개편 맞아서 준비한 코너예요. 이야기의 밤. 이 시간은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옛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약간 좀 마이너한 옛 이야기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함께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시려고 합니다. 저희 크론도 함께 그렇게 또 옛날 생각 떠올리시면 아주 좋겠어요. 아, 3033님,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개과천선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 남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산 게 참 많이 부족한 부분들로 살아간 게 참 후회가 되네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뭐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진짜 옛날에 내가 후회되는 것들, 시간 되돌리고 싶은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로또 번호를 안 상태로 과거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보면 모르겠는데, 아이 근데 뭐 그것도 그냥 그렇고 그냥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또 살아야 되잖아요. 아우, 또 사는 거 진짜 또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젊어지는 샘물 얼마나 마시고 싶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육체가 젊어지는 거는 좋거든요. 네, 그것만은 또 바라기 때문에 또 20대 초반의 어떤 건강한 신체로 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이어지는 음악도 듣고 돌아오지요. 2630님이 신청하신 음악이에요. 서도 밴드의 뱃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도 밴드의 뱃노래 전해드렸습니다. 2630님의 신청곡이었어요. 2630님,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네요. 꼭 만화 배추도사, 무도사 같기도 하고요. 욕심이 과하면 큰 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되는데 진짜 항상 욕심이 멈추질 않죠. 저는 다른 건 거의 욕심 안 부리고 살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항상 못 참고 과식을 하고 막 소화제 먹으면서 들어눕고 힘들어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아침 햇살님, 실패할 기회를 준다는 말 마음에 꽂히네요. 전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실패도 그리 큰 건 아닌데 그 기회를

기억이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랄까요, 이 실패를 하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건 실패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실패해도 이따가 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게 참 뭐랄까요, 인간적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아주 커다란 어떤 일종의 어떤 구원과도 같은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3911님, 아, 저는 계속 가는 게 좋아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싫다는 말씀이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9249님은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면 제가 아닌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지팡이를 짚고도 걷기 힘들어 하시는 2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별세하시고 이후에도 많은 농사를 지셔서 어머

돌아가서 엄마의 일을 줄이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금은 덜 아프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헉, 세상에. 제가 아닌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지팡이를 짚고도 걷기 힘들어 하시는 2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별세하시고 이후에도 약간 부모님께 드렸다가 부모님이 나보다 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랑 뭐 어떡할 거 있나? 라는 생각이랑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앞에 맞는 말씀이네요. 부모님께 드리고 근데 약간 부모님께 드렸다가 부모님이 나보다 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랑 뭐 어떡할 거 있나? 라는 생각이랑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 그리고 박순영님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애청 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더 좋군요. 과거는 인생의 고통, 쓴맛 많았습니다. 인생 경험치가 쌓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근데 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그런 가정에 의미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 더 많은 희망과 마음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시간, 왜냐하면 저희는 재방송이 없거든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전통 노래 가운데 평시조 만수산이 있습니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만수산은 조선시대 노진이 선조 임금에게 지어 올린 시 진풍연헌 만수산가를 노래한 겁니다. 진풍연에서 만수산가를 바쳤다라는 말로 진풍연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궐에서 펼쳐진 큰 잔치를 뜻합니다. 만수산 사설은 3장으로 구성되고 1장과 2장은 이렇습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년주라 하더이다. 만수는 만년이나 긴 수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수라고 불리는 산과 봉우리, 우물물, 또 그 물로 빚은 술도 말했어요. 장수에 장수가 더해져서 기원하는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지금의 이 잔 곧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이렇게 장수를 기원하는 권주가를 읊으면서 노진이 술잔을 올리니까 선조는 크게 기뻐했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모두 노진의 시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평시조 만수산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0: 땅.
1: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평시조 만수산을 김병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만수산의 가사인 만수산가는 노진이 선조 임금에게 전한 권주가였는데요. 선조도 노진에게 이런 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면 가랴하고 가면 아니오네. 오노라 가노라니 볼날이 전혀 없네. 오날도 가노라하니 그를 슬퍼하노라. 자꾸 왔다가 다시 가버리니 만날 날이 없는데 오늘도 가려고 해서 슬프단 말입니다. 노진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도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어준 시라고 합니다. 5784님, 늦었어요. 초저녁에 좀 잠들었어요. 덩덕콩 어플 광고에서는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던데 다시 오지 않을 오늘자 크론도 못 들어서 아쉽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크론도 놓치면 항상 그래요. 그리고 7416님도 인천시님 동네에서 어르신이 고성 방가하는 바람에 뭐 경찰자 출동하고 막 그래서 출첵이 늦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크론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또 늦게 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진짜. 하지만 또 괜찮습니다. 저희 크론도는 내일도 하니까요. 아, 그리고 해바라기님, 황인찬님 시인이시군요 라면서 저 한수 배워갑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 방송 시작과 끝날 때 제가 항상 시인 황인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요즘은 거의 뭐 본업이 지금 라디오 DJ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지내고 있기도 해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자주자주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한중은의 여러분의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음악 옛날에 저희 코너 음악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항상 들을 때마다 약간 코너 시작인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음악도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줄라이 모닝의 태평가, 여재희의 피처링이 함께합니다.

줄라이 모닝의 태평가 전해드렸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해요. 많이 웃고 갑니다요.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웃으셨다면 또 아유, 제가 더 바랄 게 없네요. 정말. 아, 또 이제 선물 안내해드려야죠.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저의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 책 선물은요. 9077님, 5953님, 5784님, 2630님 그리고 4486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5월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즐길 것도 많고 마음에 담아둘 것도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 자주자주 둘러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풍경들에 마음을 기울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의 끝곡 감성 듀오 우드와 염정재가 함께하는 너영 나영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AI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와 실험도 많은데요. AI 서비스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실제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AI와 대화할 때는 뭔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빠져있다. 우리네 이 외로움이란 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봐요. 나 역시 누군가의 얘기를 정성껏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외로움도 해소된다는 뜻일 텐데 연구가 그렇대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충분히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게 외로워서 AI 서비스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하죠. 뭐 꼭 외롭다기보다도 그냥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피곤하고 상처받고 막 이랬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 정말 잘 들어주고 100%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AI가 훨씬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눈길을 좀 끌더라고요. 이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보다 내가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나의 동의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외로움 해소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데 그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는 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님도, 저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AI랑 얘기하는데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무려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되게 많기도 합니다. 우리 인설이님, 나도 외로운데 AI로 대화할까 하셨는데, 아이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뭐 남부럽지 않은 수다쟁이신데 나머지 22시간이 그러신가 봐요. AI 대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보다 엄청나게 훌륭하신 뭐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그 누구도 AI랑 대화 못해본 거잖아요. 그분들도 못해본 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해볼 수 있는 건데 야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안잘레나 졸려님, 대화가 필요해.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 위에 된장찌개 끓여서 낮에 한 깍두기랑 저녁 차려줬어요. 근데 5분 만에 식사 끝. 된장찌개 끓이고 후라이해서 차리는데 1시간 30분가량 걸렸는데 허무해요. 아이 그러게요. 5분이면은 정말 식사에 진심이셨나 보다.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된장찌개하고 후라이하고 깍두기가? 아, 뭐 적절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좀 덜 맛있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다못해 반전투정이라도 하면서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더 맛있게 먹는 게 뭐 이렇게 나의 의무다, 뭐 배려다,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식사를 좀 천천히 즐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픈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참.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Lonely Night.

권진아 씨의 목소리로 Lonely Night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0302 이용해 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죠. 자, 덩덕쿵 오늘 덕쿵이들 출석할 거예요. 출석 체크할 거니까 출석 빨리 예, 흔적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글 올려주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흔적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손 좀 들어주시죠. 제가 이따가 어떤 분들 오늘 와주셨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 P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가족. 우선 뭐 당연히 우리 부모님, 배우자, 뭐 자녀들에게 애틋한 마음 표현하는 가족 사랑 노래들도 봤고요. 아이고, 가족이라고 또 뭐 항상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일본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랬잖아요. 가족이란 건 누구 보는 사람 없을 때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 아,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경우 뭐 배우자한테 결혼은 미친 짓이야 뭐 이런 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아주 꼬맹이들한테 김현철 씨의 거짓말도 보여요. 이런 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곡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보내주십시오. 2부에 이음반 편지 기다리고 있고요. K클래식 한 장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토닥토닥님, 전 말수가 적은 편인데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토닥토닥. 오늘도 이음밤 사연들 잘 듣고 함께 할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죠. 원래 남보다 말, 내가 듣는 것보다 반만 하라고 이분 하나고 귀는 두 개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030,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시간 동안 계속 혼자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는 게 여러분들은 사연을 보고 읽고 심지어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까지 사실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0308님, 저는 AI에게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내용 보완 등을 부탁하면 다 들어주더군요. 아, 제대로 쓰고 계시는 거군요. 뭐 AI가 이제 뭐 인간을 넘어서느니 뭐 우리의 직업을 많이 빼앗아 가느니 사실 뭐 지금 이미 일정 부분 시작된 얘기이기도 하고 미래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AI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쟁 사회다. 예, 우리 0308님은 앞서가시는 분이네요. 멋지십니다요. 2553님, 오늘 아들에게 직접 만든 종이꽃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내일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는데요. 저도 편지를 읽으며 뒤돌아서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눈물 날만 하죠. 예. 어버이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단 말 참 쉽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도 하던데 안 나오는 사람은 엄청 안 나와요. 진짜 무거워요. 내일은 한번 핑계김에 한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준수 씨와 거미가 함께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김준수, 예, 우리가 예전에 시아준수라고 늘 불렀던 분인데 김준수 씨와 거미 씨가 함께 불러준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왔습니다. 7444님, 저는 AI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AI 활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참 편하게, 예, 뭔가 일도 편하게 하고 좀 편하게 살자고 AI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 장벽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좀 친화력이 좀 떨어지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시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시작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무 난 몰라 안해 이러다가 어떻게 용기를 냈냐면 그 유튜브에 어떤 전문가분이 여러분 그냥 난 못해 못해 하지 말고 그냥 까세요. 그냥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술술 시작이 된다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아 요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도 재미가 붙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바쁜 그 음악 감독님 드라마 음악 감독님과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음악 쪽에 있는 분들도 AI를 활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 윗세대 좀그 포크 가수분들, 이런 분들, 그냥 아주 아날로그 감성으로만 똘똘 뭉치신 분들은 아직까지, 예, 남의 얘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주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은, 감독들은 다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베브른 소크라테스님, 어제 이세준님과 하림님의 즐거웠던 대화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어제 참 좋으셨나 보다. 예, 이렇게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얘기 또 해주시니 저도 어제 가졌던 그 즐거움이 또 다시 되살아나네요. 예, 오늘도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덕궁, 우리 덕궁이들 한번 만나보죠. 오늘은 어떤 분이 1등을 하셨을까요? 예, 너의 나라님께서 출! 빨리 올리려고 출 네, 성공하셨습니다. 1등이세요 오늘. 그 뒤로 1등인데 2등은 이제 오키오키님 그다음에 금은동 안개꽃 사랑빛 핑크공주 토닥토닥 안젤레나 졸려 클로버 지하자 은밤이 김은설 후리지아 박은영 박하사탕 눈웃음 해바라기 갓난이 콩콩이순이 토파즈, 빵빵권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김인설, 웃는식, 무늬만 천사, 퐁당, 7444, 목가나싸, 금빛노을, 갓난이 한것 같다. 그리고, 거의 다한것 같다. 예. 아직도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들을 노래는, 노래는 좀 이따 들어야 되는구나. 선물 안내해드리고 예, 로고송 듣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 PD가 되어서 저에게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애틋한 마음을 담은 가족 사랑 노래들도 좋고요. 또 못마땅한 가족에게 들려주는 경고성의 노래도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른 바로 그 가족 구성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시카고 모님께서 덩덕궁의 흔적은 어떻게 남기는 건지 문자로 하나요 해주셨는데, 아 문자가 아니고요. 덩덕궁 우리 라디오 앱이 있잖아요. 덩덕궁 앱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방송을 들으면서 문자도 남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무료로. 거기다 그냥 사연 남겨주시는 게 그게 흔적 남기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님, 은지님, 랑또할미님도 뒤늦게 출석, 예. 출석 체크는 제가 하는 거고 출석해 주셨고요.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자, 5085님. 저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나 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빨리 자야 되는데 꼭 이런 날 잠이 안 와요. 늦잠 잘까 봐 알람 3개 맞춰 놓으려고요. 이건 뭐 기질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이 그렇죠. 원래 좀 조금 긴장하면 모두 잠도 잘 안 오고. 어떻게 밤에 라디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숙면을 위한 그런 방송 분위기가 더 중요시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차피 주무실 분은 주무시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깨어있는 분들, 이 밤 깨어있는 그대를 위해서 뭔가 좀 활기를 넣어드려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 0805님 빨리 주무세요. 예. 박은영님, 예, 준디 오늘 흰옷 입으셨네요? 완전 깨끗해서 몇 번 안 입으신 옷 같아요. 처음 입었어요. 예, 빨고 처음 입었습니다. 많이 빨아봤고. 빨고 나니까 빨래를 잘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변했더라고요. 자, 신청곡 사연, 가족 사연. 3496님,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커피소년의 장가 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는데 부모님한테 나 장가 갈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안 돼요. 부모님께 여쭤보지 마세요.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끼리 하고요. 예. 빨리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요즘 그게 없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이렇게 장가 가고 싶은 마음 있는 젊은이들만 만나도 저는 솔직히 반갑더라고요. 좋은 짝이 나타날 겁니다. 부모님께 당당하게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 커피소년입니다.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가...

김수철 씨의 정신 차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8852 PD님이 골라주신 노래였는데요. 김수철 씨의 정신 차려. 결혼하면 놀기 힘들다고 지금 놀아야 한다고 맨날 놀기만 하는 술 마시는 아들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아직 여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겠죠? 하셨는데 재밌네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뭐 놀 만큼 놀아본 사람이 나중에 결혼 생활도 잘한다고 예, 그런 얘기도 하는데 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놀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계속 놀거나 아니면 그걸 억지로 참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렇기도 하던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어떤 뭐 경험이나 성향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의지가 더 많이 좌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노는 건 한 표. 예, 저는 응원합니다. 나중에 늦바람 나는 것보단 지금 놀 수 있을 때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뭐야 걱정할 만큼 놀기만 하고 여친도 없고 그런 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요. 예. 1895님, 저 오늘 감동받았어요. 혼자 조용히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신입 직원분이 제가 어디서 뭘 먹을지를 알고는 몰래 예약해서 점심을 사줬어요. 입사해서 자기를 잘 챙겨줬다고 첫 월급 받고 제가 생각났대요. 참 행복하고 감동이었어요. 와우, 와, 너무 괜찮다. 일단 저는 이제 혼자서 막 집에서는 뭐 혼자 자주 먹습니다만 어디 가서 식당 같은 데 가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혼밥에 대한 좀 애틋함이 안쓰러움 같은 게 있어요. 정작 드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혼자 가서 먹어보면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던데 그런 것도 있는데 여전히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걸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1895님도 혼자 드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신입 직업분이 같이 식사를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더구나 사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후임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잘 해주신 거죠. 예, 좋은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콩콩이순이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해주는 멋진 신랑님과 개구쟁이 아들이 있어 매일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경상도 어디 모처에 유리상자 행사 갔었는데 그때 남편분하고 콩콩이순이님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늘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솔직히 그 신랑님의 마음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분도 우리 노래가 듣기 좋아서 다니시는 건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가주는 건지 뭐가 됐든 둘 다 감사하기는 한데 예. 오래오래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세준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이승철 씨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들려드렸습니다. 졸려님께서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엄마 생각하며 듣고 싶은 곡. 엄마는 제가 하루만 전화를 안 해도 걱정이시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엄마 걱정 끼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아, 여기 살짝 딜레마네요. 예, 전화를 안 하면 진짜 걱정하실 테고. 전화해서 어머니는 또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컨디션 안 좋은 거 아시면 그것도 걱정하실 테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달리 방법이 없네요. 빨리 컨디션 회복하셔가지고 예, 건강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죠. 막 빨리 기운 차리세요. 우리 주얼리님. 예. 7315님.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어버이날 되면 새삼 느껴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전화 한 통에 기뻐해 주셨던 엄마 생각이 나요. 효도라는 게큰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화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엄청 감사할 일인 걸저 같은 사람은 알죠. 이제 전화할 곳이 없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평소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전화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화번호가 얼마나 애틋한지 그 번호를 못 지워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얼마 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해지를 하러 갔는데 그문 앞에서 되게 서성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예전에 K본부에서 DJ를 할때 그때 처음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분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이미 60대셨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흰머리도 많으시고 이제 약간 큰 어른 같은 제가 보기에 어른 같은 큰 형님이었는데 매일매일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옆에서 보면 아버지 예, 그랬어요. 예, 밥 먹었죠. 예, 뭐 그러니까 밥은 먹었니? 뭔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하시는 그건 매일 통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야 진짜 효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오랜만에 이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여전히 통화 중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연로하신 아버님이어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여쭤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근데 통화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을 놓았죠. 8399님 이승환의 가족 가족하니까 딱 떠오르는 노래랍니다. 듣고 싶어요. 예, 저도 이런 직관적인 예. 선곡을 좋아합니다. 이승환 씨예요. 가족.

이승환 씨의 노래였습니다. 가족 듣고 왔어요. 6623님, 남편과 저는 일을 같이 해서 거의 항상 함께 있는데요. 제가 잠시만 밖에 나가도 남편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언제 와? 빨리 와. 이런 거죠. 어쩌다 친구들 만나면 혼자 심심하다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아, 사람 살려주세요. 지금도 같이 라디오 듣고 있다니까요. 벗어나고 봐! 윤신혜 씨의 노래 아세요? 벗어나고 봐!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다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두 분이 같이 듣겠죠? 야,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의 편인 건, 예, 기본 이게 디폴트 값인데. 우리 남편분도 함께 들어주시는 청취자분이시다 생각하니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두분 일에 뭐 이래라 저래라 감히 외람되게 그러진 못하겠고요. 저는 제 아내는 단한 번도 저한테 언제 와? 왜안 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십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 제 주변 남자들은 야, 너 진짜 장가 잘 갔다. 와. 우리 남편분도 함께 들어주시는 청취자분이시다 생각하니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두분 일에 뭐 이래라 저래라 감히 외람되게 그러진 못하겠고요. 저는 제 아내는 단한 번도 저한테 언제 와? 왜안 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십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 제 주변 남자들은 야, 너 진짜 장가 잘 갔다. 와, 진짜 존경스럽다. 네가 집에 평소에 잘하니까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칭찬들이 다 돌아와요. 예, 그 반대의 경우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어떤 남편이 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6623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예, 6623님. 김인설님이 예, 청해 주신 노래, 가족을 위해서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남겨주신 팀에 사랑합니다. 제목은 직관적으로 좋은데 이게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어떡할 거예요, 인설님? 어? 오늘도 책상에 엎드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울다가 잠들었. 예, 그냥 제목만 들읍시다. 팀에 사랑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지 씨의 위스키 온 더 락 2부 첫 곡이었어요. 최성수 씨 노래를 김현지 씨가 너무 잘 불러서 최성수 씨도 진짜 많이 만족해 하셨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죠. 오늘도 봄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영상을 많이 찍어두라고 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출퇴근할 때마다 찍어놓은 영상이 참 많은데요. 무너질 것 같아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꽁꽁 싸둔 영상 중 어버이날 풍선 터뜨려서 용돈 선물 받으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조금씩 심호흡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여전히 너무도 그 마음이 크시군요. 예, 언젠가는 그냥 예, 그저 그리움 예, 그리움 정도로만 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빵빵 권쌤님도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전화 3년째 가지고 있네요. 영아님은 저는 시아버님 번호를 제가 쓰고 있어요. 전화기에 얽힌 그런 추억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덩덕쿵 앱, 예.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스키 온 더 락, 그 뭔가 뭐 노래 가사에 술이 등장하는 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위스키라는 주종이 정확하게 딱 짚어서 나오는 등장하는 경우는 그 또 흔하지가 않잖아요. 위스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뭔가 서민적인 술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전보다는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위스키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그 도라지 위스키가 등장하는 최백호님의 낭만에 대하여. 몇 주 전에 최백호 선배님 다녀가셨을 때 그때 사실 이런 그 이 낭만에 대하여에 대한 가사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쭙고 이야기 듣고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날 워낙 다른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질 못한 게 아쉬워요. 이 도라지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고 뭐 뭐더라 뭐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그 부분이 저는 참 그 보통 그 색소폰이 사람의 한숨과 가장 닮아 있는 악기다라는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도라지 위스키 한 병 놓고 이렇게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이 예, 사람들이 내쉬는 이런저런 한숨 소리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또 진지하게 여쭤볼 날이 오길 바라면서 한번 예습 차원에서 같이 들어보죠.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마음 한편에 접어둔 채로 살아가죠. 하지만 오래도록 간직한 꿈은 시간이 흘러 활짝 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꿈을 이루게 된 아버지에게 딸이 전하는 편지를 읽어드리려고요. 오드리님의 편지입니다. 저희 아빠가 퇴직하시고 무료하게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노인복지회관 동호회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어르신들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 전시회에 갔다 와서 아빠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빠, 며칠 전 노인복지회관 복도 끝에 걸린 어르신 작은 전시회 안내판을 따라 전시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퇴직 후 평일마다 물감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시던 아빠의 시간이 가지런히 걸려 있더라고요. 어릴 적 들었던 아빠의 꿈이 화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어요. 하지만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무지개색 물감 대신 무채색 서류 가방을 들고 가족들을 위해 수십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신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시회장 한가운데 서 계시던 아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캔버스 위에 담긴 그림들은 아빠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깊고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내내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 긴 시간들이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표현됐다는 게 참 감동스러웠고 또 죄송했어요. 꽃다발을 건네며 작가님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을 때 쑥스러운 듯 웃으시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순간 저는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라 한 명의 화가를 보았어요. 아빠,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싶은 세상

상을 마음껏 그려주세요. 아빠의 도화지는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지켜드릴게요.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딸 드림.

인순이 씨의 노래였습니다. 거위의 꿈. 자, 아버지 그림 전시회에 다녀오신 오드리님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오드리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화가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되셨다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족들 위해서 그 마음 한켠에 접어만 두고 있었던 그 꿈을 이번 전시회로 다시 펼칠 수 있게 돼서 본인도 기쁘셨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참 기쁘셨겠어요. 그 희생의 대상이었던 사람 입장에서 날 위해서 희생한 분이 이렇게 꿈을 이룬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일보다 더 기쁠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나이 먹고 할 수 없는 거 딱 하나 있다. 키즈 모델? 그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자, 오늘 편지 읽으면서 진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오드리님 여유가 되실 때 아버님 그림 사진도 문자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좋은 건 좀 나눠봅시다요. 예? 송님, 편지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빠 보고 싶네요. 게시판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토파즈님, 글도 참 잘 쓰시는 오드리님, 저도 아빠 생각이 나네요. 막내딸 애지중지 키우셨던 다 큰 딸을 지금도 업어주시고 무릎에 앉히고서 뽀뽀도 해주세요. 아직도 제가 아기로 보이나 봐요. 따뜻한 아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머나 진짜요? 알고 보니까 토파즈님 지금 뭐 다섯 살이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다섯 살짜리가 이런 글을 올리진 않겠지. 236 하나님, 그림 그리시는 거 너무 좋죠. 요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로 이것저것 배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든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님, 아빠를 사랑하는 딸의 따뜻한 사연에 뭉클하네요. 작가님, 저도 응원합니다. 아빠의 도화지에 더 다채롭고 멋진 그림이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나다님도 집에서도 작가님으로 불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작가님, 화가님, 화백님 부를 게 많아서 좋네. 자, 동물원의 노래 한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그 오드리님께도 선물을 좀 보내드려야죠. 뭘 드려야 되나. 예, 가족들과 어선어선 나눠먹기 좋은 떡세트와 두유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자, 가정의 달 5월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편지 한 통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주보고 얘기하지 못했던 속마음 글로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을 담은 편지가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두 개 챙겨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인데요. 오랜만에 스펠링 한번 불러드릴게요. eumbamfm@gmail.com입니다. 자세하게 불러드렸는데 이걸 받아 적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네요. 괜히 시간만. 네. 여기저기 찾아.

보시면 나와요. 예. 손편지 보내실 곳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은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동물원 형님들.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동물원의 노래였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저도 한마디 이렇게 보태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쳤는데 우리 채팅창에 늘 우리 방 잘 지켜주시는 김인설님, 예, 이 성함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여자분으로 많이 착각하시는데 오해하시는데 남자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쳤냐면 인설님 이 방에서 귀하디 귀한 총각 마저 쳐야지. 예. 인설님 총각이세요. 예. 금빛 노을님께서 이 밤 결국은 꺼이꺼이 목 놓아 울게 되네요. 침대 협탁위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44 젊디 젊은 멋진 모습이건만 이제는 아빠 품에 안길 수 없어요. 아, 그 이제 우리가 자라다가 엄마 키를 먼저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엄마 키를 추월해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오 이러다가 아빠 키를 또 추월하죠. 뭐 끝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세대는 보통 그랬어요. 잘 먹으니까. 예, 저희 윗세대분보다 워낙 잘 먹고도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키를 추월하는데 그때도 막 오 뭐 되게 뿌듯해 하시지만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너무 이제 작게 느껴질 땐 이게 뭐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나이를 추월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그때 멈추니까 아마 그 느낌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느낌은 키를 추월할 때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좋은 거 있네요. 금빛 노을님 아빠는 늘 그렇게 44 젊은 아빠잖아요. 예. 어쩌면 늙기 싫어서 그렇게 서두르셨나? 이렇게 젊고 멋진 모습으로 계속 예, 남고 싶어서 그러셨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8399님 내일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갈비탕이랑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부모님 연세가 들수록 함께하는 어버이날이 참 감사하답니다. 아이고 뭘 더 바라겠어요. 예, 자식들이 갈비탕이랑 소고기 사준다면 더 이상의 어버이날이 어딨겠어. 8399님의 부모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국악 들으러 가보시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해금 연주자 신날세.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주자 중 한 사람인데요. 부드럽고 편안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듣고 있죠.

2006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여러 뮤지션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볼 곡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전수연이 작곡했네요. 2017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신날세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해금을 연주할 때면 악기가 나와 함께 노래한다는 생각이 든다. 해금 소리가 목소리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 곡에서 해금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요? 제목부터 풋풋한 시절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계절에 특히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신날세의 해금, 전수연의 피아노 연주로 너를 처음 본 그해 봄날 들어보겠습니다.

태금과 피아노 소리를 타고 추억 속을 잠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 곡을 만든 전수연 씨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주로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곡을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곡에 담긴 그

첫 만남은 어떤 기억일까요? 예. 여러분도 혹시 예, 어느 봄날에 있었던 만남을 떠올리진 않으셨을지. 민들레님, 음악이 안 신나면 큰일 날세. 과연 신나는 곡일까요? 하셨는데 근데 역시 해금 연주일 때부터 안 신날 것 같았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신날세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예, 어떤 분이실지 그러니까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본명인지 뭐 혹은 그 손 한글인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김현식 씨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예, 피자 스미스님 오늘 웬일? 예,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가 줄줄이 단호박 열리듯 나와요. 단호박이 어떻게 열리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없어도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표현이 너무 예쁘셨어요. 예. 8399님 도란도란 준디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두 시간이 슝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한 주도 지겨울 새 없이 지나간답니다. 준디도 그런가요? 아유 그럼요. 지겨울 새가 어딨어요. 오히려 너무 빨리 가서 걱정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일주일이 휙 간다고? 예. 금빛 노을님께서 예, 밤이라는 분위기에 기대어 세주님께 마음을 하나씩 들추게 되네요. 우리 백호 오라버님께 그랬던 것처럼 세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주님이 건넨 따스한 위로의 말 고맙습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예, 제가 감사하죠. 그나저나 아까 그 김현식 씨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면서 김현식이라는 가수는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했어요라는 노래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어느 날 TV에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TV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분도 아니었는데 어려서는 라디오라는 걸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니 TV에 어쩌다 한번 나온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걸 보고 와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한 1, 2년 있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이분을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종환의 디스크쇼였는지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공개방송을 토요일날 별밤 공개방송을 하고 일요일날 디스크쇼 공개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각 10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 밤 12시, 10시부터 12시

12시까지는 항상 그 공개 방송을 보는 그게 낙이었는데 학창 시절에 거기에 김현식 씨가 나와가지고 이 비처럼 음악처럼을 불러주시는데 와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콘서트라는 걸 아직 한 번도 가보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콘서트 가서 저분 노래하시는 거 직접 한번 진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고 그러질 못하고 예. 김현식 님도 예. 좋게 얘기하면 예. 젊은 나이로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나저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그림과 이자람이 함께합니다. 길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하는데 요 사연 하나만 해도 될까? 음악 틀어놓고 할까요? 예, 아니요 그냥 할까? 랑또할미님 이남 삼녀 형제 자매가 많다 보니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요즘 우리 조카 랑또 애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고로 손을 다쳐 재활 중인데다 마음 아픈 일까지 겹쳐 많이 많이 울고 지낸다 하니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장난도 잘 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니까 예, 우리 모두 이웅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 갖고 주무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엊그제가 입하였고요. 이제 보름 후 21일이면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절기가 다가옵니다. 소만절기가 되면 산책길에 날벌레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요즘이 산책하기 딱 좋은 무렵이니까요. 그 좋은 무렵,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부지런히 산책하고 계시겠죠? 저는 지난 4월부터 틈이 날 때마다 걸으려는 노력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젠 하루 일과 중에 걷는 습관을 꼭 포함시켜 놓아서 일상화시켰습니다. 무언가를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실행에 옮긴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마음의 산책길 말고 실제 두 발이 움직이는 산책의 습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 오늘 산책길 첫 음악으로 보호자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호자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이 산책하기 아주 좋은 무렵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1일이 소만인데요. 소만절기만 해도 산책길에 날벌레들이 출몰해서 좀 귀찮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즘 같은 무렵 산책하는 시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달에도 산책을 꼭 실행에 옮기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께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를 실행에 옮길 때 누군가와 약속을 해놓으면 그것이 책임처럼 느껴져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약속대로 지금 실행에 잘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국악산책의 산책길도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지만 실제 두 발로 뚜벅뚜벅 하는 산책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요. 막상 걷는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요. 건강이 좋아지니 기분도 밝아지고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산책 매일 해보시라 권해드리려고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로 두 발로 걷는 산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아니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러신 건지요? 그렇다면 정말 더욱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입니다. 이 곡은 영화 헤어화의 OST로도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음악인데요. 물론 영화에서는 편곡이 된 노래였지만 이 곡의 서정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원곡을 듣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배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이런 노랫말인데요. 운전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이 음악을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시면 이 선율의 아름다움 그리고 검은고 연주와의 조화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듯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별단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잠을 한 잠도 못 잤다면 임을 꿈에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임은 잠을 잘 잤나 봅니다. 이 시조씨 소개해드릴 때마다 밀당하는 느낌 또 서로 누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경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6, 17세기를 살았던 인물 김상룡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연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첫 번째 줄, 항상 1열 첫 번째 줄에 앉아서 문자 주셨어요. 요즘 산책을 자주 하신다니 조만간 좋은 책이 출간될 거로 예상되네요. 부담 막 주시네요. 저는 요즘 남성용 양산을 사용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침 산책은 큰 즐거움입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자외선이 좀 강하죠. 좀 가릴 필요도 있겠죠. 남성분들도 양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양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의 책이 좀 지필이 늘 밀리네요. 열심히 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어린이날 어린이 체험 행사와 6살 손자 그림입니다. 달리기도 유치원 전체 1등이랍니다. 북을 잡은 표정은 성인 고수같이 흥이 있네요 하시면서 사진 여러 장이 있는데 아우 너무 귀여운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실력이 여하 6살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구도도 그렇고요. 색감도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 눈에 보이거든요. 미술을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북 잡은 표정을 보니까 고수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초실님 6살 손자 모습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운 사진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현악 취타입니다. 이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가야금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복원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연주하는데요. 이 중에 취타는 이미 가야금 선율이 전해져 왔지만 나머지 네 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삼죽금보나 서금보 같은 옛 악보에는 현악기 선율이 남아있지만 연주 전승이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옛 악보에 보이는 현악기 선율을 복원해서 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의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현악 취타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 연주했죠. 현악 취타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옛 악보에 보이는 현악기 선율을 복원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행악 계열의 음악을 이렇게 현악기를 포함시켜 연주하니까 색다른 분위기네요. 418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간 일요일 종묘에서 열린 종묘대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표현하기에 어떠한 수식어도 부족합니다. 대제가 진행될 때 울려 퍼지는 음악과 팔일무가 천하일품이었어요. 장엄하고 절제 있고 격조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향연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 주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4188님 종묘대제 아주 잘 다녀오셨어요. 종묘대제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제사 의례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종묘대제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188님은 본 분에 속하게 되네요. 저는 거의 해마다 가봤는데 올해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4188님께서 현장 분위기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감동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6944님께서 연초록 나뭇잎 사이로 하얗게 피어난 아카시아 꽃향기가 기분 좋은 아침을 선사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향기는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6944님 주변의 아카시아 꽃향기는 향기도 좋군요. 네, 그리고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에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검정콩님께서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숙종 영조대 활동했던 인물 김유기가 지은 시조십니다. 경성출 경운 흥하니 1월이 광화로다.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이런 시조신데요. 경성출 경운흥의 경성 경운은 도가 있는 나라의 태평성도에서만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별, 상서로운 구름을 말합니다. 경성출 경운흥하니 상서로운 별이 나오고 구름이 일어나니 1월이 광화로다. 1월이 광화라는 건 해와 달의 광채가 아름다운 태평세월이란 의미고요.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로다는 예약과 문물이 삼황 오제의 같은 그런 시대와 같이 넉넉하다는 뜻이죠.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사해라고 하면 온 천하를 말하는데요. 이 사해로 태평주를 빚어서 온 백성과 함께 취하여 즐기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조시를 남창가곡 평거 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 경성출 경운흥 준비했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송인길의 가야금, 김응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경성출 경운 흥하니 1월이 광화로다. 삼황 예약이요 오제의 문물이라. 사해로 태평주 빚어 만성 동취하리라. 남창가곡 우조평거 경성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송인길의 가야금, 김용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행복해지는 우리 음악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윤혜성님 출석해 주셨고요. 마들제님, 마들제에서 산책하다가 가볍게 인사할게요. 그냥 함께하는 길이라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고니고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안마기 있는 양산 하나 집었더니 아내가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래요. 밉상 박혀서 그런 거겠죠? 아, 재밌네요. 두 분 알콩달콩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3719님께서 오늘 첫째 주 목요일 음악가 소개 기대합니다. 국악산책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음악가 소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예인 라예송. 작곡가 라예송. 그는 최근에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5월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공연되는 화가 이중섭의 삶을 그린 작품 중섭 빛깔 있는 꿈이란 제목의 공연이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극단 두근두근 스여터가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힘겹지만 꿈과 같았던 시간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중섭이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하나의 극을 만든 것이다. 이중섭의 제주도 피난 시절은 가족들과 있었던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되고 있는데 라야송은 바로 그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음악을 제작했다. 12개월 이상의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연의 음악이고 특히 아기들이 보기에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신선했다. 지난주 토요일에 공연을 오픈했는데 그곳을 찾은 아이들이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귀여웠다. 라야송은 아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다. 제주 토송 민요 선율 느낌으로 음계를 써서 곡을 만들었다. 악기도 가야금, 해금, 양금, 피리, 생황, 대금, 퉁소와 북, 소리북, 박, 꽹과리, 나발, 나각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악기도 직접 보고 우리 악기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작은 오브제 타악기들도 나오고 연주자들은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소화했다. 몇 안 되는 연주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악기를 골고루 연주하니 아이들은 악기 소리에도 귀를 쫑긋 눈을 깜빡이며 소리에 집중한다. 이중섭의 제주도에서 어렵게 지냈던 시절을 그려놓으니 객석에서는 간간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인형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사람이 함께하기도 하는 넌버벌 음악극.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어른들은 안 웃기는데 아이들만 까르르 웃는 장면들도 많아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 코드가 다른 지점이 어떤 곳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아직 4회가 더 남아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수작이란 공연에서 도드리라는 작품을 올렸다. 우리 전통음악의 암영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무대였는데 라예송은 오히려 암영보다는 본명 도드리 이름을 살려서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 전통 풍류음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창작곡을 써보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조가야금과 단소, 해금, 장구와 같은 자주 쓰이는 악기를 사용했다. 산조가야금의 조율은 지난날 김죽파 명인이 했던 조율 방식을 그대로 썼다. 특히 연주자들에게 음 간격을 제대로 지켜서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렇게 조율을 해서 창작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니 이 시대의 새로운 풍류지만 지난날의 풍류음악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다. 라예송은 지난 2017년부터 특별히 무용음악을 많이 작곡해왔다. 당시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안무가 안성수의 안무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의 음악을 맡아 작곡했다. 안성수 단장은 어느 공연에선가 라예송의 무용음악을 듣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국악기로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라예송은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면 제 멋이 나지 않을 거라 하고 음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라예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나오는 강렬한 리듬보다 더 강렬하고 섬세한 리듬을 구사했다. 15박, 13박과 같은 긴 리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9개로 챕터가 나눠지도록 작곡을 했다. 리듬이 섬세해서 연주를 맡은 타악 연주자들은 그 음악을 모두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악보를 보고 넘기고 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난도 리듬의 음악을 구사한 음악이니 연주자도 연주자지만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국립현대무용단 단원들의 춤도 섬세하게 계산된 춤이 아니면 안 되었다. 치밀하고 섬세한 동작이 이어져서 어느 한 부분이 삐긋하게 되면 음악도 춤도 무너지는 그런 섬세한 춤이었다. 다행히도 안성수 감독의 안무와 무용 단원들의 실력은 그 음악을 난이도 높은 춤으로 소화해냈다.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루도록 제대로 익힌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 춤은 이후 지방 여러 곳을 순회하며 다녔고 해외 공연도 여러 차례 다녀와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라예송의 음악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제전악 장미의 잔상이 더욱 빛이 날 수 있게 해주었다. 내년에도 안성수 선생과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의 삶에 대한 작품이 될 것이고 라예송이 작곡한 낙하라는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더 키우고 더 긴 서사를 만든 춤과 음악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 될 것이다. 이제 내년쯤이면 새로운 모습의 무용음악 작품이 하나 더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예송은 어느 순간부터 무용음악을 자주 쓰게 됐다. 어렸을 때 무용을 배우기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무용에 관심을 가져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 무용계에서도 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창작음악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생각만큼 무용음악이 많이 흡족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역시 갈증이 심한 영역이기도 하다. 무용과 음악의 치밀한 호흡은 무용계에도 음악계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작곡가 라예송은 앞으로도 무용 음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작곡가 라예송의 첫 번째 추천 음악 태평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최경만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라예송. 그는 아기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었다. 말은 못해도 노래를 따라하려고 웅얼거렸고 기저귀를 찬 아기가 어디선가 음악만 나오면 리듬에 맞춰 아장아장 춤을 추었다. 아버지가 노래도 잘하시고 어릴 때에는 학교 밴드부에서도 활동하셨다니 아버지의 음악성을 이어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나이 7살 때부터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무용을 가르쳐 주었고 무용의 장단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장구도 가르쳐 주었다. 다양한 장단을 배우니 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가야금 병창도 가르쳤는데 언니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병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멋진 음악이라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배우겠다 결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학원이 이사를 가게 됐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그곳까지 다니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무용과 타악기 배우기는 일단 중단이 됐다. 그래도 피아노 배우기는 계속 이어져서 오랜 기간 취미로 쳤다. 예송의 어린 시절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에서는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늘 수상을 했다.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는 이유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미술 전공을 하신 것이다. 결혼과 함께 미술 활동을 접으셨고 딸에게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그림을 그리겠다 하니 말리셨다. 그렇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어디 숨겨지겠는가. 어머니의 반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더욱 자극했다. 예송은 용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모아서 학원을 등록했고 미술 도구도 하나하나 사서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걸 보신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셨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마음이셨던 듯하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중학교가 있다고 했다. 바로 국악중학교였다. 그곳에서는 늘 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예송은 자신도 친구 따라 그 학교에 같이 가겠다 하고 지원을 했다. 당시 학교 시험 과목은 시창 청음

꿈이었고 학교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음악성을 타고난 예송에게 시창청음은 쉬운 과목이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니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작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친구는 떨어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하니 가야금 전공을 하라고 정해주셨다. 가야금 반의 다른 친구들을 보니 이미 가야금을 오래전부터 배워서 모두 연주를 잘했다. 예송의 실력은 친구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뼈가 약한 편이라 연주할 때 손이 뒤집어지기도 했고 이래저래 조건이 안 좋았다. 1학년 동안에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산조를 배우기 시작했다. 산조를 배우면서 가야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산조라는 음악이 자신과 무척 잘 맞았다. 그때부터 가야금이 재미있어졌고 중2 때부터 고3까지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 상도 탔고 서울시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의 수석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했다. 가야금 전공을 했지만 예송은 한편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도 가졌다. 알바를 하면 악기를 하나하나 사모았다. 해금, 대금, 아쟁과 같은 악기를 샀고 친구들에게 악기를 배웠다. 곡을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 이미 작곡가로서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릴 때 접어두었던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미술을 부전공으로 택했다. 부전공으로서 학점도 모두 이수했으니 라예송은 음악과와 화가의 기본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공연과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다. 굿 음악의 다양한 세계를 배웠고 다양한 음악 체험을 해보았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시켰고 전시회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표현이란 차원에서 미술 세계도 또 하나의 자기 확장의 방식이라 생각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고 미술적 표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고리로 이어졌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송은 작곡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작곡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 2년 말에 졸업을 했다. 창작의 관점에서 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기본법 연구라는 논문을 썼다. 전통음악 악기들의 창작 방식은 모두 오선보를 통한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작곡을 하면 음악이 오선에 갇히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예송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산조대금을 위한 새로운 기보법인 운지기보법을 제시했다. 운지기보법으로 악보를 만들면 우리 악기의 피치 그대로를 살려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가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졸업 논문은 헤테로포니성에 의한 가곡의 합주 양상 연구를 주제로 썼다. 국악 앙상블 중에서 선율이 풍성한 음악이 가곡이라 생각했고 가곡이란 음악을 작곡가의 눈으로 분석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곡의 노래와 반주를 볼 때 그 음향적 특성을 주력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치 우리 산수화와 비슷할 것이란 시각으로 음악을 새롭게 확인했다. 가곡이 가지고 있는 음향의 층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가곡이란 음악의 모습이 제대로 설명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쓴 논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에는 제4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평론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국악 현대화 담론과 학교 교육에서의 국악 창작 문제라든지 인류세와 작곡의 종말 한국음악이란 논문도 썼다. 연주와 작곡, 비평, 논문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 작품들을 쓴 작곡가 라예송. 그에게 우리 음악은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도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내는 그런 작품이 될 것이다.

국문뒤풀이 들으셨는데요.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작곡가 라예송의 두 번째 추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라예송의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작곡가 라예송의 작품은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국악 영상 명상음악 마음, 쉼이란 음악도 있고요. 2005년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검은돌, 모래의 기억이란 작품이 작년 서울무용영화제에서 댄스필름이란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역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위한 인형극의 음악도 작곡했고요. 무용음악, 실내악, 명상음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은 물론이고 비평, 논문까지 전천후 음악가, 비평가, 연구자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그의 작품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활동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작곡가 라예송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도풍류 듣겠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편석의 음악입니다만 오늘은 피리독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준의 피리연주입니다.

연불 타령 시나위, 타령 국거리로 이루어진 서도 풍류 들으셨는데요. 서도 지역의 특별한 음계와 요성이 매력적인 음악이죠.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서도 풍류는 국가무형유산 제17호 봉산탈춤 반주곡으로도 쓰이는데요. 황해도 출신의 인물 박동신의 탈춤 반주 피리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한 음악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이어듣겠습니다.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이희문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민요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 뱃노래 이문의 소리였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발걸음 많이 바쁘시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하나, 그냥 용돈만 보내드려야 하나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을까? 전화만 드려야 하나? 저마다 상황이 다르실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은 1년에 단 하루란 사실 생각하면 이날 그냥 지나가신다면 아쉽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가족모임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좋은 길 더듬어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적벽과 자식 생각인데요. 이 적벽과 자식 생각은 밴드 구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으로 여러분께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적벽과 자식 생각 듣겠습니다. 소리의 남상일입니다.

이렇다시 설리우니 또 한 군사 내다르며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성여 지심이 깃들로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안 듣고 살아가겠다. 또 한 군사 내다르며 여 바라구

아들과 이지네 아들 꽃구름에 돈을 채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 만

한 산책 코스부터 이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으로 기분 좋게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 누님들 포천은요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만 쓱 달리면 닿는 곳이죠. 포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정호수입니다. 이름이 왜 산정인가 하니까 높은 산 속에 있는 우물 같은 호수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지금 이맘때 가시면요 호수 주변의 초록나무들이 물에 그대로 비쳐서 세상에 물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호수를 따라서 걷는 호젓한 둘레길이 있고 또 명성산 봉우리가 산정호수에 찰랑찰랑 비치는 걸 보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아마 마음까지 초록빛으로 물들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에 이어 포천에서 두 번째로 가볼 곳입니다. 바로 버려진 돌산의 기적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호수 산책으로 몸을 좀 푸셨다면 이제 눈이 호강할 차례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버려진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흉물스러웠던 돌산을 이렇게 근사한 예술 공간으로 바꿨다니 세상 야 참 신기합니다. 네, 참 좋아졌어요. 포천 아트밸리의 백미는요 단연 천주호입니다. 깎아지른 화강암 절벽 아래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건 뭐 용이 한 마리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포스예요. 여기서 사진 한 장 딱 찍으시면 아니 여기가 한국이야 스위스야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인생 사진 명당이니까요. 꼭 한 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쯤에서 근데 성필아 그 채석장 거기 넓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응? 너무 많이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신다면 걱정 마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귀여운 모노레일이 우리 형님 누님들 발이 되어드릴 겁니다. 왕복으로 딱 끊어서 편하게 앉아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모노레일 비싸지 않냐고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셔. 신분증 꼭 챙기세요. 경로 우대 되니까요. 무료 입장의 기쁨도 누려보셔야죠. 예, 자 구경하는 동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잔잔한 호수 준비했으니까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네 눈 구경하세요. 눈 호강하세요. 연주의 윤은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찾아온 금요일 2부 새로운 코너 팔도 마실 막내동생 성필이가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 우리 형님 누님들을 팔도 곳곳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록의 자연이 가득한 경기도 포천에 와 있는데요. 이번엔 포천에서 지금 딱 이때 아니면 못 보는 귀한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는 지금 봄가든페스타가 한창입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한탄강 일원에서 펼쳐지는 정원형 축제입니다. 튤립과 메리골드, 작약 등 봄꽃 약 50만 송이를 감상할 수 있는 봄꽃의 향연장입니다. 그 밖에도요, 50만 년 전에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비둘기낭 폭포도 있고요. 또 2024년 개통한 Y자형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출렁다리 거기 건널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더 떨린다고요. 아이고, 저 믿고 한번 건너보세요. 경치가 아주 네 끝내줍니다. 네, 자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다리도 좀 뻐근하고 배꼽 시계가 울릴 때 됐죠. 이동갈비 먹지 않고 가면 서운하죠. 예, 소갈비가 대중화된 건 1980년대부터라고 하는데요. 당시 자가용 보유 가정이 늘어나면서 외식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야외로 숯불 갈비를 먹으러 나들이 떠나는 가족들이 늘었고요. 그때부터 포천 태릉과 같은 서울 외곽에 갈비단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천 이동갈비가 유명한 이유는요, 질 좋은 한우 중에서도 암소고기만 골라 갖은 양념에 재워서 참나무 숯불에 구워내기 때문입니다. 군침도 오네요. 네,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에 가면요, 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기가 이동갈비 거리인데요, 숯불향 배어든 달큰한 갈비 한 점 상추에 잘 싸서 드시고요. 마무리는 꼭 시원한 동치미 메밀국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가 쑥 되면서 야 오늘 포천 정말 잘 왔네 이런 소리 절로 나올 겁니다. 형님 누님들 네 오늘 저랑 같이 둘러본 포천 마실 어떠셨습니까? 그리고요 이 밖에도 포천에는 전통적인 여행 강좌 국립수목원도 있습니다. 원래는요 광릉수목원 이런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1999년 국립수목원으로 승격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하루에 5,000명 제한도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오늘날 한국에서 으뜸가는 산림 생태계의 보고라고 합니다. 볼 것 많고 네 정말 경치 좋은 포천 그리고 맛난 음식 많은 포천 저와 함께 쭉 둘러봤는데요 뭐 멀리 갈 것 있습니까?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눈 시원해지는 호수와 나무들이 있고 입 즐거워지는 고기가 있는 곳 이번 주말에는요 친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포천 나들이 좀 가자 하고 씩씩하게 문을 나서 보시죠.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 소풍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이창선 외 여러분입니다.

하늘 소풍이었습니다. 연주의 이창선우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랑 떠나본 경기도 포천 마실 어떠셨습니까? 성필이는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관현악에 의한 남도 뱃노래 여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에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입니다.

국악관현악에 의한 남도밴놀의 여명이었습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자식들 키우느라 굽어버린 등이며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면 세월이 야속하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요,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 이전에 나 자신을, 당신 자신을 먼저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귀하고 산천보다 푸른 당신이 계셨기에 오늘 이 아침이 이토록 눈부신 법이니까요. 충분히 대접받고 충분히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문 외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어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해보는 말, 기억나진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요. 바로 엄마, 아빠. 궁금할 때도, 무서울 때도, 아프고 힘들 때도 가장 먼저 찾았던 이름입니다. 엄마, 아빠.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걱정, 기다림, 희생, 그리고 말로 다 못한 사랑까지. 오늘은 그 이름을 더 다정하게 불러보면 참 좋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이한철의 창어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0: 5월 8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정미조, 이효리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엄마의 봄.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다들 그 어떤 날보다도 마음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은 또 어떤 거 사야 될까? 용돈은 얼마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씀 많이 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말보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듬뿍 하시고요. 오늘 했을 때 그 느낌 참 좋았다 싶으면 5월 9일, 5월 10일 쭉 매일 그런 말씀 건네시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쓰는 아주 평범한 말이라도 좋으니까요. 창호의 드린 햇살로 사연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떨까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보고 나중에 부모님께 직접 문자 보내시는 것도 당연히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짧은 걸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그리고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혜람의 소리, 그리고 남상일 씨도 함께 소리하고요. 작창 역시 남상일 씨가 했습니다.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들어보죠.
1: 혜람아! 뭐하니?
2: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요.
1: 컴퓨터 게임?
2: 네! 피구왕 마시마로 스타크래프트 해리포터 삼국지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1: 그래? 그런 게임들도 재밌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해야지.
2: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하고 놀았는데요?
1: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았단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여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었지. 말뚝박기, 땅치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땅지 날리기, 닭싸움놀이,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는 뭐니 해도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할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2: 우와, 정말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거는 꼭 놀부가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대장군 방골 모고 삼살방에 이사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 양파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똥눈은 넘주저앉히고 물병에다 오줌 싸고.
1: 그러고 보니 내가 꼭 놀부 심술 부리는 듯 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원두막에 떡하니 앉아 이리 누리본 저리 누리본 어느 자매가 달고 말까 어느 소박이 맛있겠나 한밤중에 살금살금 너는요 도둑고양이 냥 둥둥둥둥 뚝 삐지지 거기 어떤 녀석들이여? 그름한 날 살려라 36개 줄행랑이다. 시원한 옛가에서 동무들과 몇 감고 도랑에서 가지 잡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할머니께 달려가네. 텃밭에는 주렁주렁 고추랑 오이, 된장에 푹 찌고 한 입에 꿀꺽, 그게 바로 꿀맛이지.
2: 정말 꿀맛이에요? 에이,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냄새 나서 싫어, 싫어, 싫어.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너무 매워, 싫어, 싫어, 싫어.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콜라, 학교와 분식집에 떡볶이야 오뎅, 달콤한 초콜릿, 시원한 아이스크림, 정말 정말 꿀맛 나지요.
1: 아니야 아니야, 싱싱한 채소와 과일, 엄마가 정성스레 만드신 음식들이 바로 꿀맛이고 보약이란다.
2: 아빤 거짓말쟁이. 지금 쟤 먹으면 뽀빠이처럼

0: 작아요.
1: 시금치와 콩나물을 좋아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힘이 세지지도 키가 크지도 않는단다.
0: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골고루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겨울방학 때는 어떤 놀이들을 하셨는지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겨울에 할머니 댁에 가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밥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한단다. 밥을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불씨에 밤이랑 고구마, 감자를 구워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았단다. 빙글빙글 돌아라! 힘차게 돌아라! 쉬지 말고 돌고 돌아! 빙글빙글 팽이야! 싱싱 달려라! 쌩쌩 달려라! 나는 아이스맨! 썰매 타고 신나게 달린다! 힘껏 때려! 멀리 날아라! 자치기! 머리풀어 헤치고 오르락! 내리락! 차기차기! 잡귀함을 놓거라! 쥐불놀이! 풀어주고 감아주고 높이 높이 날아라! 윷날리기! 제기차기나 쥐불놀이, 연날리기 같은 놀이들은 우리나라 전래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혜람이는 전통놀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0: 그럼요. 단오운 날 청포물에 머리 감고 하늘 높이 훨훨 그네 뛰기 엎치락 뒤치락 시름놀이 대보름에 달맞이 차전놀이 또다리 밟기 줄다리기 8월이라 한가위 풍년일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소먹이놀이 소싸움놀이 정월이라 초아름 모두 모여 윷놀이 널뛰기 곧싸움놀이.
1: 아이고, 우리 혜람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설날 때 하는 연날리기의 기원은 언제인지 아니?
0: 고려시대부터 날리기 시작했대요.
1: 그래 그래 맞단다. 아빠도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친구들과 함께 날리고 했단다. 이제는 꿈속에서 나 만날까 정답던 친구들 어느 날 문득 보고 봐지면 하얀 종이 위에 곱게 곱게

남상일, 김혜람 두 사람의 소리로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에 드린 햇살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이종훈 님이 와 카네이션 화분이네요. 자그마한 화분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어버이날이 되니까 이미 먼 길 떠나신 부모님이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부모님 만나러 산소 갈 때 가지고 갈 카네이션 사놓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 앞에 찾아뵈시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줄 사연이 있을까요? 황성희님, 엄마 아빠 나 아직 어린애야. 아직 제 곁에 계속 계셔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항상 부모님 눈에는 자식이 마흔이 돼.

줄 사연이 있을까요? 황성희님, 엄마 아빠 나 아직 어린애야. 아직 제 곁에 계속 계셔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항상 부모님 눈에는 자식이 마흔이 되어도 쉰이 되어도 어린애처럼 보이나 봐요. 좀 이렇게 혀짧은 소리 한번 가서 해보시면 반갑고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되뇌이고 입 밖으로 말씀하시면 저기 하늘 위에서 보시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이 녀석 하면서 그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버이날 맞이해서 오늘은 부모님께 드리는 한줄 편지 나눠 보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지금처럼만 함께 듣죠.

송소희의 노래 지금처럼만에 이어서 에스진의 노래였습니다. 녹군의 소리 어부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희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김현숙님,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넘치는 사랑 주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볼이 그냥 눈물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이모티콘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날이면 더 떠나신 분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워하는 마음 듬뿍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치즈꼬님, 요즘 나이 드신 어머님을 보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떤 모습이실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나이가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에서 플러스 한 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못 사셨던

0: 걸었던 길을 제가 살게 된 1년째예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불어 그럴수록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날들입니다. 꿈에서라도 만나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하. 일본, 우리나라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정말 똑같아요. 자, 계속해서 최혜림의 소리로 인트로 창. 어제 최혜림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나왔을 때 원어스라는 K-POP 그룹 피처링 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어드릴 음악은 김예림,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요. 김예림 씨가 전주 판소리 합창단과 함께 부른 민족요까지 최혜림, 김예림의 노래 이어드리겠습니다.
1: 죽지 못하는 여섯 요괴라. 하루 가고 1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 가도

최예림, 김예림 두 사람의 목소리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성음을 보여주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인트로 창, 민족요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고요. 오늘 장호의 드린 햇살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께 드리는 한 줄 편지 받고 있는데요. 5220님 옆집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저 또 자녀분이 멀리 있는 어르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눴어요. 카네이션 드렸더니 두루뭉침 주셨어요. 좋아라 왔네요 집으로 라고 하셨고요. 아, 서담킴님 어린이날은 빨간 날인데 어째서 어버이날은 아닌 거죠? 저한테 따지셨어요. 아하. 5월달 5월 1일 노동절 빨간 날, 5일 어린이날 빨간 날, 25일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 그래서 5월달 그 빨간 날에 한도 초과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 34분 09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올해는 어떤 게 인기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 맞다, 무릎 탁 치시는 분들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어버이날 선물 빠르게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요즘 트렌드.
1: 네, 포털에서 검색어 순위에 어버이날 용돈, 어버이날 용돈 박스 이런 키워드가 최상위권을 올해에도 여전히 휩쓸고 있는데요.
0: 예.
1: 이 현금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듯이 쇼핑몰에 등록된 어버이날 관련 아이템 중에 상당수가 용돈과 연계된 상품입니다.
0: 용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닐 것 같네요.
1: 네, 사실 용돈은 실패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봉투에 현금 담아드리는 거를 넘어서 예전부터 인기 있던 게 용돈 박스, 용돈 꽃다발, 이런 건데.

0: 최근에는 뭐 쌀포대처럼 뭐 한다든가 세금 체납 고지서처럼 해서
1: 고시서처럼
0: 네
1: 만들어서 열어보면
0: 막상 돈이 있고
1: 이야.
0: 아니면 한약 상자, 홍삼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1: 멋지네요.
0: 영양제 사온 것 같지만 열어봤더니 돈이
1: 으아.
0: 있더라. 이렇게 이색 용돈 박스도 등장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떤 웃음, 재미도 동시에 선사하려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건데
1: 예.
0: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찍어서 릴스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아,
1: 맞아요.
0: 어머, 이게 뭐야? 이런 거 나오니까 공유하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들도 나오는 것 같고
1: 예.
0: 또 요즘에 요즘에는 뭐 진짜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투자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1: 맞아요. 네.
0: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기 때문에
1: 오.
0: 순금 카네이션.
1: 이야, 이거 진짜
0: 예.
1: 멋지겠네요.
0: 아, 저도.
1: 부모님이 오늘 하루 동안 가슴에 딱 달고
0: 네.
1: 다니는데, 와, 오늘은 진짜 어깨에 힘팍 들어갑니다. 이
0: 근데
1: 순금이라면.
0: 그게 금이야. 네. 용돈을 함께 꽂을 수 있는 감사패도 눈에 띄는데요.
1: 예.
0: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문구를 새겨 놓는 건데,
1: 오호.
0: 그러니까 돈도 드리지만 편지처럼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근데 왜 갑자기 편지지에 편지를 쓰려면 요거는 조금 어색하고 그렇지만 감사패 형태로 하면 요거를 또 편지도 전하면서 계속 장식돼 두실 거 아니에요. 예,
1: 그러네요. 볼
0: 오랫.
1: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그러실까요?
0: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금을 선물하는 행위 자체보다 어떻게 감동과 재미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벤트 형태가 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선물인데 어린이날도 그랬고, 어버이날에도 또 중고거래도 활발합니다. 조화 카네이션 같은 거. 예. 그만큼 고물가 시대에 주는 사람도 받는 부모님도 좀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또, 건강용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홍삼, 영양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1: 예.
0: 근데 요즘에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많아져서 뭐
1: 오.
0: 마사지 기구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많이들 하셨고 또 요즘에는 난청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용 스피커 같은 게
1: 아,
0: 있대요.
1: 그래요?
0: 네, 밖에 소음은 다른 사람들 소음은 크게 안 하면서 난청인 사람들 귀에는 더잘
1: 아,
0: 들리게 하는 그
1: 주파수대를 이렇게
0: 네.
1: 특성화해서 만들었나 보네요.
0: 그런 스피커가 있다고
1: 오,
0: 하고,
1: 좋습니다.
0: 예, 편의점은 아예 로봇을 팔기 시작했어요. 예,
1: 로봇이요?
0: GS25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업계 최초로 로봇을 내놨는데,
1: 우와.
0: 3천만 원대 로봇부터 100만 원대 반려 로봇도 있고요. 그래서, 고령층 돌봄이라든가, 일상 영역에서 로봇 활용도가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어버이날에 부모님 생신에 로봇 한대 놔드렸다. 예. 요런 또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0: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선물의 무게중심이 물건에서 조금 더 경험으로 옮겨가는 흐름도 뚜렷합니다. 호캉스 패키지라든가요. 이런 식으로 가정의 달 선물 트렌드가 단순히 기념품, 물건, 돈 이거에서 경험, 실용으로 옮겨가고
1: 그러네요.
0: 여기에다가 뭐 순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좋습니다. 선물 꼭잘 챙기시길 바라고, 따뜻한 전화 한 통도 부모님에게는 큰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큰 선물보다 소소한 전화 한통 365일 챙기는 것이
0: 네.
1: 더 나을 것 같기도 또 하네요. 자, 요즘 몇만 원이면 가짜 신분증 만든다는 소식 두 번째로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든 신분증이 활용된 사례까지 있다고 하네요.
0: 예, 요즘에 SNS에 올라오는 글들인데요. 실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싸게 만들어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사진이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보내면 2, 3일 안에 택배로 배송해준다고 말을 하고
1: 오,
0: 있어요.
1: 이거 큰일인데요, 이거는?
0: 너무, 그러니까
1: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0: 가짜로 만드는 거는 범죄이기도 한데
1: 예.
0: 내 사진이랑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1: 우와.
0: 이것도 너무 리스키한데 그 가격은 실물 신분증이 5, 6만 원. 모바일 신분증은 단돈 15,000원입니다.
1: 아이고.
0: 판매자는 막 부추겨요. 지금까지 걸렸다고 하는 사람 없다. 라면서 대놓고 구매를 권유하고요.
1: 네.
0: 근데 실제로 지난해 17세 청소년이 이런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는 영상 직접 찍어 올렸다가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걸렸다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
0: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부동산 사기에도 악용이 되고 있는데. 예.

0: 가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조신분증 들이밀고 가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이고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는 특히 봄 이사철에 피해가 집중된다면서 수백만 원대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경고했어요.
1: 예.
0: 행정안전부가 모니터링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이런 불법 광고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 위조 신분증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법조계에서도 광고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실제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갑자기 뭐 중고
1: 그렇죠.
0: 거래한다고 나를 믿어라 하고 신분증 사진 이렇게 뭐 보여줄 수도
1: 그러니까
0: 있고.
1: 2차, 3차, 4차
0: 예.
1: 피해까지 생길 것
0: 식당
1: 같은데요.
0: 예약하고 뭐 노쇼 안 할게요 이러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1: 예.
0: 그렇잖아요.
1: 아주.
0: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맞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모든 걸 증명하는 시대예요. 제도적인 보완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쓰레기를 치우느라 난항 겪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무속인들이 일명 기도터로 쓴 불법 시설물들 때문입니다. 예,
1: 아하.
0: 기도터가 수십 년째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 지금 이거 국립공원 하려고 정비하려고 보니까 막 불상이랑 그 옆에 대형 가스통까지 널브러져 있고요.
1: 예.
0: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막 동굴에 남아 있고
1: 어이쿠.
0: 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인 마해열의 입상 앞에서도 무속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유형문화재 앞에서 뭐돈 받고 재 지내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기도에 쓴 과일이 제단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었고요.
1: 예.
0: 근처에는 아궁이까지 만들어 놨어요.
1: 어이구.
0: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근처 가건물에서 잇따라 불이 났고요.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 지내고 하고
1: 예.
0: 있던 건데 오랫동안 산을 병들게 했던 불법 점유지였던 것이고
1: 그러네요.
0: 예, 철거반이 투입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치우기 시작했는데 모두 40톤 분량을 치웠는데 아직 반도 치우지 못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160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1: 예.
0: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정비 작업이 끝나면 기도터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고요.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네, 자연을 찾는 따스한 마음이라면 자연을 지키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봅니다.
0: 네, 어버이날인 오늘도 바깥 활동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15도, 낮 기온 20도에서 25도 사이 되겠고요. 이번 주 내내 좀 비슷한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교차와 자외선 지수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1: 예.
0: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요. 또 저녁대를 대비해서 가디건, 자켓 등 걸칠 옷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1: 예.
0: 주말에도 전국이 맑은 하늘 이어가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씩 더 올라가겠습니다.
1: 네,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사인놀이의 연주로 에코 듣습니다.

사인놀이의 연주로 에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사연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0874님, 한 달 전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인데 천상 화원 거닐며 행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라는 사연 보내주셨고요. 7426님은 어버이날 맞아 엄마 뵈러 가는 기차 기다리면서 창호이 들인 햇살 듣습니다. 엄마 곧 만나요. 엄마가 요즘 통 입맛이 없다고 했는데 곤들레 밥이랑 카레라이스 만나게 해드리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이고 얘야 내네 얼굴 봐서 참 좋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겠죠. 자, 창호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0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싱어송라이터 박로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요. 가사가 흰머리가 새싹처럼 나오는 나이가 되어서야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보인다, 이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 나이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셨는지, 날 바라보던 시선은 또 어땠는지, 그런 거를 공감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눈물 지을 수 있는 노래, 박노아의 내 엄마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어른.

0: 보내드린 햇살.
1: 예. 그때의 신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겄다. 칠목은간 항울하여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천면이겄다. 가만히 보더니만은 옳지 행제

네.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가지와 찾아가네 좋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어둡다

선원인다 헐시구나. 헐시구나 코나 제와 잡아줬네. 헐시구나 절시구나.

0: 아니었네. 속천자 폐하도 만만세. 신망무 폐하도 만만세. 천천반만세를 대평으로만 놓기 손성하시구나 하시구나 하시구나 하시구지 와자준디 어르시구나 저르시구
1: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2부 첫 음악 임현빈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실황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0: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 퀴즈를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잘 아는 노래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랜데 여기서 진자리 땡땡 자리 가라니시며 라고 했거든요.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는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려요. 1번 돗자리, 2번 마른 자리, 3번 별자리, 4번 잠자리. 거미줄, 진자리는 젖은 자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자리가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양주동 작시 이흥렬 작곡의 가곡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방금 들으신 진자리 그리고 땡땡자리 갈아주시며 이렇게 가사가 불려졌는데요.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자리는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돗자리, 2번 마른자리, 3번 별자리, 4번 잠자리입니다. 노래는 익숙한데 막상 가사 떠올리려고 하니까 알쏭달쏭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창호가 진자리의 반대말이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려진 단어 표기할 때 땡땡이라고 했어요. 땡이 아니라 땡땡,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 그 이유도 보기 딱 살펴보시면 뭔지 아실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가곡 어머니의 마음 주제에 의한 작은 변주곡 듣습니다.

0: 가곡 어머니의 마음 주제에 의한 작은 변주곡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제 풀고 있었잖아요. 우리 장호의 퀴즈퀴즈인데요.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속 가사 단어 하나를 맞히시는 겁니다. 지인자리 땡땡자리 가라니시며 할 때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1번 돗자리, 2번 마른자리, 3번 별자리, 4번 잠자리까지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584님, 92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 최상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와 진짜 건강하신 어머님을 오래도록 보필하시기를 함께 행복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0515님 정답 네 마른자리로 보내주셨고요. 5784님 2번 마른자리. 저희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제 곁으로 이사오신 지 6년 차입니다. 아빠 돌아가실 때 엄마 잘 챙긴다고 걱정 마시라고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답 2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선생연부님 2번 마른자리. 첫 소절 나오자마자 눈물이 글썽. 한디는 어버이날 무슨 계획 있나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쑥스럽지만 평소 말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합시다. 사랑한다는 말. 저도 오늘 어머니가 서울 오시기로 해가지고 호강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마른 자리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이 노래가 90살이 다 됐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 사랑은 진짜 큰 것 같아요.
0: 맞지 맞지. 근데 청호도 오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왔지?
1: 네.
0: 잘했다.
1: 인제 생선 작가님 오셨으니까 얻는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89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928님 유산균 드립니다. 그리고 티골드 세트 무려 두 분께 드리는데요. 0981-0016 이렇게 두 분께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899 범장기지 떡, 2928 유산균, 0981-0016 두 분께는 티골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0: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최세린, 이정표 두 사람의 노래와 연주로 쉬우는 행복해, 아빠가 필요해요 함께 듣습니다.

시우는 행복해, 아빠가 필요해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최세린, 이정표가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의 아주 특별한 공간 이야기. 오늘은 어떤 공간을 소개해 줄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0: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잘 챙기시는 편인지요?
1: 저 엄청 잘 챙기죠. 오, 저 효자입니다. 명일동 효자입니다.
0: 시작부터 오늘도 시작됐다. 생선 작가의 자랑이.
1: 네, 얼마나 효자냐면요. 예. 제가 원래 홍대에서 거의 독립해가지고 한 20년 살았잖아요.
0: 맞아요.
1: 한 몇 년 전부터는 네, 아버지, 전 아버지만 계셔가지고 아버지를 보필?
0: 어, 보필하며.
1: 네, 부양까지는 아니고요. 보필하기 위해서 본가가 있는 명일동에로 이사 왔어요.
0: 이야, 주로 다니는 곳이다. 홍대에 있는 카페들, 뭐 가게들 이런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불편할 텐데.
1: 명일동에서 이제 홍대까지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0: 오늘도 그렇게 먼 길을 이 아침에 왔네요.
1: 아유, 예, 그런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갈 때 한 시간, 올 때 한 시간, 두 시간이잖아요.
0: 네.
1: 이거를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하거든요.
0: 어우.
1: 물론 동네에만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예. 그만큼 효자라는 뜻입니다.
0: 어쨌건 아버님은 좋아하시죠?
1: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 이쪽은 헌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칭 효자라고 말할 정도로.
1: 네, 저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0: 아버지는 탐탁치.
1: 네, 항상 아니, 저만 보면 이제 한숨 쉬시죠.
0: 아이고 아이고.
1: 네, 왜냐하면 아직 이제 미혼이고.
0: 아, 미혼이고.

0: 예. 그다음에 큰 개도 키우고 그리고
1: 작은 고양이도 키우고.
0: 그게 아버지가 보실 때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가면 2층 침대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이 50인데 항상 이렇게 여행처럼 살 거냐고 여행자처럼 살 거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1: 아하,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간으로 떠나볼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0: 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 이제 작가다 보니까
1: 예.
0: 어디를 여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모님하고
1: 오.
0: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여행 다니기 좋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어떤 곳이
0: 그래서
1: 좋을까요? 뭐, 일본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비행기 오래 안 타도 되고, 뭐, 온천 이런 데
0: 네,
1: 있으니까.
0: 근데 일본 가면 돈 많이 씁니다.
1: 물가가 높아서요?
0: 물가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대부분 할수 있는 일들 그런 도시 국가잖아요.
1: 예. 네.
0: 돈 쓰는 일밖에 없어요. 먹고
1: 아이고.
0: 마시고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그러네요, 진짜.
0: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저는 많이 추천해 드려요. 부모님들
1: 자연
0: 좋아하시니까.
1: 친화적인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0: 네,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많겠지만 저는 좀 부모님들이 살아생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곳들을 좀 하는데
1: 오.
0: 부모님 모시고 네팔이라든가
1: 와,
0: 막
1: 네팔.
0: 아프리카 이런 데갈 수는 없잖아요.
1: 아프리카 가면 너무 힘들어요,
0: 네,
1: 진짜.
0: 그렇죠. 너무 힘들진 거 아시잖아요.
1: 도시도 힘든데
0: 네.
1: 시골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0: 그래서 인도도 좀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중국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발리라는 도시,
1: 아.
0: 발리라는 섬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1: 오늘은 그래서
0: 발리입니다.
1: 발리 가는 거네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발리.
0: 네.
1: 발리 하면 신혼여행지로 일단 널리 알려져 있고, 휴양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요. 생선 작가가 마주한 발리는 어떤 곳이었을지도 궁금하네요.
0: 발리가 섬이잖아요.
1: 네.
0: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 근처에 있는 섬인데 저는 그래서보다 사면이 이제 바다잖아요. 온통.
1: 예, 그렇죠.
0: 저는 그리고 바닷가가 유명해요.
1: 오. 바닷가 위주로 이렇게 막 리조트들도 생기고
0: 네.
1: 좀 개발이 됐잖아요.
0: 네, 저는 거기보다는 특히 이제 발리의 중앙에 있는 우붓이라는 곳을 추천해.
1: 우붓.
0: 네.
1: 아, 맞아요. 그게 이제 내륙적으로 쭉 들어가면 있는
0: 네.
1: 곳인데, 뭐 정글, 원래는 정글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0: 완전 정글이었고요. 그
1: 네.
0: 다음에 거기가 산도 있고
1: 네.
0: 캐년이라고 하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1: 계곡.
0: 알고 있는 캐년은 그랜드 캐년이라서 엄청나게 거대한데 보통 이제 지형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캐년이라는 그 작은 캐년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발리
1: 그리고
0: 예,
1: 예, 말씀.
0: 발리 캐년이라고 해서 딱 보면 작아요.
1: 아,
0: 근데 있을 건다 있어요. 예,
1: 좋아요.
0: 좋거든요.
1: 보통 이제 숙소 정할 때뭐 오션 뷰, 시티 뷰, 뭐 마운틴 뷰 이러잖아요. 근데 우붓은 아주 특별한 뷰가 있어요. 논 뷰.
0: 맞아요. 라이스필드 뷰. 왜?
1: 논이 진짜
0: 그러니까
1: 예뻐요.
0: 계단식 논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가보셨어요?
1: 아유, 가봤죠. 아유, 저도 좀 발발거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0: 네,
1: 지금 연료 때문에
0: 잘하려고
1: 많이 못
0: 했었는데
1: 가지.
0: 못하는데.
1: 잘하겠었어요. 요건 못 가봤을걸? 하면서
0: 네.
1: 가지고 오셨군요,
0: 아,
1: 이
0: 저희가
1: 지역을.
0: 한동안 한달 살기, 일주일 살기, 열흘 살기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등장한 도시가 이제 특히 발리의 우붓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붓 같은 프리랜서가 살기 좋은 도시
1: 오.
0: 2위였어요.
1: 이유가 있겠죠?
0: 1위를 오랫동안 하다가
1: 예.
0: 1위가 바뀌었어요.
1: 현재 1위는?
0: 치앙마이.
1: 아, 사바티카.
0: 사와디카, 코쿤카. 네.
1: 아이.
0: 근데 그것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1: 오.
0: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특히 우붓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프리랜서들을 또 다른 식으로도 지칭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뭐
0: 왜냐하면
1: 지구 어느 곳에 가 있어도
0: 일할 수
1: 자기
0: 있고,
1: 일을 할수 있는
0: 예.
1: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제일 할 때, 그분들이 할때 제일 필요할 게뭔것 같으세요?
1: 인터넷.
0: 인터넷이 빠릅니다.
1: 인터넷.
0: 그리고 빠릅니다.
1: 빨라요.
0: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가가 싸요.
1: 오.
0: 물가가 특히 싸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뭔가 그런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관심 많으세요.
1: 예.
0: 그래서 특히 이 오붓에는 요가 학교가 있습니다.
1: 요가 학교 많아요. 예. 그리고 뭐 리조트 가도 오전 시간에 요가 클래스, 뭐 초보자들도

0: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1: 아, 할
0: 그런
1: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아,
1: 예.
0: 근데 제가 했을 때막 선생님이 되게 강하게 키우는 막 저한테 계속 자세 바꾸라 그러고.
1: 그리고 더 근육을 넓히고 찢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0: 예.
1: 거의 뭐 동춘 스쿼트 하는 것처럼 다리 찢기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1: 그래서 저도 이 우붓에 한달 정도 살면서 그전 요가 학교까지는 아니었고요. 요가를 들었어요.
0: 뭐 데이 클래스 이런
1: 아
0: 건가요?
1: 그러니까 딱 끌어서 10번 뭐 이렇게 15번 한달
0: 오.
1: 코스가 아니고
0: 예.
1: 그러니까 헬스장처럼 PT처럼 그렇게 쿠폰으로 횟수로 끊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저는 7번 정도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두 번씩 가서 했었거든요.
0: 와, 좋다.
1: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가원들은 또 하타 요가라고 해서 한요가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보일러 켜고 이러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날씨가 좀
0: 더우니까
1: 더우니까 되잖아요.
0: 자연스럽게 땀이 나고,
1: 네,
0: 또 아침 시간에 하면 이렇게 바람도 솔솔 불고 참 좋아요.
1: 그거 아세요? 그 뭐지? 라이스필드를 뭐라고 하죠?
0: 논?
1: 논.
0: 네.
1: 논 요가.
0: 아,
1: 죄송합니다.
0: 누가
1: 네.
0: 보면 교포인 줄 알겠네. 명일동에서 사셨는데.
1: 효자잖아요.
0: 효자 알겠어요. 네.
1: 그 방갈로 같이 지어놓은 다음에 사방을 딱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논이 보여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0: 와.
1: 맞으면서 요가하거든요.
0: 그거 진짜 좋아요.
1: 끝내줍니다.
0: 그리고 나서 따뜻한 차한 잔.
1: 네,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발리 제가 한세 번도 정도 갔었고 제일 오래 있었던 게한 달이었었거든요.
0: 예.
1: 그때 생각이 제일 나는 것 같아요. 그 요가를 배웠을 때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0: 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누가 애타게 찾으시나요? 혹시 아버님이
1: 아...
0: 아침부터 어디 갔어?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아닐까요?
1: 예, 알람이었습니다.
0: 평소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군요.
1: 네, 이 시간에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0: 와,
1: 죄송합니다.
0: 여러분, 그 생선 작가 평소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저희 방송 때문에 거의 막 두세 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1: 예. 네.
0: 옵니다. 기상 투혼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네요.
1: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0: 예.
1: 네, 그래서 발리에 하면 이제 우붓에서 있었던 뭐 서핑이라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논 위에서 했던 요가
0: 요가.
1: 하면서 내 몸에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고 호흡이 들어가면 더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몸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오.
1: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항상 내 마음만 챙겼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뭐내 마음은 어떤지 배가 고픈지 나는 기쁜지 재미없는지 슬픈지 이런 감정들만 챙겼었는데요.
0: 챙기다가
1: 그 요가하면서 내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하나하나를 신경 쓸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0: 오, 좋습니다. 맞아요. 몸의 평화가 또 마음의 평화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가지고 오신 노래가 나의 평화네요. 네. 폭스트롯 뭐
1: 네.
0: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양반들.
1: 특이하게 텍사스 출신의 이제 모던 록 밴드거든요.
0: 오, 텍사스는 뭐
1: 컨트리라든가
0: 컨트리나
1: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0: 예.
1: 그 복스트롯이라는 것은 복스 목소리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
0: 설마 그 트로트?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아는 데다디다 딘다리디다
1: 그건 창
0: 이런
1: 아닌가요? 헛소리 아닌가요?
0: 아니요.
1: 네.
0: 트로트예요.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 트로트는 아니죠.
1: 맞습니다.
0: 그
1: 원래
0: 트로트를
1: 트로트가
0: 부른다고요?
1: 예. 그러니까 원래 트로트가 그 발걸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댄스 춤출 때 스텝을 이제 트롯이라고 하는데 복스트로 그러니까 춤추는 발걸음이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만든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텍사스 출신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사스 하면 요즘에 그런 곳 유명한 거 보셨어요? 엘파소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0: 네.
1: 그 요즘에 BTS가 공연해가지고 유명한데 그 도시 출신입니다. 그 밴드 노래인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좀 멜로디컬하고 락 노래 듣고 싶다고 하면 이 밴드 소개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밴드 광고 문구를 보니까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0: 예.
1: 엄마, 누나들이 좋아하는 밴드.
0: 엄마 누나들이 좋아하는 밴드.
1: 밝습니다.
0: 아, 밝아요.
1: 밝고 건전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 네.
0: 자, 복스트롯의 마이 피스 평화 한번 챙겨보죠.

0: 폭스트롯의 마이 피스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음악이 딸랑딸랑하네요.
1: 네, 진짜 제가 최근에 강한 음악들만 듣고 있는데요.
0: 예.
1: 가끔 그런 음악 듣다가 이런 음악 들으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0: 오.
1: 아, 나도 이제 제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생선의 오늘의 공간 코너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리 얘기를 나눴고 음악 듣기 전에 요가하면서 내 몸 구석구석의 근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평화를 찾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들려주신 곡이 마이 피스였습니다. 자, 우붓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일상처럼 가던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기억나는 공간을 꼽는다면?
1: 우붓에 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들이 진짜 많거든요.
0: 예.
1: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카페들이 있어요.
0: 오.
1: 어떤 카페에는 A라는 카페에는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 그 프리랜서들이 모이고 B 카페에는 미국 사람들 모이고 나라별로 모이는 카페들이
0: 호주 다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호주랑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갔던 카페가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많이 갔거든요.
0: 스벅?
1: 예. 네.
0: 우와.
1: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별로 잘 안 가거든요.
0: 예.
1: 그냥 좋아하는 조그만 개인 카페들 가지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들 안 가는데 거기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천장이 엄청 높아요.
0: 와.
1: 그러니까 보통 다른 카페들은 천장이 좀 낮고 에어컨도 세고 막 그러거든요.
0: 그 우붓 왕궁 옆에.

0: 있는
1: 맞습니다.
0: 곳인가요?
1: 네.
0: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네. 지금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아 여기 근데 핫플레이스예요. 관광객들한테.
1: 아
0: 넓고 풍경 네. 좋다고.
1: 그리고 특히 그 인도네시아가 유명한 것들 중 하나가 예. 루아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0: 그죠 커피.
1: 예. 네.
0: 사양 고양이의 예. 배설물로 만든.
1: 예. 그걸로 로스팅이 된 한번 그 커피인데 저도 그 커피 즐겨봤거든요. 근데 네. 제 취향은 좀 아니더라고요.
0: 근데 저도 좀 그렇던데요.
1: 네, 약간 좀 비린 느낌, 산미가 좀 많아요.
0: 기분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
1: 아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맛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커피 맛이 전혀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 나라 커피가 입에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0: 오.
1: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가는데
0: 아, 우리가 참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1: 네.
0: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게 많잖아요.
1: 네.
0: 익숙하게 마시던 그 별다방 커피를 또 낯선 그 여행지에서 만날 때 편안하고 익숙해서 좋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리고 이제 그 얼음을 진짜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얼음을 그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은 사각 얼음 큐브
0: 아, 맞다.
1: 네. 근데 그런데 가면 되게 자잘한 얼음, 조그만 눈방울 같은 얼음을 막 가득 넣어서 주거든요.
0: 예.
1: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카페들은 제빙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그 당시에는 많아서
0: 오.
1: 얼음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얼음을 전문적으로 해서 배달을 해서 먹는데 스타벅스가 별다방 같은 경우에는
0: 뭐 말했는데 이미 뭐.
1: 저 오늘 왜 그런데요?
0: 예.
1: 별다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빙기가 있어서 와. 얼음을 아끼지 않고 막 퍼주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그렇게 얼음을 한국에선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0: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1: 네. 그리고선 거기에 딱 앉아서 있으면 뭔가 한편에 제가 그림 같더라고요.
0: 오, 여기가 막 정원도 있고
1: 네.
0: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왕궁의 모습도 보이고
1: 통창이 그, 딱 있고 그러잖아요.
0: 그러네요. 네. 네.
1: 거기서 글도 진짜 많이 쓰고 그 글들이 책이 되고 그랬었네요.
0: 음흠.
1: 그래서 참 기억에 많고요. 거기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요가 그 선생님 자격증 같은 거 따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0: 오, 그, 뭐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버
1: 네.
0: 자격증 따로 네.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여긴 또 요가 자격증 따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되네요.
1: 네, 그렇죠. 인도도 많은데 특히 이 발리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교들이.
0: 그러네요.
1: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꼭 많고요. 그리고 마사지가 진짜 시원해요.
0: 시원해요.
1: 네.
0: 우붓 왕궁 등지고 오른편에 네, 바로 이제 면에 있습니다. 스벅이고요. 왼편으로 좀 가시면 투키스 코코넛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그거 네. 드셔보셨어요?
1: 아니요.
0: 코코넛
1: 먹었어요.
0: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그 과육 있잖아요.
1: 네.
0: 과육이 막 느껴지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1: 근데 우리 또 한철 DJ님은 아이스크림 드시면 안 되잖아요.
0: 왜요?
1: 기억 안 나세요? 뭐, 그 우리
0: 아
1: 우리
0: 아니, 여기는 근데 되게 세련된
1: 그냥
0: 가게 아이스크림.
1: 이 이야기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또 이한철 DJ의 눈물 나는 또
0: 아,
1: 후원이
0: 정말,
1: 있었죠.
0: 네. 네.
1: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는
0: 지역을 바꿔서
1: 지역을
0: 그
1: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 지역으로 가서 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발리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발리 일주를 하셨네요.
1: 그때는 오토바이를 제가 큰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스쿠터로 탔었는데요.
0: 예.
1: 가면 오토바이를 빌려줘요.
0: 오.
1: 물론 자격증이 아니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0: 예.
1: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요. 그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0: 그 섬의 가장자리를?
1: 네.
0: 보통 이제 발리는
1: 네.
0: 남쪽, 그러니까
1: 네.
0: 전체 섬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 남쪽에만 다들 머물고
1: 그쵸.
0: 그 외에는 이제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가는데
1: 네.
0: 우와, 그게 돌았어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제주도처럼 둘레길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0: 예.
1: 그들 생활 도로 따라 가지고 작은 길길 따라서 다녔었거든요.
0: 와.
1: 한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0: 우와, 좋겠다.
1: 근데 뭐 하루에 그렇게 오래 타지 않았어요. 한 3, 4시간 타고 4일 정도 조금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다시 우붓으로 오는 코스였는데
0: 네.
1: 진짜 관광지가 아닌 다른 도시들 있잖아요. 일상생활 사람들이
0: 네.
1: 살아가는 도시를 보면 너무

0: 사랑스러워요.
1: 오, 아, 발리 사람들이 되게 잘 웃고
0: 네.
1: 또 저 다른 동남아 국가 사람들보다 더 순해 보이는 면이
0: 그거
1: 있잖아요.
0: 아시죠? 그 여성분들은 그발안 보여주는 거.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자기 발을?
0: 예. 네.
1: 그러면 막 슬리퍼 이런 거 안 신네요?
0: 예. 네.
1: 오,
0: 오히려 지방에 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1: 몰랐어요.
0: 그 남자들은 이제 뭐 맨발로 다녀도 발 같은 거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그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특히 가셨을 때 아이들 머리 만지는 것 있잖아요. 우리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도 좀 금기시 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될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발리는 힌두교도 되게 많이
0: 네.
1: 있으니까 힌두교 사원 이런 거 보는 것도 또 좋고요.
0: 그다음에 온천들도 많아요.
1: 아, 맞네요.
0: 네.
1: 좋습니다. 자,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번째 노래는 권나무 에 빛이 내리네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 이 뮤지션의 이 노래가 없었는데요.
1: 네.
0: 만약에 지금 간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토바이를 탈 겁니다.
1: 와,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노래 끝날 때 빛이 내리네, 빛이 내리네 이렇게 막 읊조리면서
0: 네.
1: 막 주문처럼 외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0: 네.
1: 부분 너무 좋은데
0: 네.
1: 지금 빨리 들어야 그 끝부분, 끝부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0: 다못 들으시면 예, 그냥 찾아 들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자, 이곡 들으면서 효자 생선작가 김동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효도 많이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권나무의 빛이 내리네 함께 듣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청초가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화요 국악무대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매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악의 여러 매력을 소개하는 무대인데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다 가까운 호흡으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신화위, 서도민요 기나리와 자진아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국악 눈물꽃 지다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립국악단 화요 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 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 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 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네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와 잔양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짓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신화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신화위 보존회의 경기 신화위 정기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경기 신화위 보존회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신화위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의 이종대, 이용탁, 오세진, 대금 김방현과 문영희, 해금 홍홍미, 김정림, 그리고 타악의 신찬선, 최성묵, 무용의 양승미, 연봉리, 오유진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데요. 대풍류를 시작으로 태평무, 취타풍류, 살풀이, 그리고 경기 신화위와 판꾸까지 전통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집니다.

0: 부러지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하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혼돈 속의 질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신하위 보존회의 경기 신하위 정기연주회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는데요. 6남 3녀 중에 6명을 병마로 잃었습니다. 다산은 숨진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글로 남겼는데요. 그 중에 천연두로 3살 때 죽은 어린 아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쓴 글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산이 귀향에서 막 돌아와 임신이 된 아들 삼동인데요. 그 아이를 갖고 3가지 기쁨이 있어서 이름을 삼동이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3가지 기쁨이란 다산이 귀향에서 막 돌아와 임신이 된 것 하나, 문명의 기운을 모은 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막내가 될 것 같은 그 3가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아이가 나이 3살 때에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다산은 시를 짓습니다. 너의 모습이 마치 수처럼 검게 타 귀여운 얼굴 다시 볼 수 없네. 너의 영혼은 눈처럼 깨끗해 날고 날아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네. 구름 속은 천리 만리 부모는 그저 눈물만 줄줄.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절절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는 어버이날입니다. 현대시조 어머니를 평시조로 노래합니다. 변진심의 노래 김호성의 단소연주입니다.